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0: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에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람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 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레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어려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0: 정위는 졸레라는 걸 알고는 나무라듯 말했다.
1: 아이고, 주부수석 동지, 왜 또 오셨습니까? 금방 쉬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놓여야지요.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다 돼갑니다.
0: 공병 연장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1: 배 도착이 모자라 강기슭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강기슭에 우뚝 선 큰 나무에 굵다란 밧줄이 두 가닥 매여 있었고, 배 대여섯 척이 그 밧줄에 묶여져 있었다. 배와 배 사이는 문짝으로 이어놓았다. 그런데 배 두 척의 길이가 모자라 다리가 중간에 끊겨져 있었다.
1: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주울레가 물었다.
1: 마을에 늙은 배사공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척집에 배 두 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배사공을 모셔오세요.
0: 반 시간쯤 지나 통신원이 람프를 들고 높은 강기슭에서 노인 한 분을 데리고 내려왔다. 노인은 긴 담뱃대를 들고 헌 소못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와 수염이 온통 새하얗지만은 얼굴은 불그레하였고 몸도 튼튼해 보였다. 졸레가 노인을 맞으면서 말했다.
1: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이런 세신에 이제는 염라대왕을 만나러 갈 때도 됐지.
0: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1: 어르신께서도 고생고생하며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이니 우리 홍군을 좀 도와주십시오.
2: 아, 여부가 있겠나?
0: 노인은 담뱃대를 팔면서 희죽이 웃었다.
2: 자네들은 우리한테 양식도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주었잖아. 내가 평생 남의 배를 몰고 소금을 날랐지만은 주인이 언제 소금 한 줌 거저준 적이 없거든.
1: 우리 홍군은 백성들 편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1: 보십시오, 어르신. 다리를 거의 다 놓았지만은 배 두 척이 없어 야단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2: 우리 친척한테 배 두 척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심리 바뀌라네.
0: 노인은 담배를 도목은 빨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2: 어르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1: 그럼 심리쯤이야. 몇 살만 더 젊었더라면 자네들을 따라갔겠지.
3: 그럼 어르신한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0: 졸레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0: 그 뭐 신세라니. 자네들이 그 젠네비 군대와 곽고양이를 친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그런데 왜들 곽고양이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네.
1: 노인은 담뱃대를 신발 바닥에 탁탁 치며 말을 했다.
0: 곽고영 그놈이 거느린 부대 병사들은 밤만 되면은 나와서 백성들 집에 기어들거 짐승 같은 놈들이지.
1: 노인은 역을 부부면서 공병련 사람들과 적수와 강가를 따라 걸음을 다그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2: 주부주석 동지, 어서 돌아가쉬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날 밝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 정희가 얼른 다가와서 애그하다시피 말했다. 네, 어린이라서 다들 잘할 겁니다. 려참모도 곁에서 거들었다. 조울에는 지친 걸음을 옮겨 높은 강기슭으로 올라간다. 새벽 4시. 마침내 세 갈래 종대가 모두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완공이 됐다. 졸레는 서둘러 램프를 챙겨들고 애화상점 뒤뜰로 달려갔다. 모태똥이 유리창 너머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호위병 심꼬반은 구석에 놓인 상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았다.
3: 모주석, 눈을 좀 붙이지 않으십니까?
1: 모태똥은 주울레의 낯빛이 밝아 보이자 소리치듯 물었다.
3: 오, 다리를 다 놨나 보군요.
1: 주울레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태똥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숨을 길게 내쉬고는 주울레를 당겨 자리에 앉혔다.
3: 이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을레동지, 강을 건넌 다음 한숨 잘 자도록 하세요.
1: 주울레가 말했다.
3: 이미 부대에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일군단은 상류에 있는 원후장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쯤이면 다 건널 수가 있을 겁니다.
0: 잘 됐군요.
1: 모태똥이 말했다.
3: 진훈 동지는 부상병들을 실어 나눌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1: 밑에 밖에서 귀에는 사천 사투리가 들려왔다.
0: 당신들은 아주 신이 났구만.
1: 주덕이 방 안에서 들어서며 말했다. 뒤에는 원국평이 따랐다. 주덕은 온통 먼지투성이다가 좀 지쳐 보였지만은 눈은 여전히 부리부리하였다. 원국평은 임무를 잘 마친 사람답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싱글거리며 서 있었다. 모태똥이 급히 주덕을 맞아 의자에 앉히며 말을 했다.
3: 종사령,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주덕은 수더분하게 웃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원국평이 입을 열었다.
3: 종사령 동지는 이번에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0: 뭐가 진짜라는 거지? 어?
1: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3: 진지에 이르자마자 총사령 동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셨거든요. 동지들,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겠습니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죽고 싶다면 뒤에 적수화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당장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사들은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로 단번에 용봉정을 점령했죠. 총사령 동지도 부대를 따라 돌격해 올라가셨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적병 2, 30명이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사령 동지는 호위병이 차고 있던 20발짜리 사창을 뽑아들고 뚜루루 몇 놈을 꼬꾸려 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치웠죠. 모태똥과 주울레는 시원스레 웃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3: 종사령,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1: 주덕이 허허 웃으며 대꾸를 했다.
3: 그래도 어찌된 일이

0: 왠지 여태 부상 한번 입은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다나리 알아서 날 피해가는 것 같단 말이오. 어?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모태똥이 곁에 심호위병에게 고개짓을 했다. 심꼬마, 총사령한테 찬물이나 한 잔 따라 드리시지? 호위병이 큰 물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이러 나가자 원국평도 곧 뒤따라 나갔다. 그러자 모태똥이 주덕적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적수화를 건너는 게 어떻겠냐며 물었다. 주덕은 잠시 생각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조금 뒤 호위병이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채 들고 들어와 한 컵씩 따라주었다. 조올레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물었다. 모주셔, 정사령 동지가 오면 한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내가 깜빡했군.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추운 밤에 손님이 오면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지만 그거야 술이 없으니 하는 말이고, 여기야 술의 도시인데 어찌 찬물로 대신할 수 있겠나? 심호위병, 우리한테 술이 좀 있나? 네, 마침 마부 우동지가 받아둔 술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죠. 육구 심꼬마는 술이 담긴 군용 물통을 가져와 저마다 반대 접시씩 따라주었다. 모태똥은 술잔을 들어 주덕 주울레와 잔을 부딪히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더니 아쉬움을 곱씹듯 느릿느릿 말을 했다. 이번에는 본들을 보여주지 못해서요. 다음에는 정말 혼주를 내줘야 합니다. 탁자우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몇몇 전사들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주부주석 동지가 얼른 강가로 와포세하겠다는 작전실의 전화였다. 조올레는 서둘러 람프를 들고 강가로 나갔다. 이미 날이 희부음이 밝아 모여선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이었다. 서로 다투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려참모가 달려와서 말했다. 이 포병들은 교리를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짐을 줄여야 하니까 대포를 강에 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귀엽고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에서 내린 교정이라고 해도 못 믿겠답니다. 기어이 군사위원회 동지가 직접 와서 전해달라지 않겠습니까? 포병령 간부들은 뭘 안답니까? 주울레가 물었다. 간부들도 소극적입니다. 려참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제는 됐습니다. 주부조석께서 설득해 주십시오. 흥국이 람프를 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길을 텄다. 전사들 몇몇이 흥분된 얼굴로 강가에 앉아서 대포를 지키고 있었다. 당신들 군사위원회 동지를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무려 참모장의 소리를 채웠다. 주부주석이 왔다는 말에 전사들을 앞다투어 일어섰다. 하지만 정작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했다. 얼마 뒤 한 전사가 잔뜩 주눅이 들어 우물우물거렸다. 주부주석 동지, 이 대포가 필요 없다는 명령이 진짜입니까? 정말, 정말 그런 명령 내렸습니까? 조울레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 대포가 필요 없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적수화에 보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조울레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하지만 포탄도 없는 대포를 메고 다니려면 가뿐히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기동력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전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럼 정말 우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석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들 동의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자 포병련 전사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떨고 왔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쏟는 전사도 있었다. 한 전사가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
1: 질관동지,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대포를 빼앗느라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강에서 호남으로, 또 호남에서 귀주로 이 대포를 끌고 오면서 건너기가 힘들다는 강, 넘기 어렵다는 산은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보리라고 하는 겁니까? 부속을 하나하나 뜯어서 메기도 하고 밧줄로 끌어올리느라고 몇 사람이 지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0: 그 전사는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대포들과 포병련 전사들을 바라보고 있자리 졸래도 속이 쓰려났다. 그는 말없이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돌리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던 포병련 간부들이 다가와 전사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2: 울긴 왜 옵니까? 질관동제가 말씀하시면 얼른 집행해야 할 게 아닙니까? 대포를 저 벼랑으로 끌고 가서 적수에 버리세요. 어서!
3: 그래요, 동지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뺏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졸래도 마음을 다하여 위로를 했다. 그제서야 대포를 끄는 노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 동지! 동지!
0: 한 포병련 간부가 쫓아가며 소리를 쳤다.
1: 산에다 꼭 표시를 해둬요. 우리가 언제 이 대포를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0: 무거운 대포가 비탈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 사이로 전사들의 낮고 거친 한숨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노새만 무심히 평소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노새들은 대포를 끌고 벼랑에 이르렀다. 곧 쿵 하는 소리가 길게 강기슭을 울리었다. 천천히 밝아오는 아침해가 안개에 쌓인 적수화를 비출 때쯤 홍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주덕을 자상한 아버지라고 한다. 그이가 병사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덕에게는 노트가 있는데 민중의 고난이 가득 적혀있다. 그건 모두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던 일들이었다. 강을 다 건너자 홍구는 다리를 끊고 사천 남부에 있는 고린에 들어섰다. 북쪽 장강 돌레에는 수많은 적군이 매복돼 있었고 뒤에서도 적군이 바싹 쫓아오고 있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부대 일부를 돌려 서영을 공격해서 장강을 건널듯이 꾸미고 그 사이 주력부대는 서남쪽 자시를 진격하기로 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지켜드립니다. 장소 시대.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기수요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을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성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보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 다음에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의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년간 중의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중의들 가운데서 중의 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0: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도강중년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이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빼서 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팔, 손 이게 저리고 여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동통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동맥경화 여기로부터 해서 내 혈전으로 가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인발하는 것이 뭐 경추로부터 흉추, 여추에 일어나는 이 척추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이료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은 많은 분들이 안 와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안 와서 올리고 하던 분이 지금 광장무 출락까지 다니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강중년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요즘 세 번째 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머리까지 어째 따라 붙게 되고.
0: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생기게, 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전, 내 동맥경화 그거 자극해서 머리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길래 머리까지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든 잠도 못 잔다.
0: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요출도 있답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예예. 예, 예.
2: 예, 요추간판 탈출도 예.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세번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이력이기에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2: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대단히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이번에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2: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단히 급분합니다.
0: 그렇죠. 예.
2: 저 뭔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저 뭔가 또 내려나 이제 예약하다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층에 찾아가시면 예.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희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나는 이게 특히 식당이 같은 마구 아이돋습니다. 그저 어떻게 돼서 조금 움직이면 숨이 거리 차고 그리고 심리가 예, 그냥 보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올리팅 나게 되게 되면 이게 완을 한 50개, 60개씩이.
0: 위험 심리에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예. 그대구에 항상 부모님 일단 머리가

0: 뭐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요 산 정신 안 나고 밤잠 또 미네 못 잡니다.
1: 예, 심장병이 전행증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저기 항상 이게 또 이 뭔가 이게 손 손가락이 아니에요.

0: 잘 차고 그래요. 잠 잘 잡니다.
1: 예.
0: 잠이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나 이게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으면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심리가 내 나 요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요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한 많이 떼야 많이 뜰지거든 한 100개 좀
1: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어지간보다 한 80개씩 이렇게
1: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 끝이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뭐라게 되죠. 예.
0: 예. 그게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요지간에 약을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1: 예.
0: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 약 쓴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0: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선생님 약은 정말 아닌게 이 선생님 잘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1: 아 예.
0: 많이 뵙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봤는데
1: 그랬겠죠. 예.
0: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약이 효과도 없고 그리고 빠르고 예. 그리고 뭐니까 하게 되면 약값이도 또 많이 저렴합니다.
1: 아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보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0: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또 오늘까지 나오겠죠, 선생님까지.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0: 예, 네, 전화 받고 인사 가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이 틀니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틀니를 해놓은 게 끄덕끄덕 밥을 먹어도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서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잇몸이 쫓아나서 어떻게 아픈지 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3: 어, 흠.
1: 흠까 구강
3: 흠까 구강
1: 예 구강
3: 예, 예 거기서 예. 그리 잘한다는데
1: 싱크 거쳐입니다 예
3: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는 계속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그럽니까
1: 예 예
3: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예약하세요 예.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이모부 같이 가겠으리
1: 예 그렇게 하죠
3: 갑시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끄덕끄덕 예.
1: 예 여기 찾아와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날부터 벌써 씻기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오세요 예. 여기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됐으니까 오늘 찾아오세요 두 분입니다 내외간 두 분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저 이민기 이사를 그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주약에 위 나쁘고 서로 그 노쇠 쌓여 왔대요.
1: 예.
4: 그 선생님이 그 위약을 초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쇠 쌓는 이 손이 저림에서 발도 한쪽이 약간 좀 기리기 바쁘다만
1: 예.
4: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저 이제 한 번 가나 먹었는데 저기 다리 이렇게 좀 까만진다면 근육이 좀 슬끗긴다만
1: 예예
4: 내보는 게 단산을 보는 게 집사람
1: 아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한번 가서 더 내일로 요약하다
1: 어, 리맹글 선생님 찾아오세요. 이분은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4: 예.
1: 네, 토요일 피하세요. 예.
4: 예, 예.
1: 그러면 됩니다. 아, 리맹글 선생님, 예. 건강기원합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병원에 가서 그런 이빨을 그런 빼구슬이 월 다 흔들었지. 빼구슬이 들리게 한 게 오, 들리는 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잡사드리고, 과일이라니까 원래 못 잡사고, 과일 잡수, 떡 잡수, 찰떡 잡사드리고, 야,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 발맛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도 하세요. 연길 흠과 구강은 연길에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흠과 구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 네.
1: 기본으로 호평 아주 좋습니다. 예.
3: 예, 호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3: 그래.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예, 그 절만 선생님이 7월에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 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 받았는데 고름에 반신잘 뭐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2: 예.
0: 지금은 이 치료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좋아졌습니다. 어디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게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술을 반가봐 했단 말입니다.
2: 예.
0: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2: 아 걸간
0: 예.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 다음에
2: 그렇죠.
0: 생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2: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더니 그런 가겠다고 예약해달란다. 원래 오늘 오전까지 상발아야 되고.
2: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예, 그럼 예, 빨리 오세요. 됩니다.
0: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2: 예.
0: 이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에 우리 언니네 담임에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 개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2: 예, 여기 지하를 고정하거나 들릴하거나 임플란트 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0: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뭐니까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겁니다.
2: 아, 예, 예.
0: 예약 예약해달라.
2: 예, 예약된가. 가서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예.
0: 절만 선생님하고,
2: 예. 예, 절만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두,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 예, 이명기 선생님 치료를 예,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2: 아, 예.
3: 두 번 받으니까, 예, 예 두 번 약을 깨다 잡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예, 약간, 예,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예, 그렇게 맥이었던 게, 예,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좀 낫답니다.
2: 예.
3: 그래서, 예,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또 지금 코가 아파서, 예, 먹을 돌리다, 뭐, 사람, 먹을 돌리다, 소리, 먹에서 소리도 나면서, 예, 몸까지 벌려야 사람.
2: 어, 그렇죠. 경추에.
3: 얼리, 예. 경추 얼리 줄이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고,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 예.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에 한 번 침을 맞았습니다. 이거
2: 예.
3: 그랬는데, 저기 침을 맞은 게 지금 나쁜 게 알긴답니다.
2: 예.
3: 예. 예, 목이 조금, 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덜하고, 예,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2: 예.
3: 이게 맞으니까는, 예,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예, 옆집 그 친구분도, 예, 같이 가서, 예,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팔이 뭐, 경주랍니다, 그분은.
2: 예.
3: 그래서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2: 예, 예. 예. 리맹기 예.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3: 예. 예, 예, 예.
2: 리민길
3: 예, 예.
2: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세요.
3: 예,
2: 예. 예.
3: 아, 그랬다면 내일이 나야 되겠다.
2: 예, 오늘 혹은 예.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3: 예, 예.
2: 예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2: 예, 예, 말씀해 보세요.
4: 우리 언니의 죽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리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탑승 뒤 이명염이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근본 못 잡았습니다.
2: 예.
4: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2: 예.
4: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우선은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중약치료, 중리치료 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4: 예, 나설 때 약을 좀 쓰겠답니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4: 그리고 예,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2: 치과 2층에 있습니다. 흠과 구가 아, 2층.
4: 예, 예. 2층도 자꾸 내,
2: 3층인가? 예, 예, 예. 2층입니다. 예.
4: 예.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뒤 너무 아파서 그

0: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1: 어, 예, 예.
0: 그래, 그 선생님 찾아가서 보이고, 아픈데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0: 완전히 나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예약하자고 그랬네.
1: 아,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의료기술은 없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그 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과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0: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세하게 하니까나 오늘 가서 해요 차고
1: 예, 음과 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동항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런 다음에는 시간을 자기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문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절여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 등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 쭉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감동적으로서 여기가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임영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네 얼리 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 과다로 인해 가지고 얼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액으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얼리 식은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 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결선시안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이력이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돼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돼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그 동안동안 이제
1: 예, 그렇죠.
0: 예, 그 로니 허리 아파 그러는데 그 조일만 선생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요하게 지금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짐, 습진, 그 외 여러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유증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최기명 주임 찾음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기명 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손님뿐이고 길림성의 손님뿐인 것이 환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저 광주에서 산동에서 이 남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하게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옷에 뭐 발라서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부자리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최기명 주임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은 화, 목, 토, 우수열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우슬우슬 추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 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 바이러스, 또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예,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셋째는 탈수입니다. 여름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여행, 야외 활동 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과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몸의 온도 조절 기능에 곤란이 생겨서 감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 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1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

0: 미시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별갱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 처리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 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즉,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1: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할 음식도 잘 가려두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단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0: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또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내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네.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일교차가 큽니다.
1: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열은 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0: 그렇게 되면 뭐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뭐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예.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는 뭐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네.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안 좋은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뭐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온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자, 땀이 났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0: 네. 요즘 또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시작해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뭐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1: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뭐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뭐 벗어버리고 예. 뒤침하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배가 아프고
0: 그렇죠.
1: 설사하고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0: 네, 예.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외로 또 소화기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네, 여름철 감기 대처 건강 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한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에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아주 진실하게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가격 인상이 곧 된다 합니다. 이분의 가격 인상은 피해가기 어려운 이런 기회인데요. 그러면서 가격 인상 전에 우대활동이 특별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선택하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70각을 싸면 10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특수한 선물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여되는 영양을 사지 원액이 충분하게 만족주는 이런 428가지 영양 활성소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해주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가 되어 있으니까 전세는 늘 기회라고 말씀한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해도 이번에는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인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요. 한 가게는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병 치료에서는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심각한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색소변서 종합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한 가지 해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명서방 그런 효과를 보는데 12각을 드리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액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 여름 잡아서 몸 늘상 불편해서 고생했는데 입었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림지진하던 게 오림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딴 거 보죠. 나는 이 귀에서 소리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런 고생했는데 구리약 써

0: 또 아이들이 이번에 이 사지원에 그냥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귀 잘 들리고 그 소리 나던 게 없어졌잖아.
1: 그렇죠. 녹경이 다수배 효과니까 녹경 직접 건파츠 권리합니다. 그런데 녹경은 혈압이 무섭지만 이 제품 자체는 혈압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 혈압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건파츠 좋아지니까 귀에 소리가 없어지고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죠. 예.
0: 야, 약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아주 편안합니다. 다리 가볍고 몸이 가볍고 그러니까 잠도 영 잘 다 됩니다. 잠은 내 수면제를 이번에 떼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죠.
0: 아유, 뭐
1: 큰 효과죠.
0: 못 땄는데, 야, 정말 효과를 잘 봤습니다. 그 이 맹세방은 우리 이모가 눈이 나빠서 항상 어제 밖에 나가면 눈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아 영 고생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그거 우리 이모는 이거 오래 썼습니다. 한 1년 썼습니다. 이거 눈이 돼서. 근데 지금 그 희미한 게 지금 하나도 잃었다 되니까 그러면 눈이 막 지고 눈물 나는 건 완전히 잃었고 눈이 항상 침침하고 답답하던 게 잃었다 되니까 영 좋다.
1: 그렇죠. 세계를 보는 그 시야가 좋아지니까 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예.
0: 그래, 이번에 저기 활동이 좋을 때, 오늘 배달 받자. 그래, 전화 드리자.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사지번에 한 가지 담아납시다.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에도 이제 한국의 신우가 지금 혈압도 높고 어지럼증도 나고 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에 되면 식사를 못한다 잠까 그래서 내이원에서 부채서 보내자고 그랬는데 어디 보낼 수 있을까?
1: 얼마나 더 갑니다. 지금까지 해관 지나는 데는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데 기본적으로 부채 보내는 걸 액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부채 보내세요. 예. 그런데 너무 좋을 겁니다. 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 그런데 보충한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인삼녹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 은행이 B20배 효과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국제적으로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부채 보내세요.
3: 예, 그래요. 예. 그래, 뭐 오늘 배달 받았으리. 주식가게 이제 100강 둔다 했어요.
1: 그렇죠. 주식가게 100강에 따라갑니다.
3: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99원에 70각을 싸면 되는데 그게 100각을 1배 한 4, 50% 무료로 주게 되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진사지 원액으로 한 반년 넘게 그냥 꾸준히 먹어왔습니다. 나는 혈압이가 그냥 온정한데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했는데 이 진사지 원액을 먹으면서 혈압이가 영 온정됐습니다.
1: 그렇죠.
4: 그랬더니 혈압이가 온정한데 맥이 떨어지니 그냥 머리가 쉰하고 정신 많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온조림에는 영 정신 납니다. 벌써 고뿐합니다. 몸이가 이 혈압이 온정되고
1: 그렇죠.
4: 하니까
1: 예.
4: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심장이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것처럼 이러면 식은 땀 나면 또 맥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소화계통도 영 많이 이렇게 달아줬대다.
1: 기본입니다. 예, 소화가 잘 된다고.
4: 항상 이렇게 작아보면서 소화계통과 영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음식도 좀 많이 가려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렇게 찬 음식 먹어도 이롭습니다.
1: 그렇죠.
4: 제가 영뚝도 재나고 지금 소화계통이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아픈데 또 이게 효과가 영 좋았을 때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항상 이 허리 다리가 아파하고 좀 날씨 벌써 흐리면 알긴다. 이 무릎 관절이가 막 동통이 생기고 한데 이 증상도 영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1: 건파지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집니다.
4: 이래서 이 사지원액은 내가 아마 약중에서 선택이가 영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1: 너무 선택 잘했습니다.
4: 꾸준히 쓰려고 오늘도 배달 지금 활동 돌대빈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번 활동 놓치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제 사직원의 고도는 다섯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 이야기에 내 쓰던 중에는 최고입니다. 첫째의 혈압 조절이 용달된다네. 이거 먹기 전에 혈압이 자꾸만 160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0: 근데 지금은 제 먹어도 130, 128 딱 정상입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고리 헷갖고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사직원에게 신기하게 이 심장 용달 도와준다.
1: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0: 나는 심장이 자꾸 누기게 떨기는 것처럼 후두두 한다. 그래서 한 해 한 번씩 또 중약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장 때문에 중약을 아예 먹어도 이 짜지원에 먹을까 심장이 후두두 하던 게 우선 완전히 없습니다.
1: 심장은 일단 그러니까 증상은 나타나는데 증상이 벌써 제거된다는 거 효과성을 충분하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그리고 얘 또 신기하게 나는 생각다 했는데 이게 밥이 어째 그리 맛있습니까?
1: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0: 소화 용돼야 됩니다. 원래 예. 위축성 위험이 돼. 아, 소화 잘 아이 됐습니다. 또 얘 별났을 때다. 또 작년에 먹던 약이 뭐 좋아서 썼는데 그 다음에 1년 먹었더니만 그 다음에 말아줬던 게 신기하게 사지원에게 또 살가둔다.
1: 네,
0: 야
1: 그렇죠.
0: 신기합니다. 걔 밥 잘 먹을까 얘 맥이 나고 얼마 돈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언니는 또 이명서 봤습니다. 이매사입니다. 예. 그래서 눈이 부옇게 아이 보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2년 동안은 괜찮던 게 또 재발하는데 네 그래 됐습니다. 한번 수술하자면 지금 눈꼬리래야 5천 원이지 좋은 건 많아 이들한다.
1: 인공생체가 그렇게 비쌉니다. 예, 인공생체가. 예.
0: 근데 또 무슨 그거 무슨 써서만 한 1년이나 2년 또 우선 또 쓰는데 뭐 이미 서방서라고 간도 좋아지고 좋다니까 우리 언니 잘 텔레비랑 못 본다. 그랬는데 이미 서방 썼는데 우선은 텔레비랑 사람이 배운답니다. 그전엔 얼빠네 아이 보이던 게. 그리고 시력이 예. 또 올라가지네. 소환 날린다. 이야기 용도. 오늘이 나는 이 지금 사직원에게 얼마 활동이 좋습니까?
1: 그렇죠. 특수함이 지금까지 없었던 활동입니다. 예.
0: 그 다음에 우리 언니는 민서방.
1: 예.
0: 그래서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대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처방이 좀 다문화다 보겠네.
1: 예.
3: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진단받은 게가 희망막을 뭐 색소변세라고.
1: 와, 큰 배입니다. 눈에서는 제일 큰 배입니다. 예, 예.
3: 치료를 한 것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명서봤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1: 잘 물으셨는데요. 희망막 색소변세라는 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동시에 발병하는 백내장, 녹내장, 특히 야맹증부터 시작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동시에 두 눈이 또 동시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신경 위축이라는 이런 시작부터 그런 질병입니다. 시신경 위축하게 되면 5대수 4대양 어디에 완전히 위축하게 되면 어디 가서도 별난 눈병 약을 써도 눈 수술해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을 길게 견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게 되면 시신경이 위축되는 걸 그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중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방이 좋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라 하세요. 예.
3: 지금 이제 활동 장관에 지금 또 배달받아 오겠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눈에 붙이는 고약도 또 12각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사직원에 얻은 한 1년 거기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우리는 예, 두 부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사람이하고. 이게 예, 야, 둘 다 예, 우리 이거 쓰니까 나 지금 둘 다 얼마나 이게 좋아하겠는지 지금. 이 논현에 와서는 예, 여러 가지 배 자꾸만 오자니까.
1: 그렇죠. 예.
4: 예, 이래가지고, 약이라는 게 옛날에 내 숱한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저 먹고 저 약 저 먹고 했는데, 이 사지원에 쓰면부터 예, 하나하나 지금 약을 떼기 시작한 게 몽땅 지금 약을 다른 약을 아예 먹습니다. 하나.
1: 그렇죠. 예. 특수합니다, 이 제품이. 예.
4: 이 약을 할까나, 여러 가지 여름에 예, 고루고루 다 좋아지니까나, 특히 예, 이게, 기억력이가 영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기억력, 기억세포가 바로 신경세포의 주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그것도 세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장애가 풀려서 모세혈관이 풀려야 기억세포가 살아나서 기억 잘

0: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1: 예, 경계기가 이 논현에 오게 되면 자꾸만 경계기가 상실되고 떨어지는데 이 악습에 지금 경계기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소화계도 위가 안에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십몇 년 고생했는데 미약이라는 게 어떤 행패 없이 많이 먹었다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후부터 그 위약도 다 뗐습니다.
0: 네, 바로 그렇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양활성소가 428가지 포함됐으니까 네, 어디에 네. 부족하면 거기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1: 예, 소화도 잘 되고 대배라는 게 굳은 게 저는 옛날에 산화를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번씩 딱 잡아봅니다.
0: 그렇죠. 예, 예.
1: 그리고 특히 내일 반소변에 저녁선 비례를 내서 반소변이 6번, 7번씩 봤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한 번씩 딱 봅니다.
0: 콤파치 좋아졌다는 거면 로경이 5배 효과니까 콤파치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1: 예, 글쎄 말이야. 근데 내 여러 가지 다 좋아지니까 돈도 적게 들고 예, 병도 다 떨어지고 하고 얼마 더운지 이번에 예, 이 약값이 또 올라간다. 올라가기 전에 오늘 저에 70강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우대활동과 더불어서 그 적극적인 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는 이 점은 충분하게 림상 경험에서 나온 이런 그 우점인가 하며 황차 이 제품 자체의 전반 조성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복용하시면 확실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은 아무리 수술한다 할지라도 네.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많이 느끼시죠? 굳이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만나보고 시골의 풍경들을 만나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향수를 간직하는 곳, 새 터전 넓은 공간으로 단장한 수상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상시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부터 90년대 연지파 기술계 자발적으로 생긴 이동 매장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곳으로 올라갑니다. 주변 주민들이 강가에 자리를 잡고 직접 담근 김치, 수제 떡국, 국밥 등을 팔았었고 이로부터 수상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98년 수상시장 공사가 착공되고 1999년 준공 운영을 시작했고 20년 동안 이곳은 지역 주민만을 위한 편의 아침시장에서 전국 관광객들이 연결하면 꼭 찾는 인터넷 유명 명소로 성장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찹쌀밥을 두드리는 떡매소리, 두 가지 언어가 어우러진 외침소리, 국소치 끓는 부글부글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서 연길만의 아침 소곡을 만들어내는 아침 수상시장의 풍경들이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원래 수상시장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연지파 동안에 자리를 잡았고 총 투자액 1억 2천만 원, 건축면적 12,300평방미터, 새 건물 본체는 조선족 민가의 청화백벽을 기본으로 지붕은 전통 산산식 비익을 재현했고요. 펼쳐진 능선 양끝은 가볍게 들려 학이 날개를 펴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새 수상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넓고 밝은 실내 홀이 눈에 띄는데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매장과 편의 매장으로 꾸며져서 실내외 총 834개의 매장 공간이 마련됐고 특색 매장 구역에는 민족 특유의 목조 주택 낮은 담장을 재현하고 민속 등 장식을 곁들여서 익숙한 옛맛이 새 공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770개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했고 환기 시스템, 직통 엘리베이터 이러한 부대시설이 완비됐고요. 3층 입체 공간은 원스톱 소비, 관광체험 공간을 구축해 옛 시장의 수십 년간 고질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수상시장은 단순한 소비 장소가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을 이해하고 현지 생활 방식을 체험하는 창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연결시는 관광 흥시 전략을 내세워서 모든 공간에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변경 도시는 민속으로 주목받고 음식으로 매력을 더하며 민족 정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번 연길에 가봐야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익숙한 아침 나들이 장소이자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맛 체험의 명소, 또 타향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추억의 고향으로 연결에 진실되고 따뜻한 공간입니다.

하나의 시장은 한 도시의 민생 온도를 비추고 한 줄기 맛의 향연은 한 지역의 민속 문맥을 반영합니다. 새로 개업한 연계수상시장은 끊임없는 정성으로 맛을 다듬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실천으로 문화관광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지파 기술계 인감이 넘치는 연기가 해마다 활짝 피어나고 연변 독특한 민속 풍정이 더 먼 곳으로 전해지며 연기는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며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산과 바다를 넘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맞이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재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연변 무형 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의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일까요?
1: 네, 오늘은 그 음악 표현 예술 중에 한 가지인 늙은 양조 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늙은 양조 대창이라고 하면 혹시 무대에서 남녀 가수가 로임 분장을 하고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조선족 예술인들은 대중 속에 심입하여 전통 음악과 그 구현 예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 표현 예술인 늙은 양조 대창을 창안했습니다. 20세기 50년대 말에 화령현 문화원에서 공연한 리용

0: 이승용 작사, 김태국 작곡으로 된 남녀 변창, 복된 살림 이루는 내 다른 일 이름으로 모두석과 공산당이 은덕을 세일었습니다. 이 늙은 양조 대성 행사로 무대에 오른 첫 작품입니다. 두 남녀 가수가 남녀 대창 행식으로 령감 로튼으로 분장하여 공연한 이 노래는 1958년에 창작되어 무대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관중들이 열렬한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아, 그랬었군요. 공연 무대에서도 흔히 봤었는데 연변 무형문화 유산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0: 예. 네. 이 노래는 지금 연변 축극 무형문화 유산으로서만 또 연변에서만 전성되는 독특한 인간 2인 창극 공연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1: 네.
0: 아래 이 대창이 가사 말입니다.
1: 네.
0: 공산당이 은덕으로 새농촌을 건설하여 해랑강이 그 샘물도 단섬으로 막아놓고 년년 풍수 이루어주는 생명수 끌어오니 만풍년이 황금물결 넘실넘실 춤을 춘다. 에헤 에야 좋고 좋다. 응화둥둥 좋고 좋다. 공산당이 있었기에 이런 세상 보았으며 모두석이 개석기에 복된 살림 이루었네. 예, 이 노래입니다. 예.
1: 네.
0: 음동설한 추운 겨울 토슬에 옷 비워입고 멀은 중물을 먹여가며 배고름에 살아오다 백돌집이 웬일이며 금이 옥식 웬 말인가 욕심 평생 이런 살림 꿈속인들 언제 알았으랴. 예, 이번엔 또 3절인데 흐름을 갔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궁궐 같은 큰 집들은 여기저기 일어서고 불악부도 웅장하게 저 복판에 세웠으니 늙은 량주 우리들도 손자손녀 손목 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춤을 추며 가봅시다. 이렇습니다.
1: 네. 복된 살림 이루었네. 이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참 이제 익숙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대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너무나 익숙하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늙은 양조 대창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군중으로서를 견제해 왔으며 점차 지방 특색을 지닌 그런 예술 형식으로 또 부상했습니다. 늙은 양조 대창은 그 표현 형식이 매우 특이한데 대역을 맡은 두 배우는 금술 좋은 부부로 혹은 생활 속에서 다툼질하는 그런 부부로 나오면서 농촌 생활 세태에 물젖은 늙은 양조의 사랑과 희노애락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관중들이 절차를 돌았습니다.
1: 네, 너무나도 익숙한 이 노래 또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잠시 또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가수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야 하겠습니다.
1: 물론 그렇죠. 네. 늙은 양도 대창은 노래를 위주로 하고 대화나 춤을 보조적으로 하는데 연기시에 양주역이라 해서 반드시 그 남녀 배우가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 상황에 따라서 남분 여장 혹은 또 여분 남장으로 분장하여 등장하기도 합니다.
0: 아,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른 역할 맡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1: 예.
0: 아, 늙은 양주 대창 예술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있을까요?
1: 네, 그 늙은 양주 대창이 예술 탄생한 후 이미 대여수의 그 작품들이 지금 창작되었는데
0: 예.
1: 그 중에는 공산당과 모두서의 은덕일세 또 늙은

0: 양도 싫은 구경 새 마누라 어떻게 요렇게 늙음악 사랑 얼렁벌렁 따끈히 삽시다 진달래 심으러 갑시다 따끈한 사랑 늙은 양도 박사마 등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1: 예, 이 중에서도 어떤
0: 일인 것입니다.
1: 네. 조선족 로잉 복장을 입고 남녀 역전 분장을 통해서 희극적 효과를 연출하기도 하며 또 인물 이미지가 소박하고 현실감 넘치는 것이 늙은 당조대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대사를 곁들이며 단순한 조선족 춤을 곁들이는 늙은 양조의 대창. 선율은 익살스럽고 생활적이며 부부가 장난치듯 대화하며 시대의 변화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신곡이 창작되어 하양 위문공연과 로인절 위문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고등 프로작품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변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늙은 당조 대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즐거웠던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여행, 리정림. 삼복절 더운 날이라 친구들과 냉면집 보러 갔다. 테이블에 놓여진 수저통에 수북히 담아놓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보노라니 문득 얼마 전 다녀왔던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여행이 떠올랐다.

우리 일생은 버스를 타고 훈춘 변당 검사소를 떠나서 울라지 보스토크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무성한 나무숲을 지나면서 일망무지하게 펼쳐진 들판에 갖가지 색깔의 야생화들이 한들한들 춤을 추며 저만큼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가 멀리서 보였다. 앙증맞은 들꽃, 파란 하늘, 비취색 거울 같은 바다가 어우러져서 마치도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방불케 했다. 약 6만 명 인구의 울라지보스토크는 러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군사도시이자 무역도시이다. 우리 일행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울라지보스토크에 도착했다. 당지 시간은 북경 시간보다 2시간 빠르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헷갈릴 때도 있었다. 풍성한 해물로 마련된 저녁상이 우리를 기다렸다. 큼직한 게, 토실토실한 해삼, 빨간 새우, 싱싱한 조개, 빛깔 좋은 연어와 생회, 그리고 연어알. 볶음밥과 빵은 보기에도 참 맛깔스러웠다. 탱글탱글 살아있는 게다리살은 맛과 향이 일품이고 식감이 오돌오돌한 해삼. 제철이어서 살이 통통한 새우는 입에서 살살 녹는다. 연어 생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했고 짭짤한 연어알은 밥 반찬으로 최고였다. 거기에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한 맥주를 한컵 마셨다. 이런 것을 두고 금상첨화라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일회용 나무 젓가락이 아니라 재사용하는 다회용 젓가락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종이로 젓가락을 닦고 또 닦으면서 음식을 먹었다. 호텔은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둘러보니 여기도 끌신이나 칫솔 같은 일회용품들이 없었다. 아무튼 러시아 사람들이 호우대는 커도 비용은 알뜰하게 절약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분은 조금 언짢았다. 국내는 호텔마다 보통 일회용 일상용품들이 갖춰져 있는데 말이다. 이튿날 가이드가 여행팀과 동행하면서 해설을 해줬다. 첫 코스는 레닌 동상, 두 번째 코스는 기차역, 세 번째 코스는 잠수함 박물관과 중앙광장,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유람선 타기였다. 레닌 동상은 소박했고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았다. 거기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울라지보스토크의 대표적 건물로 꼽히는 이 기차역은 1912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지만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잘 보존돼 있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힘차게 달리던 증기기관차 한 대가 이제는 한가로이 여행객을 맞아주고 있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차역과 기관차는 가이드의 말처럼 옛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코스는 차를 타고 잠수함 박물관으로 갔다. 이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잠수함으로 박물관을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비좁고 동그란 작은 문을 통해서 넘나들며 선실과 기관사실, 조타실, 어뢰실 등 잠수함 내부를 자세히 보았었다. 잠수함 내부에는 참전 군인들의 사진과 군복,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그들의 생활 환경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둘러본 중앙광장은 울라지보스토크의 대표적 유적 중의 하나라고 한다. 광장 중심에는 깃발과 나팔을 든 러시아 병사의 거대한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광장 한켠에서 푸근한 인상의 전형적인 러시아 할머니 한 분이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비둘기들은 할머니 가까이에 다가와 두려움 없이 손에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었는데 마치 친구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할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손에다 살며시 비둘기 먹이를 놓아주셨다. 삽시에 비둘기들이 하나둘씩 날아와 내 팔에 앉았다. 좀 무섭기는 했었지만 먹이를 찾아 겁없이 날아드는 비둘기들이 귀여워 보였다.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겨울에도 바닷물이 얼지 않는다는 부동항리에서 유람선에 올랐다. 여행객들은 거대한 유람선에서 바다 향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했다. 유람선에 오르면서 가이드가 빵 조각 몇 개씩 유람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가 유람선 밖으로 힘껏 빵 부스러기를 던졌다. 그러자 갈매기들이 빵을 찾아 날아들었다. 뿌려주는 빵을 먹겠다고 한 시간 넘게 따라오는 갈매기들이 대단했고 또 멋있었다. 선녀들의 파란 치마폭이 드리운 듯한 바다에서 갈매기와 함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즐긴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또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2: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거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고향의 자랑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명나는 상모춤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사 작사, 박일송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자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서라도 가슴속에 항상 흐르는 것이 바로 고향의 강물입니다. 리상각 작사 황상룡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을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노래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

228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국약 혈배강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황진수한 타일러 나온 겁니다. 하나는 혈배강이고,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 타일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의 유효 성분. 그거 가지고 구설이 혈전, 수안이라는 거는 쇠수안도 수안. 혈전이란 말입니다. 수안타이, 타이라는 것은 우리 펩티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직접 우리 혈관 안에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성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황진수안타이 처방에 약재만 해도 35가지 중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혈배강 본신은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협심증, 그다음에 심장 근육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공농 수치도 또 명백하게 모든 이런 심장병, 관심병, 협심증,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땀을 세게 흘리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숫고 몽땅 우리 그 안궁한 사람 생긴 게입니다. 왈질로 된 게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잡숫고 그 다음에 황진수안타이 이거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심에 잡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안타이는 공농수치에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을 인해서 반신이가 잘 쓰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당환 상태에 있거나 이 침대에서 일어도 못 나거나 그 다음에 언어장애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명백하게 썼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처방 본다 할 때, 우리 이 황진수안 타이는 예,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예, 보게 되면, 제일 첫째 처방이가 뭐인가? 우리 기혈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기혈 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 기실은 우리 고대 서적에도 기혈을 보충해주는 처방이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해준 처방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군자탕이랍니다. 스쥔즈탕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백출, 부령, 쯔간草 이 네 가지 약재가 대표적인 이런 처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스우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우탕이라는 거는 주약의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네, 무슨 처방을 이렇게 개변하고 저렇게 개변하고 다 쓸데없습니다. 딱 기를 보충해준 처방 요 네 가지 약이 되고 또 피를 보충해준 처방 딱 네 가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거나 여덟 가지 약재죠. 이것을 결합해서 우리 고대에서는 뭐라는가 팔진탕이랍니다. 빠진탕. 빠진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 제일 기초는 뭔가 기와 혀를 먼저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뭔가 그 부양환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칭은 왕청임 그 청나라 때 이런 중의가 이링갈초어 그 책에 나온 전문 중풍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오거나 입과 눈이 비뚤어서 그래서 입력알로 춤을 자꾸 흘리거나 예, 이런 걸 치료하는 처방이죠. 막 탕환돼서 소화마비 이걸 전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부양황우탕 이거는

0: 어째서 부양황우탕이라는가? 기질은 부양이라는 건 양기를 보충해준다는 뜻이죠. 어디나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한다 할 때는 일단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기를 보충해주고 환우라는 거는 5%, 그러니까 5%라 하지 말고 우리 조선말로는 50%죠. 하늘은 5층, 10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0%가 모자라는 걸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오른쪽, 왼쪽 팔다리를 쓸 때 이것을 각각 50%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각 50%인데 이것이가 다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 정상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신이 어서는 지금 떡 굳어져 가지고 말아야 된다 한다 할 때는 그 50%를 잊어먹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50%를 찾아준 데서 부양황우탕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또 쇼슈밍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전문 중풍 치료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처방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처방인가 뭔가 천정산이라는 겁니다. 천정산이라는 건 천이라는 건 천인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정이란 거는 제 궤도로 돌아섰다 이 뜻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설명하는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신경계통에 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담, 습, 그러니까 가래 이런 것들 끼가지고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게죠. 그래서 그것을 몽땅 청결해내감으로써 천정산이란 거는 주요하게 이런 신경계통의 질병 치료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죠. 비뚤어 올라간 걸 잡아당겨서 정상 위치를 돌아가셔와 준다. 이래서 천정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은 양자황 그 책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거기면 약재를 본다 할 때 바이푸즈, 그 다음 바이장찬 하고 전시, 이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김에 전시하고 지양찬이라는 거는 전문 바람, 가래 이런 것들을 없애줌으로써 예, 이런 신경계통 수복해주는 게 엄청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서 이 바이푸즈라는 거는 예, 주약이 위하고 대장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는 예, 이 중풍 걸린 사람들이 변비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변비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변이가 안에 나감으로써 예, 변이가 안에서 썩습니다. 그러면 변이라는 건 거기 쩌치라는 게 있습니다. 쩌치는 다 아시죠? 우리 옛날에 공동변소랑 가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눈이 새그럽죠. 그게 쩌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가 제때 나가지 못한다 할 때 사람 신체 온도라는 건 36.5도죠. 36.5도 안에서 변이가 계속 있는다 할 때 막 일주일씩 있는다 할 때 그 쩌치가 생기면 쩌치는 다 올라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머리 가게 되면 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뭐 해줘야 되는가? 일단 이 변을 빨리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혈배강이죠. 혈배강은 이게 생맥음 그 처방 가져다가서 500돌든 이렇게 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심리혈관 여러 가지 질병 전면적으로 치료한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네. 저도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되고, 예,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예, 거기다가 또, 아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에 그 태소 말해도 놀라고, 소지 그 소리해도 놀라고, 방소 소리해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아, 그런 손발이 시리고 해서, 예, 뭐, 오직 가발 신고 또 신고 그리고 등산복을 다 감아서 그리고 잤습니다.
0: 네.
2: 그랬던 사이에 혈배강 쓰고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가슴이 뭔하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소리 말해도 놀라고 하던 게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요 우리 친척이 우리 이모 사촌이 그런 저 언니가 한 이거 혈배강 썼는데 예. 그 중풍이 왔는데 처음에 계절이 흐리고 예. 밥을 바로 먹지 못하고 입까지 가기 전에 다 떨어지고 소리 그리고 누워서 일어날 줄 뭐 가장 출입도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게 이 이야기 황진산타에
0: 예.
2: 예, 그게 들어가 그래 그런지 효과도 영 빠르니까 지금은.

0: 그것에 이름 못 나던 게, 예, 아, 지 댕길지고, 화장실도 댕기고, 예. 네. 그리고 입이, 예, 그렇게 떨던 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밥을 못 먹던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손발이 떨던 것도 오전 감각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얼마 줬습니까? 저는 금식고까지 한 대 같이 쓴데, 그런 저 어느 정도 혈당 조절이 받아야 돼서, 예, 가염진 한 다음에 피트성이 되고, 예.
1: 네.
0: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굵으면 그저 피트성 때도 그 꽃이 나야 그저 예전에 그래 굵었는데 아이 됩니다. 그래도 뭐, 예 그래 금식고 한 대 같이 있으니까
1: 금식고 예.
0: 피를 예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혈당 이것을 맞던 게 혈당 조절도 예, 다 되고 그리고 얼대상 것도 아이 먹고 한 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몸이 헷갈아질 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 얼마 좋습니까? 근데 혈배가우는 좀 있는데 예. 건신고 지금 모두에서 오늘 저를 배달 받다고 그랬는데
1: 예.
0: 되겠습니까?
1: 예예 예. 건신고 배달 받으신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0: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약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예.
3: 예, 우리의 집에 아바이네, 그, 뭘까, 그런, 몇 년 전에,
1: 네.
3: 이, 그런, 노실산을, 노실산 진단 받고서, 이게 한 세 번 왔다 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그런, 진단 받았는데, 그때, 예, 그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 살려놨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냥, 말하자면 내 춤을 뚝뚝 떨구고 예.
1: 네.
3: 그럴 때는 분명히 어짝을 꺾고지 걷자고 마음먹는데 이상하게 발도 쪼글러가 떨어지는 것처럼 해. 그래가지고
1: 네.
3: 그래가지고 자기들로 아이랬던지 막 신경질을 쓰고 예.
1: 네.
3: 성격이 원래 아이 그랬는데 성격도 영 좁혀지고 예. 신경질이 어찌 많은지 옆사람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심장도 예, 나빠서 예,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거리고 혈압이 그냥 낮아서 고생합니다.
1: 네.
3: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누가 이거 소개를 하길래 정말 나는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가서 치료하고 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말을 잘 안 듣는데 무슨 이야기라고 말 듣겠는가 하다가 예, 그래도 환자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이거 황진수한 타의 그 산타하고 해배간 거에 그거에 써봤는데, 야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좀 나사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사지는 거 보고 우리 옆에 집에 된 거 놓지 두 분 다 이제 중풍 영감은 중풍 맞고 놓지는 놓지 사이 됐어요. 저 그 뭐 또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중사이 우리 집과 비슷합니다.
1: 네.
3: 그래서 게 내 길에 이 내 쓰고 우리 쓰고 소리 하도 좋으니까 이제 선전에 그 집에서도 어제는 몇 달 썼는데 야, 영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감 너지 너무 좋아서 난립니다. 영감들 둘이 만날마다 앉아 당기 놀고 영 좋아합니다.
1: 네.
3: 역신경질도 좋고 걸음걸이만 온천해주고 심장도 네. 그렇게 뛰재한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집에서 다 싸자고 그랬다.
1: 아.
3: 다 싸자고 그랬는데.
1: 네.
3: 그래서 어휘에 전화 한번 배달해 주세요.
1: 예,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15
3: 예,
1: 세트에, 예, 15 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1: 그러면 그 30 세트 가게 되죠. 약과를 따지게 예. 되면 60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을 예. 또 12번 놔드릴 수 있고,
3: 예, 예,
1: 그리고
3: 예.
1: 오늘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고,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예. 열곽 또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3: 오, 예. 그러시는구나.
1: 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예, 예.
1: 예, 예.
3: 그래서 제일 많은 거 쌓였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예. 아이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것도 옳지 않네.
1: 아, 예, 예. 전화 오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예.
4: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저도 저기 혈액강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하, 항상 얘 혈압이 온전되지 못하고 냇박이 네. 빠르면서 약만 안 먹으면 베타르크를 하루 안 먹으면 벌써 100 이상 올라간다.
1: 네.
4: 예, 그리고 머리가 그냥 흐리트분하면서 멍하면서 얘 어떤 데는 조금

0: 어지러울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머리가 저기 멍하고 띵할 때문에 온몸이 귀찮습니다.
1: 네.
0: 야, 그래서 정말 여러 중의도 보고 보건품도 많이 먹었어요.
1: 네.
0: 그래도 예상적이 못 들고 예, 뭐 온전한 뭐 진단이 없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 예, 많은 굽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새백항을 저기 선택해서 먹었는데 10일 후부터는 대담이 들은 결합약을 했습니다. 제.
1: 어, 예, 예.
0: 예. 처음에는 예, 겁이 나서 못 되다가 저 혈압약하고 이거 한테 먹으니까나 예, 예. 혈압이 더 내려가지니까.
1: 어, 그렇죠, 그렇죠.
0: 예, 104, 108 때문에 아군 맥이 없대서.
1: 맥이 없지, 혈압 또는 저혈압이 맥이 없습니다.
0: 예. 그래서 과감하게 혈압약 푹 떼니까 오늘 이때까지 예,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1: 야, 예. 그게 대단한 게죠. 예.
0: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예. 그냥 이 혈압을 신경 쓰기 용이 애납니다. 그냥 혈압 재봐야지.
1: 예.
0: 조금은 지금 또 올라가지. 좀 안 그러면 또 내려가지. 혈압약을 어떻게 저기.
1: 잘 됐습니다. 원래 그 베탈라크라면 오래 했으면 사람이 당뇨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기쇠지 그 자글로 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기 잘했죠. 예.
0: 예, 그리고 한 10일 또 더 먹으니까 맥박 빠른 약도 예, 그 다음 점차적으로 다 뗐어요.
1: 그렇죠, 예.
0: 예. 처음에는 반 알씩 먹다가, 한 알씩 먹던 것도 반 알씩 먹다가, 오전에 20일 만에 두 가지 약을 다 뗐습니다.
1: 아, 예. 예. 효과를 봤습니다.
0: 그래, 언제나 예, 정말 생각밖에 이렇게 약을 떼고 이 두 가지 약만 떼도 나는 용 기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머리띵 한 것도, 저는 친구를 한 결합하니까, 나은 게 아닙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품 세게 했습니다.
1: 예, 예.
0: 하품 그냥 하고 앉아도 하품은 하기 싶어 하는데 제대로 자꾸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1: 머리에 산소 부족해, 그렇지.
0: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하품 아예 합니다.
1: 어,
0: 정말
1: 예.
0: 이게. 예.
1: 심장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 하품 아예 합니다. 예.
0: 예, 정말 신강, 정말 예, 마음 이렇게 생각 바뀝니다, 정말.
1: 네.
0: 예. 그리고 입맛이 돌아서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게 이전에 45일 먹었는데 체중이 속은 올랐습니다.
1: 어, 원래 영약했죠. 예.
0: 예. 그러던 게 부지런해서 이제 해줘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옆에 이웃 사람들이 저 암에 무수고 잡수길래 금년에는 저렇게 힘이 나서 일 자꾸 하는가 합니다.
1: 예.
0: 예. 그래 나는 용 마음상에서 기쁜지 정말 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난 것도 야, 나의 인생 길에서 행운을 만났다고
1: 행운이지.
0: 생각합니다.
1: 예. 예. 그게 용기입니다.
0: 예. 예. 다른 의사들인 데서 들어 못 보던 진단도 받아봤습니다.
1: 네. 예.
0: 다른 데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네, 상세히 안 알려줍니다.
0: 예, 상처는 안에 알려주고 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진단에 병이 이런 진단이 이렇게 나온 걸 처음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영 기쁘고 예, 영 신심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선택한 게 너무나 정말 예, 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걸 기준을 해서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으며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아, 예. 예.
0: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 정말 선생님들 정말 신고하는 데서 막 직접 가보니까 선생님 두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인자스럽고 예,
1: 예.
0: 정말 제 집 식구처럼 대합되다.
1: 맞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예. 생각합니다.
0: 예. 예. 젊은 의사분들이지만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1: 예.
0: 예. 예.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데 선생님이 특이한 중의학이 예, 광범위 널리 알려 주기를 기원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선생님이 건강을 주관하면서 예. 가정의 행복을 주관합니다.
1: 예, 함께 건강합시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 건강하세요.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활동은 지금 5세트부터 활동했습니다.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약재가 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 예, 이 세트를 쓰게 되면, 예, 다른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약은 소화계통도 도와주고, 기관지 그 자극도 도와주고, 특히 우리 황진수한테 거기 외에는 크게 서리 이름 뭐 썼는가? 펜탄 후연월, 이렇게 썼습니다. 펜탄, 예, 반신불수, 옳지요.

예, 그리고 후연 무슨 뜻인가? 제대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예, 대다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쇠백항 그거는 짧은 공농주치의 심장. 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쇠백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과그 볼 때는 예, 쇠백항하고 황진수한테 그 약과기는 다 앞면에다 황진수한테 쓰고 뒷면에다 쇠백항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핀파의 이름을 잘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핀파의 아인 거는 이게 그런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부터 예, 공장 측에서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예, 예약해서 싸겠다. 예, 이런 분들 우리 그 혈배강 열곽을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제 이 혈배강 자꾸 더 주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배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을 혈배강 쓰고 점심에는 우리 황진수한테 쓰고 네, 그래서 우리 정황에 따라서 황진수한테도 가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상 혈배강 많이 씁니다. 아까도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열흘 만에 우리 혈압약 끊었다. 이제는 이 혈압약도 그렇습니다.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압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혈배강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에 혈압 높다 할 때는 임차 혈배강 또 두 알 잡수세요. 그러게 되면 혈압이 쑥 내려옵니다. 우리 혈압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무슨 혈압약처럼 뭐 리뇨제를 써서 개체암 혈관 확장제를 써서 그 당시 혈압을 팍 낮춰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거는 대뇌의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한 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이러면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고서 부작용이 없죠. 이게 영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혈압약 오래 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생뚱 같은 당뇨병이 막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약 오래 쓰게 되면 리뇨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뇨제를 오래 써서 마지막에 뇌실금이 생기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이런 소변 방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붓기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해로운 혈압약들을 우리 빨리 하루빨리 이걸 그 황진수한테 쇠백항 통해 가지고서리 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15곽에는 15곽을 그러니까 15세트에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 혈배강 열곽 드리는 활동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예, 고분기를 많이 걷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찾아온 분들이 대부분 예, 사적 돌아다니면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치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가다가다 아이디어가 오는 겁니다. 와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 병원은 어디면 인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다. 그럼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 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러호저잔 옛날에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 있습니다. 예, 거기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무턱대고 오면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이렇게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이 그 부양황우탕 역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합시다. 핵심적인 이런 슬로우를 본다 할 때에 부치 위주 기를 보충해주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수의 외후를 했습니다. 호수하는 거는 보조적으로 해준다.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 처방에 그 혈전, 빵콜 이런 것들을 녹여주는 이런 약재가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단삼삼칠에 홍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공 타월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전문 이런 기가 모자라가지고 어혈이 생긴 이런 중풍 후유증 치료하는데 엄청 좋죠. 부양황우탕. 여기면서 제일 중점은 뭐인가? 황치를 대대적으로 이었습니다. 예, 우리 보통 대부분 이런 약재를 본다 할 때 예, 병영해수계 이는다 할 때는 황치 마에 이었습니다. 이 황치 엄청

0: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120g씩이었다 그 뜻입니다. 한 알에 120g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왈지를 댕깁니다. 큰 알을 댕깁니다. 그래서 여긴 120g이었는 이 목적이 뭐인가? 우리 부치하는 걸 대량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을 잘 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중점은 뭐인가? 이걸 부치하는 동시에 꼭 혈전을 녹인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에 당귀호에 들어갑니다. 당귀 꼬랑대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지 짝으로 많이 갑니다. 사지에 피를 보충해준다. 팔다리 피를 보충해준다. 이런 짝을 가지요. 그래서 칫솔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혈맥을 열어주고 기혈이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여기면서 환기가 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여기면 량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우리 경락을 열어주면서 우리 중풍 반신불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 쥐뇨죠. 그리고 천뇨는 당귀호입니다. 당귀는 호수한 동시에 우리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예, 당귀가 피를 보충해준다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황계하고 같이 결합돼가지고서 혈액이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 다음에 주요가 뭔가, 칫솔, 천슝하고 또 타오를 홍화, 이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호수하고 그 다음에 화热, 그러니까 우리 어혈이 생기게 되면 열이 많이 생깁니다. 열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조시야오가 뭔가 띠롱, 지렁이죠. 지렁이가 직접 그러니까 혈관이가 막힌 데를 약재들을 몽땅 그 짝을 집중시켜가지고서 그것을 빨리 열어주는 작용이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가장 먼저 희망을 안고 떠오르는 붉은 해의 웅장함을 표현한 노래 해돋이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새 아침의 희망을 가슴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석에 피어나는 나만의 이야기, 마찬걸 작사 장미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들어봅니다. 걸음길에 대한 애틋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흥경가락 속에 오늘의 행복을 담아낸 노래 문춘선 작사 손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신명으로 기쁨을 두 배로 키워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4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5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성실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당면 전국과 전성 경제형세의 최신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며 좋은 기세를 타고 정밀하게 힘을 내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우세를 확대하여 양호한 발전 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가 좋게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조통계국 주요 책임자가 전주 상반기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7월까지 예측 분석 다음 단계 사패체에 대해 회보했습니다. 도나시와 화룡시 당의 주요 책임자들이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류신강, 소경량, 왕길보, 윤조휘, 문금철 두 경국이 분권사업에 대해 복귀 분석을 하고 3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나 주왕과 성당이 주당의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을 안정시키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투자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과 규모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이 전성 앞자리를 달리며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대외무역 수출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적 발전, 질적 향상이라는 양원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의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한 해 발전 목표와 임무를 겨냥해 경제사업을 틀어주는 목적성, 정밀성, 실효성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 가운데서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을 하고 자체 사업에 존재하는 부족점과 취약한 고리를 깊이 찾아내며 더 큰 결심과 강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 운행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 속도와 효율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한해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

0: 길을 다 잡아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일 공항 이전 건설, 혼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남 수리 중추, 혼촌 100만톤 청정 에너지, 연길 도시 응접실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라 민덕 생물위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2만 톤 논쌀 과자,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활용 우광통신 핵심 부속품 등 새로 착공한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도나 합방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정력전문자동차, 왕청냉동수송체계 집산중심 등 대상에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연길도시 로후주거단지 개조, 훈춘도로철도연합운송전용선, 도문도시구역 열공급 도감망갱신개조, 활용도시급수 도감망갱신개조 등 정부 투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둘러싸고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다리와 뺄물길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 질과 효익을 심서 높여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우수 기업을 육성하며 곤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생산과 판매 연결, 채용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더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 전환 등 면에서 부대 지원을 실속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며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하여 통계 붐에 들게 해야 합니다. 곤란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여 호전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이고 상품 주택과 자동차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에서 더 많은 우대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하고 음식업체와 소매기업을 조직하여 연면주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활동에 깊이 참여시켜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차원과 수준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문화관광 소비의 지속적인 향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길 모아산 관광 삭도,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 응접실, 도시 서재, 용정 비암성경, 용문 양심 객점, 해란대,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 양생 중심, 혼춘 마트로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에서 가상관광, 몰입식 공연, 디지털 전시 등 새로운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유행 오락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전개하여 더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을 하고 소비하도록 끌어줘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안정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각종 정책수단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며 청정에너지, 동정광, 중고자동차, 종약제, 냉동용유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창고 비축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을 하고 기업들이 5033호식을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일정 확대하여 대외무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국 관련 지도일권,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및 연변조제조항직소,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조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및 사계절 배려 행동 가동식이 24일 연결시 청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택배원, 온라인 배달원, 인터넷 방송인 등 신취업 인원들에게 따뜻한 봉사와 정책적 배려를 제공해 소통 다리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나나 먼저 우수 온라인

0: 배달원, 우수택배원, 우수인터넷 공익선전안 등 선진 전형에 대한 표창 및 위문 행사가 진행됐고 현장 일선 신취업 인원 대표들에게 여름철 더위 방지 선물 꾸레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신취업 인원 맞춤형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난신통이 정식 운영을 알렸습니다. 해당 미니 프로그램은 휴게소 검색, 이동로선 안내, 수요 제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신취업 인원들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온라인 봉사 플랫폼입니다. 활동에서 사계절 배려 행동 봉사 목록도 함께 공개돼 우리소 신흥 분야 사계절 배려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경동 배송 배달원 위효입니다.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초심을 지키고 문명하게 배송해 온라인 배달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성실한 봉사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7월을 우리주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활동월로 지정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민족 실정에 맞추어 도지개혁 전개를 반송해드리겠습니다. 1947년 10월 중국 토지법 대강이 반포되면서 봉건 토지 제도의 폐지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신속하게 토지 평균 분배 운동이 일어났으며 각현에서는 빈구롱 대표회를 소집하여 토지조사, 계급조사, 역사조사, 성군 황인에 대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토대에서 인구별로 토지를 평균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을 실현했습니다. 토지개혁 운동에서 연변 당조직은 당의 민족 정책을 견결히 관찰하고 민족평등 원칙을 견지하여 여러 민족이 모두 토지 소유권을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 민족의 생산 습관을 존중하여 노는 주로 조순족 농민에게, 밭은 주로 한족 농민에게 분배했으며 동일된 토지 증서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게 했습니다. 동시 소수민족 간부 양성에 힘써 많은 조순족 간부가 현구초원의 지도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의 민족 정책이 관철됨에 따라서 민족 단결이 더 돈독해졌고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적극성이 충분히 동원되었습니다. 광범한 농민들은 앞다투어 입대하고 전방 지원에 나서 해방전쟁의 견고한 인력, 물력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0: 우리조 광범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고화질 영상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2022년부터 4년간 총 170만 원을 투입해 고화질 코드와 전송 시스템 전면 승격에 나섰고 올해 1월에 승격을 끝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시험 운행과 기술 시험 측정을 거쳐 현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종합 고화질 채널과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이 연변주 길시미디어 유선 텔레비전 망에서 전송을 실현했습니다. 고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는 기존의 표준 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의 약 5배이고 색감이 더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화면의 사소한 부분이 더 풍부합니다. 뉴스, 종합 문화예술 프로나 체육 경기에서 더 선명하고 섬세하며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현재 길시미디어의 고화질 셋톱박스나 빛 섬유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연변주 사용자들은 한어 종합 고화질 채널,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과 기존 두 개 표준 화질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기에 기존의 시청 습관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고화질 채널을 볼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셋톱박스를 재기동하거나 채널 수동 검색을 한 번만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화질 채널을 시청할 수 없으면 길시미디어의 24시간 고객 봉사선화 9663번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기술 지원과 방문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제3라운드 4겸 경기가 25일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안도팀이 홈장에서 1대4로 연결팀에 지고 활용팀과 도우나팀이 1대1 무승부를 냈습니다. 왕창팀은 홈장에서 2대1로 도문팀을 꺾고 용정팀은 홈장에서 6대1로 군촌팀을 대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후에 영정팀과 연결팀

0: 팀이 2연승을 거두고 승점 6점으로 1, 2위에 있습니다. 4라운드 경기는 오는 8월 2일에 펼쳐집니다.
1: 용암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국제 미래 건강산업 생태 브랜드 박람회가 열전 성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조 6개 기업이 장백산 특생 농산물을 가지고 참가했는데 박람회 플랫폼을 빌어 서남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연자호 특색 산업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시 정부에서는 5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구매 소비 보조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월 12일 24시까지이며 보조금이 소진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개인 소비자는 알리페이 앱 플랫폼 코드우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 전민 노래경연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한창입니다. 도문시 상주주민과 기업 사업단이 종업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조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통속 가요, 민요, 성악 등 모든 장르가 허용되며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해란대 조준종 민속휴가구가 8월 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휴가구는 현재 운영 시작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입점 상인들은 가게 장식과 상품 진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궁 실경 공연팀은 막바지 무대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산월 온천민박 41채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6일 저녁 6시에 홈에서 매주 개가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

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 특히 우리 삼복지간에 와서 예, 빨리 치료를 받으시려 하는 분들이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양생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양생에 신경을 쓰지 말고 치료약을 두고는 동충하초 발효균분 두 봉지, 그 우리 지금 이미 복용하고 있는 분들 예, 요 우리 삼복지간 많은 두 봉지를 할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새로 지금 사시는 분들 꼭 우리 처음에는 두 봉지지 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다른 데에 비해서 하나는 우리 삼복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여름 제품들을 우리 이불이라든가 매트라든가 선풍기 우리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걸 면비로 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이번에는 더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한과기 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반도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약보다도 더 녹은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제 우대 활동 5살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5살을 잘 이용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독용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번에 삼복지간에는 만에는 이런 기라든가 경락을 통해가지고 그 어떤 부위에 우리 침혈을 통하게 한다게 되면 또 많이는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냥 포기하는 방법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우리 병이란 것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막힌 부분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하게 하는데 우리 피가 흐르는 곳이면 모두가 동맥경화랑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조절 그냥 이야기해줬지만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수 그냥 이야기해줬는데 우리하고 동충하초고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수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것이 우리 잠자고 있는 세포가 있고 활용하는 세포가 있는데 병이 나타났다면 활용하는 세포가 사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로 잠자는 세포를 격화를 시켜서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었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이 정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포기한다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0: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는 이런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에서 치료가 되지 않던 이런 중약 그런 중한 병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냥 해두는데 우리 인체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백병이 생기지 않게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 중약은 간하고 신장을 통하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작용이고 그리고 우리 체내 노폐물이란 거는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신장, 콩팥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한다면 이런 공농 효과를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장부가 깨끗해지게 되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립돼가지고 간장이 피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이란 것이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에 비장기가 좋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고 비장이 좋게 된다면 이런 피를 만들어가지고 간에 가서 우리 그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간이란 것이 피를 저장하는 장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길 때 피를 수혈할 때 꼭 우리 간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2: 저도 이 동충하초로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2: 그래서 먹고 나가 먹었어 정말 좋습니다. 이 먹어본 사람은 아는 것 같단다.
0: 맞죠.
2: 예, 이거 먹어본 사람은 다 내 주머니 손도 냈더만에 나는 원래 이 다 약 포기라고 그저 일 못하고 집에서 그저 바깥으로도 발을 못하던 사람들 이 또 동충하초 먹고 이렇게 활동할까에 영 모두 불반다 만다 그래서 우리 옆에 집에 그런 중표 온 환자인데 이 약을 싸겠다는 게 아니다. 먼저 번에 싸서나 굉장히 용 좋다. 하루하루에 한 번씩 딱 먹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을 쭉 쳐놓고 예, 먹던 게 어느 약 먹었던가 해 먹었던가 하던 게 이 약을 먹을까 예, 한 번 먹을까 정말 예, 편리합니다. 정말 이 약을. 그러니까 예, 약을 번에 좀 많이 싸겠다 지금. 예, 그냥 먹다 하면 예. 그래서 그런 번에 전화하는 중입니다. 그래 저 이쯤에 약이 예, 더 말할 때 없습니다. 저 선생님 말씀과 똑같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어느 약에 비기지 못한단 말인데 이 약은 정말 이런 좋은 약을 팔까. 그래서 그런 중표원 한단데 그 저번에 그런 채도 싸먹어서 깬다. 굉장히 용 좋다. 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싸겠다고 또
0: 중풍이 오는 것도 예, 중풍이 오는 것이 많은 혈관을 막혔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2: 그래 맞아.
0: 막힌 그래서 우리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막히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다른 이런 그 약이 없는 이런 물질 또 용산매라든가에 셀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중풍이 왔을 때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 중풍이 와가지고 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풍이란 것이 온이고 인연해지 5년 사는 재풍이란 게 자꾸 오는데 올 때마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풍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팔다리를 못 쓰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음식 먹을 때 깨끼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모두가 치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무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네.
0: 283-0666번에다 지금 1차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그저 한 이틀이나 그저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뭐든 이게 나 뭐고 이렇게 했지 하고 소리에 그저 가만히 있다 했는데 선생이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은 정말 특별한 약이 아닙니까? 예? 여름은 불러 예.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 어종육보에 다 필요한다니까나 먹어보자. 이 골가에도 좋겠대. 먹어본 게 아 정말 좋습니다.
1: 맞죠.
0: 다리 저리던 게 지금 이나 저리자세요. 걸른 게다 하나도 부담 없이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싹 깎고.
1: 맞습니다.
0: 야 정말 이 약이 정말 내 어머야 약 습한 거 먹어도 정말 이런 약이 없던 게 이거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밤에 자고 깨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 허리 터무난 게 정신이 나고 그런데 이 약이 예, 특히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 맞지요.
0: 야, 왜 이렇게 정신 아까에 눈도 이렇게 밝아지는 감 나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약이 정말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예, 어제는 이렇게 나 있으니까 쌀을 막대라고 예, 밥을 많이 못 먹었단 말인다 이렇게 미치껏 얼굴 나면서 이래까에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할 수 없어 먹고 이랬는데 이 아기에 정말 특별하게 밥을 좀 이렇게 많이 먹힙니까?
1: 맞습니다. 예.
0: 야 정말 밥이 맛있으세요. 밥 많이 먹을까 예, 힘이 납니다.
1: 맞지요?
0: 예, 좀 신하고 예, 정말 맥이 납니다. 정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예, 이 약 먹으면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먹어봤길래 압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정말 예, 이 약 먹을까 밥이 너무 잘 된 게 나는 예,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날 보는 사람마다 못 이랍니다. 오, 저 죽게 됐더니 그래 살이 올랐는가. 그래, 내 이거 먹을 그렇다가 그럼 나도 먹어보겠다 이랍니다 말입니다.
1: 맞지요, 예.
0: 이 약,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약은 정말 밤 잘 먹게 한단 말입니다.
1: 맞지요.
0: 그리고 예, 섭에 자자가도 예, 밤에도 몇 번 일어나 그래도 밤에 발 자지도 못하는데 근데 섭인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두 번 그저 하룻밤에 두 번이나 한 번만 넣으면 예, 아무 일도 없지 않을까.
1: 그건 다 정상입니다. 예.
0: 야, 이런 약이 정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 밤 자지 못해가지고 예, 잔다는 게 눈을 감으면 예, 나는 자는 것 같은데 아이 잔단 말입니다. 예. 정말 산잠 자지.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그저 훌륭하면 정말 몇 시간 훌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맞지요.
0: 아 정말 예, 이 약은 먹어본 사람이 그야 알고 예, 이 약이 정말 먹어보니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약에 그저 하루에 한번 먹는데 어장육복 다 펴야 주길래 이렇게 놨지요.
1: 맞습니다.
0: 난 지금 예, 이렇게 불편하던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난 불편한 데 하나도 없었어요. 좀 아이 아픕니다. 그래야
1: 그렇죠, 예.
0: 우리 약 어쩌는 아이 먹어서 되는가 어쩌는가 내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너무 일 없으니까 어제 아, 난 불편한 데 없이 영 정말 행복하겠어 합니다. 어제 난 같이 예. 넘었는데 예. 그래 지금 이제 며칠밖에 없다 했잖아. 예?
1: 다시야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난 내가 다시야밖에 없을까 예? 좋은 약은 내가 좀 더 싸서 더 건강하게 먹자고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계속 먹어 일 없죠. 예?
1: 일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떤 나이가 되게 되면 어장육부 기능이라는 게 하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약으로 예, 이런 기능을 그냥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용하는 게 일 없습니다. 이 어떤 약은 뭐 며칠 먹다 끊어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약은 아닙니다. 그냥 복용해도 됩니다. 어떤 특히 내시에 계신 분들 어떤 장기 공력이 다 하강되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예, 우리 이전에는 이제 그 자기로 우리 약을 먹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고도 되는데 우선 그런 기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난 계속 먹고 정말 예, 먹어보니까 이 약만 한 게 없습니다. 난 지금 예, 뭐든 가지 하나도 불편해 얼마나 좋는지 모른다.
1: 그렇죠.
0: 정말 행복합니다.
1: 예.
0: 이 약이.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예.
1: 행복하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2: 네.
3: 저도 이 정신학과 발의되는 문제에서 있는 걸 바꿔왔는데 저는 정말 이거 먹기 이 정신학과 발의되는 먹기 시작해서 내가 나든 이 불편하든 게 많이 해결됐습니다. 뭐 해야 되냐 지금 나도 위가 나빠가지고 한국과 일하다 한 10년 하자던 게 그래서 한 10년 하고 있으니 너무 이가 이래면서 발을 묶지 못하고 자꾸만 먹어도 얘는 죽었지 딱 맥히면

0: 우리 버티는 세계 헌신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비스 정말 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 단계 다 백미셔도 아이씨 효과 안 나는데 이 당총화도 발견을 먹었는데 이 먹기는 내가 이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미스럽고 이러니 힘해가지고 이 먹었는데 이게 해결됐구나. 이게 이 의심해관 이것도 해결되면서 밥을 이렇게 못 먹던 게 먹게 되고 소화 내일에 배고픈 거 알고 미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오늘날가 굶어도 밥을 먹기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때되면 약 먹길래서 그래서 한 술 좀 먹고 이랬는데 저걸로 이렇게 소화되면 밥맛이 오면 밥이 당기고 먹었는데 조금 더 먹어도 불편하지 않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 동충하초 바르기면은 알파 분해매란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미약이랑 없는 이런 물질인데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무슨 위축소 미어미어에 우리 위궤양이로 이런 여러 가지 위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 머리랑 아픈 거는 물의 피공급이란 거 안 되는 거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해결됩니다. 예.
0: 그래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밥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맥없던 거 맥도 나오고
1: 맞죠. 예.
0: 정말 이게 야, 말과 같이 정말 신선 불러 자랑한다. 정말 아이 겨울에는 이게 정말 벌레가 되고 겨울에는 하수 되고 내가 또 아프게 여름 한 푸른 위에서 먹으니는 조금 괜찮다. 근데 가슴이 돼서 찬바람만 떨어지면 아프기 시작하면 어분 겨울 봄꽃이 내 이렇단 말입니다. 자동차 이게
1: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그냥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면을 보관하신 분들을 두 봉지 잘하지 않습니까? 요 우리 삼복지간에 두 봉지 자게 되면 이제 우리 겨울이 오게 되면 찬 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이 그때 올 때에 그때 그 병을 딱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봉지 잘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처음 지금 겨울에 이겼었습니다.
1: 맞죠. 예.
0: 그래, 아무래도, 야, 이야기 내게 맞고, 내가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 이제, 우선 계속 먹어야 되겠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다 생각한다.
1: 맞죠.
0: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활동에도 참가하다고, 그래서, 전화하는데, 정말, 이 선생님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네. 고맙죠.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예.
3: 두 분 생일 고맙습니다.
2: 예.
3: 내가 이 동충하초 선생님 강의 점수를 썼는데 참 좋아요.
2: 예.
3: 원래 녹아 있을 것 같아서 거울도 휘고 휘라.

0: 또 어떤 아이들에게 회락사고도 되고요.
1: 맞죠.
0: 섭외 아들에게 대해서 봤어요. 지금 뭐 한 번도 안 해요.
1: 전입성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
0: 예. 그리고 저 그 선발에 그 차 그 그랬던 건데 그 싹 났었어요.
1: 음영 조절. 예.
0: 예. 그게 저 조선은 이래 낙사진 게 많아요.
1: 맞죠.
0: 예. 약이 참 좋은 약이래요.
1: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금을 쓰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오장을 조절해서 그런지 병들이 하나하나 빨리 나아진다고 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제 동충하초로 아빠 그 자녀들 집에 먹던 약이 있어서 그거 같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결합해 먹은 이렇게 하니 지금 몰라 물어보자 그럽니다.
1: 약이 많습니까?
3: 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20알 먹으면 됩니다.
1: 중약입니까?
3: 그게 어떻게
2: 네.
1: 아니 중약인가 말입니다. 약이
3: 첨약입니까? 중약 자리에서 만드는 그런 한약입니다.
1: 그렇게 그러면 네. 아침에 네. 아침에 돌다 보관하게 하라 하게 되면 20분 네. 내지 30분 간격을 두고 보관하십시오. 그러면 일 없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그거 예. 몰라 내가 물어봐라.
1: 예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내 사람이죠.
2: 네.
4: 예. 네. 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 나도 이제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인데
1: 예.
4: 이제 이때까지 3년을 씁니다. 근데 연전에 예. 예, 7월 10일 날 또 예, 18가닥 쐈습니다.
1: 아, 예.
4: 예. 근데 그 예, 염소 방수의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동충하초는 나 원래 하루에 두 번씩 먹었는데 지금도 뭐 아침에 한 번에 그 두 번 먹으라는 게 그게 어느 게 낫습니까?
1: 효과를 빨리 보자게 되면 단번에 두 봉지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은 네. 예, 조금 빨리 낫기 위해서 두 봉지 한 분들인데 아침 저녁으로 나누지 말고 예, 단번에 네. 아침에 두 봉지를 단번에 하십시오. 그게 더 예. 빠릅니다. 예.
4: 예.
1: 예. 또 원래 삼복지간에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4: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주약에는 중약의 이런 치료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게 되면 피가 모자랍니다. 피가 모자랄 때는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 피를 요구할 때 되면 간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간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런 심장병 있는 분들 다 열이 있습니다. 심장열. 이 열을 죽이려 한다게 되면 중에서는 불이라고 말하는데 불 꺼준다게 되면 물이 수화되는데 신장. 콩팥이란 거는 물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주는 방법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게 되면 하나는 도움을 받고 다른 하나는 제약하는 이런 방법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개 장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여러 개 장기가 서로 도와주고 제약하는 방법으로 병명이 되게 하면서 치료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아주 좋은 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약도 많이 주게 되고 더운 이런 여름을 잘 지내가는 이런 제품들 들고 있는 이런 시간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돌연히 일어날 때에 명심해야 할 큰일은 그 폭풍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김미래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진정한 혁명가는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이 말은 체 게바라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불평등한 세계를 바꾸려는 열망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던졌던 리상주의자이자 체 게바라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 게바라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볼게요. 그중 첫 번째는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세상이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에 침묵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은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이다.

이 밖에도 나는 어디에서든 부정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체게바라의 혁명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체게바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혁명의 상징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논쟁적인 정치인을 떠올립니다. 그의 얼굴은 티셔츠와 포스터에 새겨져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징처럼 소비됐지만 실제로 그는 단순한 아이콘이 아니라 뜨거운 리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젊은 의대생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대륙을 여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는 원래 혁명가가 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식을 앓던 평범한 청년이었고 의사가 돼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마주한 현실은 그가 책에서 읽었던 세계와 너무 달랐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폐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회고했는데 단순히 가난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특히 페루의 나병 요양소에서 있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직원들은 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위생상의 이유로 장갑을 끼고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체 게바라는 장갑을 벗고 환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병든 몸 이전에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 환자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감각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제 게바라가 평생 강조했던 연대라는 단어는 거창한 정치 구호 이전에 바로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는 쿠바 혁명에 뛰어든 것도 단순한 모험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게바라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그는 총을 들기 전에 먼저 의사로 참여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뒤처지는 병사들을 먼저 챙겼다는 증언도 있고, 이런 모습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혁명군이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동안 그는 의료활동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했고 점차 단순한 군의관이 아니라 전략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체 게바라의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체 게바라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체 게바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혼란입니다. 이 롤란입니다. 그는 무장혁명을 정당한 수단으로 보았고 혁명 이후 반혁명 세력에 대한 처형에도 관여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당시 혼란 속에서 혁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법적 절차와 인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억압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을 정당화한 혁명가입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두 시선을 모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이 두 시선을 모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권력을 오래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 숲속에서 고립된 채 식량과 약품이 부족해졌고 천식은 더욱 악화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혁명가가 권력을 얻은 뒤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과 달리 체 게바라는 쿠바 정부의 고위직을 내려놓고 다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현지 세력과의 협력은 원활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지지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혁명은 단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러듯 진정한 혁명가는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체 게바라의 명언대로 또 체 게바라의 혁명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세계 각국의 저항 운동에 큰 상징적 자극을 줬고 오늘날에도 사회 정의와 불평등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소환되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그의 삶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맨 그의 진짜 의미는 영웅이냐 악인이냐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세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체 게바라의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체 게바라의 혁명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비행기 탑승구를 지날 때의 긴장감, 그리고 드디어 이륙했을 때 몸이 붕 뜨는 느낌까지 모든 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비행기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만 한다면 좁은 좌석, 건조한 공기, 반복되는 기내 방송, 그리고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시간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이라면 비행기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여행지 도착했을 때의 컨디션이 확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기내에서 조금 편안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 안에서는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옷차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좁은 좌석에서 몸을 조이는 청바지나 딱 맞는 정장은 금물인데요. 대신 여유 있고 부드러운 소재의 트레이닝복이나 면바지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리퍼를 따로 챙겨서 착용하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긴 비행이라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그냥 아무 자리나 고르지 마세요. 본인의 비행 스타일에 맞는 좌석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비행 내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이나 혹은 답답함을 잘 느끼는 분들은 통으로 쪽 좌석을 선택하세요.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할 수 있고 옆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참고로 키가 크거나 다리를 쭉 뻗고 싶다면 비상구 열 좌석을 노려보세요. 비상구 옆 좌석도 참 도움이 되는데요. 다리 공간이 확실히 넓어서 장거리 비행 때 정말 쾌적합니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용할 수 없고 항공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예약할 때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네, 계속해서 기내에서 편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세 번째, 기내에서의 편안함을 좌우하는 건 작은 소지품들입니다. 우선 목베개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또 푹신하고 머리를 잘 지지해주는 목베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대와 귀마개도 필수죠. 비행기 조명이 꺼지지 않거나 주변 승객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보습템도 필수입니다. 기내 공기는 정말 건조해서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립밤, 수분 미스트, 핸드크림 정도는 가방에 꼭 넣어주세요.

네. 기내 환경은 정말 건조합니다. 습도가 사막보다 낮다는 말 과장이 아닌데요. 이럴 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터지고 심지어 피로감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중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꾸준히 물을 마셔주세요. 작은 컵에 나눠주는 물만 기다리기보다는 승무원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용 물병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 차, 술 같은 음료는 되도록 피할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는 물을 마시는 게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궂은 날씨를 맑은 햇살이 걷어내는 것처럼 인내의 시간은 모든 고통을 걷어내고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없이 기쁘고 행복에 겨워하다가 갑자기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역경과 비통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날이 불행한 날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불행과 고통이 지나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0: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에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람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 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레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의료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0: 정위는 졸레라는 걸 알고는 나무라듯 말했다.
1: 아이고, 주부수석 동지, 왜 또 오셨습니까? 금방 쉬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놓여야지요.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다 돼갑니다.
0: 공병 연장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1: 배 두 척이 모자라 강기슭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강기슭에 우뚝 선 큰 나무에 굽다란 밧줄이 두 가닥 매여 있었고, 배 대여섯 척이 그 밧줄에 묶여져 있었다. 배와 배 사이는 문짝으로 이어놓았다. 그런데 배 두 척의 길이가 모자라 다리가 중간에 끊겨져 있었다.
1: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주울레가 물었다.
1: 마을에 늙은 배사공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척집에 배 두 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배사공을 모셔오세요.
0: 반 시간쯤 지나 통신원이 람프를 들고 높은 강기슭에서 노인 한 분을 데리고 내려왔다. 노인은 긴 담뱃대를 들고 헌 소못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와 수염이 온통 새하얗지만은 얼굴은 불그레하였고 몸도 튼튼해 보였다. 졸레가 노인을 맞으면서 말했다.
1: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이런 세신에 이제는 염라대왕을 만나러 갈 때도 됐지.
0: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1: 어르신께서도 고생고생하며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이니 우리 홍군을 좀 도와주십시오.
2: 아, 여부가 있겠나?
0: 노인은 담뱃대를 빨면서 희죽이 웃었다.
2: 자네들은 우리한테 양식도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주었잖아. 내가 평생 남의 배를 몰고 소금을 날랐지만은 주인이 언제 소금 한 줌 거저준 적이 없거든.
1: 우리 홍군은 백성들 편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1: 보십시오, 어르신. 다리를 거의 다 놓았지만은 배 두 척이 없어 야단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2: 우리 친척한테 배 두 척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심리 바뀌라네.

0: 노인은 담뱃대를 신발 바닥에 탁탁 치며 말을 했다.
1: 곽고영 그놈이 거느린 부대 병사들은 밤만 되면 나와서 백성들 집에 기어들거든. 짐승 같은 놈들이지.
0: 노인은 역을 퍼부면서 공병련 사람들과 적수와 강가를 따라 걸음을 타고 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2: 주부주석 동지, 어서 돌아가 쉬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날 밝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정희가 얼른 다가와서 애그하다시피 말했다. 네, 어린이라서 다들 잘할 겁니다. 려 참모도 곁에서 거들었다. 조울에는 지친 걸음을 옮겨 높은 강기슭으로 올라갔다. 새벽 4시. 마침내 세 갈래 종대가 모두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완공이 됐다. 졸레는 서둘러 램프를 챙겨들고 애화상전 뒤뜰로 달려갔다. 모태똥이 유리창 넘어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호위병 심꼬반은 구석에 놓인 상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았다.
1: 모주석, 눈을 좀 붙이지 않으십니까?
0: 모태똥은 주울레의 낯빛이 밝아 보이자 소리치듯 물었다.
1: 오, 다리를 다 놨나 보군요.
0: 주울레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태똥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숨을 길게 내쉬고는 주울레를 당겨 자리에 앉혔다.
1: 이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을레동지, 강을 건넌 다음 한숨 잘 자도록 하세요.
0: 주울레가 말했다.
1: 이미 부대에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일군단은 상류에 있는 원후장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쯤이면 다 건널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됐군요.
0: 모태똥이 말했다.
1: 진훈 동지는 부상병들을 실어 나눌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0: 밑에 밖에서 귀에는 사천 사투리가 들려왔다.
1: 당신들은 아주 신이 났구만.
0: 주덕이 방 안에서 들어서며 말했다. 뒤에는 원국평이 따랐다. 주덕은 온통 먼지투성이다가 좀 지쳐 보였지만은 눈은 여전히 부리부리하였다. 원국평은 임무를 잘 마친 사람답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싱글거리며 서 있었다. 모태똥이 급히 주덕을 맞아 의자에 앉히며 말을 했다.
1: 종사령,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0: 주덕은 수더분하게 웃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원국평이 입을 열었다.
1: 종사령 동지는 이번에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뭐가 진짜라는 거지? 어?
0: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1: 진지에 이르자마자 총사령 동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셨거든요. 동지들,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겠습니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죽고 싶다면 뒤에 적수화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당장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태 부상 한번 입은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다날이 알아서 날 피해가는 것 같단 말이오. 어?
0: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모태똥이 곁에 심호위병에게 고개짓을 했다.
1: 심꼬마, 종사령한테 찬물이나 한 잔 따라 드리시지?
0: 호위병이 큰 물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이러 나가자 원국평도 곧 뒤따라 나갔다. 그러자 모태똥이 주덕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적수화를 건너는 게 어떻겠냐며 물었다. 주덕은 잠시 생각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조금 뒤 호위병이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 채 들고 들어와 한 컵씩 따라주었다. 조울레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물었다.
1: 모주석, 정사령 동지가 오면 한 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 내가 깜빡했군.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추운 밤에 손님이 오면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지만 그거야 술이 없으니 하는 말이고 여기야 술에 도...

0: 도시인데 어찌 찬물로 대신할 수 있겠나? 세무호위병, 우리한테 서류 좀 있나? 네, 마침 마부 우동지가 받아둔 서류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죠. 엮고 심고만은 소리 담긴 군용 물통을 가져와 저마다 반대접씩 따라주었다. 모태똥은 술잔을 들어 주덕 줄레와 잔을 부딪히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더니 아심을 곱씹듯 느릿느릿 말을 했다.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지 못해서요. 다음에는 정말 혼주를 내줘야 합니다. 각자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몇몇 전사들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주부주석 동지가 얼른 강가로 와포세하겠다는 작전실의 전화였다. 졸레는 서둘러 램프를 들고 강가로 나갔다. 이미 날이 희부음이 밝아 모여선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이었다. 서로 다투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려 참모가 달려와서 말했다. 이 포병들은 교리도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짐을 줄여야 하니까 대포를 강에 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귀엽고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에서 내린 교정이라고 해도 못 믿겠답니다. 기어이 군사위원회 동지가 직접 와서 전해달라지 않겠습니까? 포병령 간부들은 뭘 안답니까? 졸레가 물었다. 간부들도 소극적입니다. 려 참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제는 됐습니다. 주부주석께서 설득해 주십시오. 흥국이 람프를 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길을 텄다. 전사들 몇몇이 흥분된 얼굴로 강가에 앉아서 대포를 지키고 있었다. 당신들 군사위원회 동지를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무려 참모장의 소리를 제하다. 주부주석이 왔다는 말에 전사들을 앞다투어 일어섰다. 하지만 정작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했다. 얼마 뒤 한 전사가 잔뜩 주눅이 들어 우물우물거렸다. 주부주석 동지, 이 대포가 필요 없다는 명령이 진짜입니까? 정말, 정말 그런 명령 내렸습니까? 졸레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대포가 필요 없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적수와의 볼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졸레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하지만 포탄도 없는 대포를 메고 다니려면 가뿐히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기동력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전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럼 정말 우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석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들 동의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자 포병련 전사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떨고 왔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쏟는 전사도 있었다. 한 전사가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
1: 지휘관 동지,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대포를 빼앗느라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강에서 호남으로, 또 호남에서 귀주로 이 대포를 끌고 오면서 건너기가 힘들다는 강, 넘기 어렵다는 산은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보리라고 하는 겁니까? 부속을 하나하나 뜯어서 메기도 하고 밧줄로 끌어올리느라고 몇 사람이 지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0: 그 전사는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대포들과 포병련 전사들을 바라보고 있자리 졸레도 속이 쓰려났다. 그는 말없이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돌리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던 포병련 간부들이 다가와 전사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0: 울긴 왜 옵니까? 질간 동지가 말씀하시면 얼른 집행해야 할 게 아닙니까? 대포를 저 벼랑으로 끌고 가서 적수에 버리세요. 어서! 그래요, 동지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뺏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졸래도 마음을 다하여 위로를 했다. 그제서야 대포를 끄는 노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 동지! 동지!
0: 한 포병년 간부가 쫓아가며 소리를 쳤다. 산에다 꼭 표시를 해둬요. 우리가 언제 이 대포를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거운 대포가 비탈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 사이로 전사들의 낮고 거친 한숨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노새만 무심히 평소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노새들은 대포를 끌고 벼랑에 이르렀다. 곧 쿵 하는 소리가 길게 강기슭을 울리었다. 천천히 밝아오는 아침해가 안개에 쌓인 적수화를 비출 때쯤 홍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주덕을 자상한 아버지라고 한다. 그이가 병사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덕에게는 노트가 있는데 민중의 고난이 가득 적혀 있다. 그건 모두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던 일들이었다. 강을 다 건너자 홍구는 다리를 끊고 사천 남부에 있는 고린에 들어섰다. 북쪽 장강 돌레에는 수많은 적군이 매복되어 있었고 뒤에서도 적군이 바싹 쫓아오고 있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부대 일부를 돌려 서영을 공격해서 장강을 건널듯이 꾸미고 그 사이 주력부대는 서남쪽 자시를 진격하기로 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즐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활기가 차 넘치네요. 네, 오늘은 우리 연면대학의 수락원 류원관 선생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셨고요. 네, 오늘도 중요한 그
2: 났다
0: 시합이 있더라고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2: 들린다. 네.
0: 들리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거리가 네. 멀다 보니까
2: 제가 어떨 땐 너무 약해 말할 때
0: 지금 안 들려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아리랑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아리랑으로
1: 좋아요.
0: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생 두 분이 그날 못 오실 때 우리가 3아리랑 가사말을 새롭게 각자 지은 걸로 했는데요. 만드신 거 있으면 오늘 시간에 또 얘기하셔도 돼요.
3: 10절, 10절
0: 갖고 오셨어요.
3: 10절 만들겠습니다.
0: 갖고 오셨으면 하죠 뭐.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3아리랑을 곤고이 복습하고 네. 곤고이 복습하고 나서 저희가 또 이 부분이 어때요? 괜찮죠 이제는?
3: 네, 괜찮습니다.
0: 잘 모르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어떠세요?
3: 좋아요.
0: 괜찮습니까?
2: 네.
0: 대답이 왜 시원치 않으세요? 네,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셔서 제가 지금 아유 이거 확실하게
2: 지금 어떤 해도 문제인 것 같더래요.
0: 네? 뭐가 문제였어요?
2: 아니,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3아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보겠어요. 자, 1절부터 해볼까요?
2: 네.
0: 새로운 가사로도 역시 해보시고요. 1절 가사 먼저 가겠습니다. 3아리 있죠?

0: 어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야 이게 지금 구절까지 갔나요?
1: 다 해봤어.
0: 네. 외우셨군요. 그 여기서 굳이 짚자면 좀 짚어갈게요.
2: 네.
0: 네. 여기서 우리가 아리랑을 랑랑을 잘 씹지 않으면 아리라 아리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리아리 특히 아리아리아리랑 잉 부합받치 마지막에 잉 마무리하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키가 좀 낮잖아요.
3: 글쎄
0: 네? 키 낮죠? 조금 높여도 되잖아요.
3: 크게 봅시다. 예. 키를 얼른.
0: 아,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 아리랑 앙 예, 잉 받침 중요하죠. 그다음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 잉 받침 잘하시고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는 천리나 언덕 올라갔다가 쳤다가 떡 그다음 뭐죠?
3: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아리아리아리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뭔가를 양념을 넣으시려면 아리아리아리랑 예 여기에다 쓰 여기 좀 후려치는 부분을 염이죠.

자, 그리고 우리 그 팥꽃물 갈게요. 팥꽃물 콩물 콩물이죠. 네. 콩물. 예. 팥꽃물 잡쌀떡 그 맛 좋고요. 요 올라가죠. 요 예. 그거 빨리 하면 요. 요 아니고 요. 예. 그냥 요를 그냥 힘을 주세요. 그냥 우리가 힘을 빠지게 요 하면 그렇죠. 요. 예. 요. 예. 소리끼는 그냥 가는데 여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를 살랑하면 이게 힘이 없어지면 요호호호 이렇게밖에 안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마 좋구요. 예, 이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아삭한 김치는 입맛 돋구네. 입맛 돋구네. 돋구네 해도 되고요. 입맛 돋구네. 네. 네. 네. 소리도 우리가 그 소리할 때 힘을 빼면은 소리 힘이 없어지죠. 네. 그걸 소리 길이 나갈 때 이 소리 길을 딱 잡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흔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평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무조건 다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평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주는 찰랑 찰랑 찰랑 찰랑 흔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절 보면은

0: 그다음
1: 온 세상 번님네들 번님네들 번님네들 찾아오다네.
0: 온 세상 친구분 친구들이요 찾아오죠.
2: 번님들 한 개.
0: 번님네들 여기 네 자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1: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족.
0: 예, 마지막 꼭 이 기육 받침 족 억자로 끝납니다. 아니면 중국 조선족이라고 들리거든요.
2: 네.
1: 중국 조선족.
0: 그다음
1: 얼씨구 민속문화 빛내어 가네 빛내어
0: 아 빛내어 가세
1: 빛내어 가세.
2: 조선족
3: 나도 잘 썼다.
0: 네, 너무 가사 너무 얼마나 멋지게 썼어. 자 그다음
3: 고로고로 타깁시다.
0: 네, 달콤한 막걸리에 아니면 막걸리 하나 더 해도 돼요.

0: 가요. 꽃 피워 가요. 예, 피워 가는 게 아니라 피워 가요.
1: 피워 가요.
0: 예, 피워. 예, 꽃 피워 가요.
2: 피워.
0: 예. 꽃 피워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사가 아홉 개죠, 사설이. 그러면 우리가 한 곡 패스 이렇게 돌면 되겠네요. 함께 부르고 나서. 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있습니까?
3: 자신감이 없습니다.
0: 오히려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4: 용 잘 부르던데.
0: 네, 예전보다 소리를
2: 꼬물하게 부른다고 날 다 세놨으면 완 목도리미를 어찌 잘하는지.
0: 그러니까
3: 선생님 이제 잘 가르쳐 주시네요. 네.
2: 뭐 네. 조금 노래 처음이고
0: 그러니까요. 아. 예, 근데 소리가 잘 들려요, 예. 여기서도.
2: 목도리 잘하고.
0: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부르셔야죠.
3: 네,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부르세요. 네. 자, 그럼 우리가 1절을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내려가실까요? 이어서 받으면서 주고받고.
2: 그래. 예. 네. 받고 물부터 막씩 그전에요.
0: 정승님부터.
2: 예. 1절을 다 같이 하고. 예.
0: 1절부터 같이, 예. 1절 같이 하고. 응.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자, 아리랑 이 부분을 키를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시작.

0: 민당의
1: 너파요?
0: 이 너파 하기 바쁘다.
1: 아 너파요? 그게 아니고
0: 바빠하다.
1: 아 아리랑 아리랑 이 너파요?
0: 그만함
1: 아리 아리 근데 1절 들어가니까 다른 데로 가요. 아.

잘하셨어요. 그 번갈아 가면서 지금 다 가사를 사설을 나눠서 부르셨는데요. 여기에서 발음에서 연변의 자랑, 연변이 아니고 연변으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들 이렇게 그렇죠. 찾아온다네. 장단을 잘 타시네요. 장단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0: 오, 잘하셨어요. 야, 이 그 지금 그 윤 학생은 정말로 방송 통해서 지금 앞 자리에 오셨지만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데 소리 내는 걸 못 봤거든요. 예. 오늘 많이 들었어요. 예.
1: 감사합니다.
0: 두 번 지금 반복해서 지금 불렀는데요. 아유, 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그냥 감히 부르지 못하셨네요.
1: 야. 예, 그리고 김계숙 학생하고
0: 김계숙 학생이 예.
1: 김명희 학생은 배우지 않고 이렇게 막 따라합니다. 아이비 왔습니다. 이 두 동문이.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발성이 많습니다. 이 동문에.
0: 아, 가사를 다 준비하셨는데 오늘 잘 갖고 모셨대요.
1: 아이비 왔습니다. 예.
0: 예, 지난 시간에 청가를 맡으셨죠. 네. 아, 그래도 복습을 집에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2: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선생님들 잘 배워줘서 그 기초가 있어요. 든든해요.
0: 그러니까요.
1: 예, 막 따라하죠. 네. 배우지 않고도.
0: 근데 우리 그 노래를 지금 하기 전에 벌써 이 장단이 흐르면 이 장단을 타는 벌써 몸이 지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몸이 알아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노래를 하실 때 벌써 노래를 하시기 전부터 지금 장단을 지금 이렇게 타시거든요. 예, 장단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저 김계숙 학생은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뭘 쫓고 계세요?
3: 먼저 가사가 없었는지.
0: 아,
4: 이게 그거 없어요. 이게 여기 뭐 승가모 이게 악보 있잖아.
0: 네.
4: 이거 난 볼 수 있는데 가서 집에 가야금 쳐보자고.
0: 아.
4: 근데 여기 없어요.
0: 아, 가야금을. 예, 악보 줄일게요. 악보 줄게요. 예. 아유, 또 가야금을 치시니까 네. 병창으로 네. 하시면 좋죠.
4: 자자자.
0: 네, 아유, 다양한, 또 춤을 추신 분들은 집에 가서 우리 반장님도 춤 네. 추시겠죠? 춤을
1: 추시죠?
0: 예. 안무도 하시나요? 네, 다시 다른 겁니다.
4: 아들 노래 가서.
0: 예. 네.
4: 아동 가요 갔다고 노래. 아, 나잖아.
0: 네.
4: 재밌고.
0: 무난하니까. 가사는 우리, 가사는 우리 아리랑 민요교실의 학생분들의 창작곡이에요. 가사는. 네, 가사 수집했거든요. 예, 아유, 정말로 너무 멋진 가사를 여러분 만드셨어요. 네, 여기서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부분일까요?
1: 아, 우령 한 담이 네. 인차 1절 들어갈 때미 네. 항상 더 조금 빠듯하게.
0: 아,
1: 예, 그렇지.
0: 아.

0: 호흡하시고요. 날 넘겨주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다 가거든요. 꽉 채워가시면. 아, 하리랑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할 사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하리랑 고개로 달 넘겨주소. 호흡하고,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하리. 우리가 장단이 첫 장단은 강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1: 세 박자니까.
0: 그렇죠. 세, 지금 하덩덩따쿵따. 여기는 하덩따쿵따, 따덩덩따쿵따 이렇잖아요. 근데 다 호흡을 쭉 노래를,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한 장단은 한덩덩따쿵따, 덩따. 호흡하시고, 아리랑 가리 고개는 뭐죠? 절리나 언덕. 여기도 바로 쉬셔야 돼요. 정든님 오기만 기다린다네. 호흡하고, 아리랑 가리랑 아리아리아리랑 하리. 바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아리아리아리랑 하리, 하리랑 하면서 호흡을 푹 가세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아리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발 넘겨.

여주소 그리고 호파시고 닭똥물 닭살떡 그 맛 좋구요. 호파시고 바삭하 바로바로 호파셔야 됩니다. 그

0: 호흡하고, 예, 바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여기 호흡 안 하면 굉장히 그 한 호흡이 긴 호흡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호흡하시고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연변의 자랑 도둑 호흡이라고 하죠. 바로 숨 쉬고 온 세상 이러면 온 세상 벚잎 내들 여기에도 살짝 되면은 도둑 호흡 하세요. 도둑 호흡 자자 온다네 호흡하시고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 아리랑 호흡하시고 아리랑 고개로 달 넘겨 주소 다 가지 마세요. 날로 세 개라면 두 개만 쉬시고 저 하고요. 하나는 쉬시란 말입니다. 하나 쉬줘야 다음에 충분하게 또 우리는 이거 들어가잖아요. 아유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빠르죠.
1: 네. 빨리.
2: 벌써 시간이 끝났습니까?
0: 예, 네, 시간이 끝났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너무 재밌어요.
1: 네.
0: 네. 3알이랑 오늘부로 끝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알이랑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3알이랑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사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참 답답한 증상 가운데서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인가, 입이 쓰면 내가 혹시 뭐 담낭에 뭐 이상이 있는가. 그러는데 특히 제일 답답한 것은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는 이성을 칫솔질해도 해결되지 않고 위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다면 기본으로서 입에

0: 이게 고생했습니다. 예, 조금 나가도 예, 좀 돌아다니기 허리 나가서 예, 조금이라도 숨이 차가지고 전에 나가 돌지 나가서 예, 동미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나가서.
1: 예.
0: 조금 앉아 놀기도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죠.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조금 걸어다니기도 매력이 없고 숨이 허리 차고 예, 식은땀도 바짝 나고 유연성서도 있지. 그 다음에, 예, 거기 같이 댕기도 어떤데, 이제서 냄새가 시작이 날까, 옆에 사람들 그 싫어하죠.
1: 그렇죠. 자기 손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예, 예.
0: 예, 냄새, 내자부터 알기는 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냄새.
1: 그렇죠.
0: 알기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식사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난처한.
1: 그렇죠. 난처하죠, 예, 예,
0: 예. 그래서 뭐, 난, 이, 뭐, 언니, 지하가 그래서 자꾸 아니 뭐 염증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아 거기에 문제가 아예 시
1: 예
0: 거기 아닌데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게 심장을 내 이게
1: 예.
0: 네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돼 목에 가려 자꾸 맞히고 기침이 자꾸 마르기 증금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서들이 어떤 내 판역구도 있을까나 예. 입안에 냄새 나는 것도 이렇고 지금 예 입안에 마르거나 입안에 식었고 저 입에서 예 저 인간이 되면 뭐가 마르고 이런 정도로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됐었다 그렇죠. 그럼요.
0: 예, 예. 지금 나가 어두는 친구들과 예, 놀고 뭐 활동도 하고 다니 이래도 지금 예, 매번 줄 모르고 숨이 뭐 차거나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예.
0: 이제 반년 썼는데 이 약에서 효과가 잘 봤습니다. 지금 예. 숨을 내고 이 보니까 내 숨을 쓸수록 지금 전제 더 좋아집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0: 네, 그러니까 내 이 약은 아무도 굳이 오래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요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예, 한 저기 9걸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3: 저는 이 처음에는 중간기 걸려, 2층 걸려서, 그래서 감기 걸려서 심해서 예, 그랬는가, 목이랑 그렁그렁하고 헐떡헐떡 하는 거 안에서 병원에 가서 예, 입이 내서 한 보름 입이 했다가 그래 나왔는데 또 구도래고 구도래고 하더란 말입니다. 어쩌니 이름 내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이 되겠다. 아이 그때서 말해도 놀라지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계속 전화 소리에도 놀라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넣고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머리가 항상 허리 터부네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터질 지겠고 예. 그래서 누워있던 차예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 통 쌀까? 한 통 더 줍디다.
1: 예.
3: 그래서 그거 먹구나 예. 아이 그런 이발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이렇고
1: 벌써 예 이렇고. 그게 한 달 반 차고 드린데 예예
3: 예. 예, 목이 그렁그렁하던 게 이렇고 헐떡하는 게 이렇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발 넣고 예. 머리가 흐릿허근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 어딜 대라고 합니다. 내 정말 영약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게 몸이 불어나서 어떤 군도 한 대끔 불어나서
1: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3: 예, 그래 예, 활동 예.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야 새 청춘 얻은 것 같더랍니다.
1: 예.
3: 어디 나 먹으면 병도 떨어집니까? 바로 떨어지지 않지요.
1: 한 곳이 불편하면 다른 한 곳이 떠등달아 불편하게
3: 예,
1: 되고 이렇죠.
3: 떠등달아 예. 아파나고 이러든지 이거 먹고 그래. 야 저는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이 약의 또 9각 배달해서 또 쓰려고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심장이 나빠서 19년도에 가서 심장에 두 개 넣었습니다.
1: 19년도 예, 어제는 7년 됐습니다. 예, 예.
4: 그런데 그래도 한 몇 년이 이렇던데 가서 와서는 맨날 심장이 또 답답하고 예, 맥이 없고 가슴이 키우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도시 안 없으니까 예. 그런 서사 다 없어졌습니다.
1: 예예 예.
4: 좋은 서사 안에 심장이 용도 없습니다. 남의 심장약에 이전에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도 효과

0: 근데 전체 회원들의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이리스리 변장님이 나 걸자를 하고 다 서너 메가 가는가 그래도 섬이잖아요.
1: 그 정도면 심각합니다. 예.
0: 예. 무슨 바에 한 말단 4명이 좀 힘들어 말입니다. 그거네.
1: 예.
0: 그 지금부터 한다면에 어떤 먼 어떤 시장에 가서 차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1: 아 예.
0: 아, 그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기본으로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지금 정도에서는 두 번씩 견제하시면서 알수는 20알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반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6각 이 정도까지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격에다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지금 아홉 가게 세 각은 12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넉 달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흘 끊으면 효과 원래 효과가 오히려 뒤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홉 가게 세 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갖고 나가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럴 때는 비교적 그 곽수를 많이 사게 되었는데 기본 그 비결로 놓고 말하면 12각을 사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각에 1각 이런 비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지금까지 외국 생활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관에서 문제점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고 거기 부채 보내고 이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동료들, 친인들, 형제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런 비례가 높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혀 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 열로 혀 바닥에 많이 철개가 앉거나 붉어진다면 위열로 주하게 심장 열로는 혀 끝이 재빨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게 되면 황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바로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심방과 심실, 심방피 들어오고 심실은 피 나가는데 심방피 들어오는 간도 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간에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각 기관에 피를 보내겠는데 여기에도 또 을잼바, 산잼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자 후 열렸다 닫혔다를 정상으로서 그 진행되는 경우에는 10만 차자 후 열렸다 닫혔다를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히 심방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황찬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렇거니 심장병이 일조이겠지 이렇게만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여기에 아주 경각성을 높여서 치료해야 되지 만약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큰 병원이가 큰 수술 몇십만에 3-50만원 이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판막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밥 먹으면 뭘로 바꾸는가? 거기에는

0: 거기에서 전업으로 하는데 동물이 판막 이것으로서 바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산자병원이나 또 특수하게 심장병 이런 판막 이식을 하는 이런 데 가야만 되는 건데 평소부터 이것도 심장 근육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 동맥의 심장 근육을 전면적으로 살려주는 심장 근육에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판막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차서 아우 꼼짝 못하겠네. 몇 층은 얼마 되지 않은 2, 3층 오르는 것도 몇 번 쉬어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자기를 가다 놓는 이런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햇빛 조임도 하고 적당한 움직임도 해야 되는 건데 숨이 찬 증상은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니까 보온 제품을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평균 심률은 1분에 60자 벗어져서 7, 80자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1분에 40몇 차,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할 때가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심장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좋은 통지만이 예, 나도 쓰고 서 이용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꽤 내 쓰고 심장병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이전에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도리만에 자기도 이 심장에 수태 많이 고사했다고 들이 쓰게 돼서 이전에 쓴 지 한 1년 그, 됩니다.
0: 예.
2: 시동생. 그런 게 아무 일도 없이 현장 일 한다 되니까.
0: 아, 이 제품 쓰시고 기본으로 예. 정상 돌아오셨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또 붙여주자고 그랬다. 거기 현장 사람들이 쓰는 게 많아서 많이 돈 붙인다.
0: 그렇죠. 아주 많이 건네가는 경우가 지금 기본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예.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고 인정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소화가 잘 되면서도 때때로는 저음식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중요한 항계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리간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라는 유리하다는 리. 간, 간은 아주 중요한 소화장계에 속하는데요. 리간허 합평이란 허. 그리고 위라는 위, 리간 허외완이라는 이 제품 함께 적당하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반 대사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연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4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5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의와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여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의와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당면 전국과 전성 경제형세의 최신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며 좋은 기세를 타고 정밀하게 힘을 내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우세를 확대하여 양호한 발전 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가 좋게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조통계국 주요 책임자가 전주 상반기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7월까지 예측 분석 담단계 사패체 대해 회보했습니다. 도나시와 화룡시 당의 주요 책임자들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주지도 일꾼 류신강, 소경양, 왕길보, 윤조휘, 문금철, 두경국이 분권사배에 대해 복귀 분석을 하고 3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중앙과 성당이 주당의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을 안정시키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투자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과 규모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이 전성 앞자리를 달리며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대외무역 수출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적 발전, 질적 향상이라는 양원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한 해 발전 목표와 임무를 겨냥해 경제사업을 틀어지는 목적성, 정밀성, 실효성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 가운데서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을 하고 자체 사업에 존재하는 부족점과 취약한 고리를 깊이 찾아내며 더 큰 결심과 강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 운행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 속도와 효율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한해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당강 고속도로, 화룡 명남 수리중추, 훈촌 100만톤 청정에너지, 연길도시 응접실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라 민덕생물위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2만 톤 논쌀 과자,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활용 우광통신 핵심 부속품 등 새로 착공한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도나 합방 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문 지능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길 정력 전문 자동차, 왕청 냉동 수송 체계 집산 중심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연길 도시 로후 주거 단지 개조, 훈촌 도로 철도 연합 운송 전용선, 도문 도시 구역 열공급 도감망 갱신 개조, 활용 도시 급수 도감망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해 후 재근을 둘러싸고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다리와 뺄물길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 질과 효익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큰 기업을 틀어주고 우수 기업을 육성하며 곤란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생산과 판매 연결, 채용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더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 전환 등 면에서 부대 지원을 실속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종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며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하여 통계 붐에 들게 해야 합니다. 곤란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여 호전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이고 상품 주택

0: 과 자동차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합니다. 상업무역협에서 더 많은 우대 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하고 음식업체와 소매기업을 조직하여 연면주 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활동에 깊이 참여시켜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차원과 수준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문화관광 소비의 지속적인 향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길 모아산 관광삭도,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도시서재, 용정비암성경, 용문양심객점, 해란대, 안도 몽환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훈춘 마트로 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에서 가상관광, 몰입식 공연, 디지털 전시 등 새로운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유행 오락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전개하여 더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을 하고 소비하도록 끌어줘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안정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경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각종 정책수단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며 청정에너지, 동정광, 중고자동차, 종약제, 냉동용료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창고 비축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을 하고 기업들이 5033 모식을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일정 확대하여 대외무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권,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및 연변조제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조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및 사계절 배려 행동 가동식이 24일 연결시 청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택배원, 온라인 배달원, 인터넷 방송인 등 신취업 인원들에게 따뜻한 봉사와 정책적 배려를 제공해 소통 다리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먼저 우수 온라인 배달원, 우수 택배원, 우수 인터넷 공익 선전안 등 선진 전형에 대한 표창 및 위문 행사가 진행됐고 현장 일선 신취업 인원 대표들에게 여름철 더위 방지 선물 꾸레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신취업 인원 맞춤형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난신통이 정식 운영을 알렸습니다. 해당 미니 프로그램은 휴게소 검색, 이동로선 안내, 수요 제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신취업 인원들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온라인 봉사 플랫폼입니다. 활동에서 사계절 배려 행동 봉사 목록도 함께 공개돼 우리 조 신흥 분야 사계절 배려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경동 배송 배달원 위효입니다.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초심을 지키고 문명하게 배송해 온라인 배달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성실한 봉사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7월을 우리 조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활동월로 지정했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민족 실정에 맞추어 토지개혁 전개를 반송해드리겠습니다. 1947년 10월 중국 토지법 대강이 반포되면서 봉건 토지 제도의 폐지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신속하게 토지 병균 분배 운동이 일어났으며 각 현에서는 빈구농 대표회를 소집하여 토지 조사, 계급조사, 역사조사, 성분 확인에 대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토대에서 인구별로 토지를 평균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을 실행했습니다. 토지개혁 운동에서 연변 당조직은 당의 민족 정책을 견결히 관찰하고 민족평등 원칙을 견지하여 여러 민족이 모두 토지 소유권을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 민족의 생산 습관을 존중하여 노는 주로 조순족 농민에게, 밭은 주로 한족 농민에게 분배했으며 동일된 토지 증서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게 했습니다. 동시 소수민족 간부 양성에 힘써 많은 조선족

0: 간부가 현구 초원의 지도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의 민족 정책이 관철됨에 따라서 민족 단결이 더 돈독해졌고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적극성이 충분히 동원되었습니다. 광범한 농민들은 앞다투어 입대하고 전방 지원에 나서 해방 전쟁의 견고한 인력, 물력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 우리족 광범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고화질 영상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2022년부터 4년간 총 170만 원을 투입해 고화질 코드와 전송 시스템 전면 승격에 나섰고 올해 1월에 승격을 끝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시험 운행과 기술시험 측정을 거쳐 현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종합 고화질 채널과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이 연변주 길시미디어 유선 텔레비전 망에서 전송을 실현했습니다. 고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는 기존의 표준 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의 약 5배이고 색감이 더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화면의 사소한 부분이 더 풍부합니다. 뉴스, 종합 문화예술 프로나 체육 경기에서 더 선명하고 섬세하며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현재 길시 미디어의 고화질 셋톱박스나 빛 섬유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연변조 사용자들은 한어 종합 고화질 채널,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과 기존 두 개 표준 화질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기에 기존의 시청 습관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고화질 채널을 볼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셋톱박스를 재기동하거나 채널 수동 검색을 한 번만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화질 채널을 시청할 수 없으면 길시 미디어의 24시간 고객 봉사선화 966-33번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기술 지원과 방문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제3라운드 4겜 경기가 25일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안도팀이 홈장에서 1대4로 연결팀에 지고 화룡팀과 도우나팀이 1대1 무승부를 냈습니다. 왕창팀은 홈장에서 2대1로 도문팀을 꺾고 용정팀은 홈장에서 6대1로 훈촌팀을 대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후에 용정팀과 연결팀이 2연승을 거두고 승점 6점으로 1, 2위에 있습니다. 4라운드 경기는 오는 8월 2일에 펼쳐집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국제 미래건강산업 생태 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성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조 6개 기업이 장백산 특생 농산물을 가지고 참가했는데 박람회 플랫폼을 빌어 서남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연자호 특색산업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시 정부에서는 5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구매 소비 보조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월 12일 24시까지이며 보조금이 소진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개인 소비자는 알리페이 앱 플랫폼 코드우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 전민 노래경연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한창입니다. 도문시 상주주민과 기업 사업단이 종업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조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통속 가요, 민요, 성악 등 모든 장르가 허용되며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해란대 조준종 민속휴가구가 8월 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휴가구는 현재 운영 시작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입점 상인들은 가게 장식과 상품 진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궁 실경 공연팀은 막바지 무대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산월 온천민박 41채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6일 저녁 6시에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0: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발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량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아주 독특한 우리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하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시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고급 초본 차향 비계 우리 이번에 드리는 이 고급 초본 차향 비계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활동 이게 끝이 나면은 이게 지금 다 나가면은 우리 활동 우선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이번 고급 초본 차향 비계 가지실 분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이라면은 이 기회를 바짝 틀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또 감면해 드립니다. 그 기초상에서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는 이게 그 전화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 고급 초본 차향 비계라 할 때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겁니다. 베개 무게가 2kg 되죠.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 주면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100% 천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건강 양생용 비계입니다.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본약 장약 심리방 1곽을 더 증송 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양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그 2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양비계 2개 하고 이 두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는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사는 이런 분들한테 건강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가실 분들이라면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그전에는 서약인 고혈압약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2: 2년 자후 장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야도 딸 자후 이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않까?
1: 알리죠.
2: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한 번에 한번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네.
2: 지금은 당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 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니다.
1: 아, 예.
2: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예,
1: 예.
2: 많이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납니다.
1: 아, 예.
2: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이롭습니다.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죠.
2: 예, 예. 한 가지 문의하겠죠. 우리 친구가 예. 나서 예, 병원에가 MRI 한 곳이 예, 대뇌 혈관이 다섯 곳이 맥혔습니다.
1: 아,
2: 예, 예. 내가 예, 선생님의 강의를 오래 들어서 아는데 예, 당약 심리방을 써라 하니까 예, 선생님께 한번 문의해 달란다.
1: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다섯 곳이 예. 지금 막혔다 지금까 우리 예. 대뇌 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분이 다섯 곳이 지금 막혔는데 꼭 이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이 꼭 이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지금 아 나는 2년 전에 3년 전에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뭐 사지를 마음대로 뭐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 더 발작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이런 분들이
2: 예.
1: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신 차리고 예. 이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예. 그래야 예. 다른 곳이 경색이 오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죠. 예. 지금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치매가 딱 오기만 하면은 치매를 못 고친다. 예.
2: 예.
1: 예. 이 뇌경색 이 부위가 아,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나 요 인지 기능이라는 게 뭐인가 하면은 예, 기억력하고 띵샹리, 띵샹리라는 게 시간, 집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네. 언어 능력, 집행 기능 이런 게 인지 기능인데 이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거나 아, 결국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그저께 한 일, 지금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이 해마체, 해마방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해마체라 해마체거나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 이 치우노의 이런 부위의 뇌경색이 와서 손상되기만 하는 날에는 치매가 오기 때문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 이런 부위의 뇌경색이 후에 오지 않는다 이런 보자 있을 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서장약으로 돼 있으면서 또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주치공능이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거신도가 높은 약입니다.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분은 예. 그래서 아, 그분이 쓰실 생각이 있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많이 고생했단 말입니다. 예.
1: 예.
4: 혈압이 높은데 또 이렇게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정돼 높으면 높은 데로 있으면 괜찮겠는데 다 올라가고 내려가기 좀 위험했단 말입니다.
1: 아, 그게 바쁩니다.
4: 예, 예. 그게 더 위험하다면 이랬겠다.
1: 그렇지.
4: 그래서 이 혈압을 앓은 지도 20년을 넘었고,
1: 예.
4: 서약을 먹은 지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높아서, 예.
1: 그렇지.
4: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해마다 그냥 한두 번 이제 범가슬러 가서 이번에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고생했는데, 이 선생님 장약고 심리방, 방송 듣고서 서장의 약이라니까, 이거 뭐 괜찮구나. 이 서장약은 정말 접하기 힘들지, 구매할까, 예.
1: 서장약이라고 이럴 때는 이게 해발이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라나 희소한 약입니다.
4: 그렇지.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0: 수자연학이란 벌써 이렇게 지대가 높고 예, 공기가 또 희박하고 예, 사람 살기도 바쁘고 식물도 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고약이라면 고자연이라면 예. 정말 여기지 예. 깨끗하고 오염이 없고
1: 맞습니다.
0: 예, 거기서 난 천연자료 약재라니까 예, 그게 또 마음이 덜덜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서장에서 불린 연안금이라는 약재가 뭐 한 가지 다이고 네 가지나 들어갔다지 천연약재지
1: 그게 버인통가에
0: 예. 이게 저기 약재가 좋아야 병 효과도 좋지 그러니까
1: 좋은 약재가 원래 있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믿고서 썼는데 그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몇 달 쓰니까 혈압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안정되고 예. 혈압 내려가는 것도 없고 이래 고정되고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는구나 하고 선생님과 물이라니까 이 치료 방법 알려줄게다 예.
1: 예.
0: 어떻게 하는 하라고 소리 예. 약 어떻게 저기 먹으라고 알려주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결배해서 했는데 6달 반을 먹으니까
1: 그 방법이가 예. 류이스 療法를 치료해주는 이런 방법이래나 몸에 아무런 해도 없이 그렇게 예 잘 그 예 예,
0: 조절이 잘 됐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약 자체가 또 서약처럼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예, 병증사에 이렇게 뭡니까 머리 쳐들고 이렇게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지니까
1: 바짝 치료를 해주세요.
0: 안정된단 말입니다. 예, 병세가 안정되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때문에는 신음상 났습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예. 예, 근데 뇌경색이 또 다발성 뇌경색이 있다면 뇌로가 맥혀가지고 예, 그냥 머리 안에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 안에 알고리에 그리고 저기 뒷골이 당기고 흐릿허분하고 그저 누워있어도 어떤 때는 골이 핑 돌아가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근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소리 머리 안에 깨끗하게 맑아진 감이 납니다.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난 증상도 없어졌나까에 정신이 납니다. 이제는 그 문제 해결했단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지, 머리 아프던 거 해결했지. 그리고 또 관절이 아주 좋아가지고, 예, 저기 뭡니까, 다리, 무릎이 세게 아프단 말입니다. 발작한다 하게 되면, 무릎이 딩딩 붓기고, 그 다음에는 뻣뻣하고, 디디지 못하게 아프고, 맥발작 거꾸로 서야 되고, 예, 하도 못했습니다. 다리 아파서. 예, 밤엔 또 찡찡 통쇠나고, 예. 그랬는데 지금 예, 다리용 가게 받았습니다.
1: 이 약을 쓰면서 어떤 분들은 난 어째, 이거 약 쓰면서 이 관절이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게 어찌 알긴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약 쓰면.
0: 예. 그게 그 운동해야 다른 병도 이렇게 결불해가지고 치료를 잘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신경질도 나고 병증상도 안 되고, 예. 용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운동 편리하게 하니까 어르고 내리고 이거 무난하게 하니까 예, 이용 마음도 즐겁고 예, 병이 더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도 좋고 해서 나 36가지 지금 배달 받아왔습니다. 선물도 받아오고 예.
1: 예.
0: 근데 우리 사촌 언니가 지금 예,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중풍이 예.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 입이 더 삐뚤어지고 말도 잘해야 되고 밥도 이렇게 한 잡을 흘리며 춤도 흘리며 이렇게 그 불편하단 말입니다. 반신도 못 쓰고 공부했고 예. 화장실 출입도 곤란하고 이렇게 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심내방위가 이면에서 또 독특한 치료 효과가 있죠. 그만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래 얘기를 했더만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예. 다리가 발이 내기도 하고 예. 언어는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1: 아.
0: 입도 삐뚤어진 것도 좀
1: 이제 서서히 예. 한 가지 두 가지 증상이 또 나사집니다.
0: 예. 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도 가족에서도 하고 본인도 신심이 사고 예. 그래 약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쓰겠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겠다.
1: 이렇게 중풍이 중하게 예. 온 분들은 장기적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예. 이번 우리 예.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렇지. 그게 예. 좋습니까.
1: 예. 그렇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2417979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말씀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0: 먹었지 뭐.
1: 예.
0: 그래서 이때까지 먹은 게 아니 손에 까만 잠이 나던 게.
1: 예. 그 독소람이 빠짐이 그렇지미.
0: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먼저 그게 다 나온 다음에 차차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0: 예, 그렇구만. 예. 그래 지금 어떤 요즘에 거지 뭐 뭐든 거의 다 먹는데.
1: 예.
0: 이번에 또 활동도 좋고 해서 좀
1: 아주 좋죠. 이번에 활동이. 예. 그때 오신 거 내 말에 잼까 이거 꼭 쓰라고. 이거 내 어서는 예. 이거 강의한 지 너무 오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왕 제가 가서 손이 다 이거 지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내 그때 확신 있게 말했잼까 이거 꼭 쓰십시오. 예. 이거 그래 때만 보셔 지금 효과 보는 거.
0: 예.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 예.
1: 그 어떤 약도 못 비깁니다. 이기다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오. 예.
0: 하다가 전화하고 전화하겠습니다.
1: 찾아와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배달 받아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마음대로입니다. 예?
0: 예, 예,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예. 안내해 주십시오.
1: 네,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면서 아,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기혈 보충은 우리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누구나 보충해야 됩니다. 예? 만병이 원인이가 기혈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약 심내방 이게 예, 그 보면은 이런 병을 치료를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예, 이 그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잘 안 된다 할 때 첫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병이든 병독이든 쉽게 감염된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장약 심내방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확실히 약을 써보면, 또 막, 다른 약을 써보면, 비할 데 없이 효과 좋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병에서 해탈되고, 5년 4개월째 먹고 있는데.
1: 얼마, 예, 그렇지. 예,
3: 심장도 나쁘고, 심장도 그자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시산도 두 번 오다 나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그저 머리 아프고, 기억력이 안 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러면 고생했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 반신은 잘 못 쓰고, 누이 높이고, 그래서, 어느 당에 밥 먹자도 힘들고 하던 게, 이 장약 심리방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서장약이랄까, 그래서, 또 공농도시 딱중품을 좀 치료한다고, 심장병님 모든 관심병,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한다니까, 딱 믿음이 가서 선택했었는데, 정말, 확실한 쓰고 볼까 확실하게 효과 봐가지고 지금이 하는 게 좀 정상 살림 당하고 있습니다.
1: 이 약은 이 누구 쓰면 누가 효과를 보는 게입니다. 그래 야, 요가에 먹습니다. 이 약이 내 이렇게 것이 오래 어서는 강의들여도 손님한테 요가에 먹는 게 어째 요가에 먹는 거 먹는 줄 압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요가에 한다 말입니다.
3: 맞습니다. 예. 소개란 사람들 다 효과
1: 예,
3: 보고
1: 그렇죠.
3: 아이 도우니까 나 그래서 뭐 아무 말 여기 아이 돈 팔고 효과 없으면 아, 다 말하지 마입니다. 예,
1: 다 이게 있어야지 그러면.
3: 예, 예. 이 약을 써보면 정말 이렇게 저는 정말 야 기혈 부족도 심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 여름이라면 용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없고 머리 아프고 정말 어지러움증이 나서 누구 이러도 못 나고 하던 게 이 약 덕에 지금은 정말 그 기혈 부족도 다 해결 받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기혈 부족이가 원래 만병의 원인입니다.
3: 예. 예. 이 약을 써보면 이제 그 뭔가 딱딱 그래서 우리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밤중에 항상 내 경험 봐서도 밤에 계속 그래서 요 알림 불러가 그거 치료를 받고 며칠을 두어나고 나오고 이러대단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3: 근데 이거 세번씩 딱딱 먹으니까는 예. 그래서 막 병이 이렇게 재발할 틈새를 안 주겠습니까?
1: 병이 중한 사람들은 항상 저희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와서. 예.
3: 이 약을 써보면 지금은 나도 이렇게 아프도록 3년 먹으니까 그 후유증을 해가지고 잠들기 힘들고 헌고생했는데 지금은 누구면서 하고 예. 정말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써보면.
1: 그렇지.
3: 그래놔서 지금은 이 그 심장도 두자를 하는 게 이 약독에 지금은 이 병원을 이렇게 옛날에는 요 알림에서 아들 불려가고 그래서 그 가슴이 앞도 해준다 하면 또 막 숨이 올라와 와서 그래서 또 막 딱 죽을 기분이 되는데 지금은 두자를 하고 이 약독에 그 또 막 이 여름이 돼도 이 검사 수치 병원 모르고 사지 검사 수치 모든 게 정상이 되지 심장도 그렇지 그 뭔가 이 그 심장이나 이 중풍도 그렇지 그 뭔가 밤에는 딱 봐서 아이 밤중에 일어나서 소변 보자 하니까 나 오지럼증이 나면 누구 메스고 보면 이러면

0: 하고 반신을 못 쓰게 돼. 그러니까
1: 그래, 이렇게 중한 병원은 이게 중풍이 왔으나 신장병이 중한 이런 병들은 꼭 하루에 이렇게 세 번씩 삽사수는 이야기가 그 병이 그렇게 바짝 이렇게 그 머리를 쳐들려고 하는 거 이거에 바짝바짝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잡사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0: 나 저녁에 밥 먹고 30분 후에 밥 먹고 요거 그런 먹게 되면은 밤은 뭐 잘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 대사 이렇게 대발할 위험이 없어서 근심 걱정 부드러워야 되고
1: 그렇죠.
0: 이 약을 써보면 정말 이 소장에 그 오염이 없는 기중한 약젤로 다 만든 약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의 그래야 되고 돈 약세가 돈 효과를 나타낸다고
1: 그렇지.
0: 이런 황금을 들어간 것도 아이 소장에서 아이 그런 뭔가
1: 한 가지도 아니고 이게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0: 세 가지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리고
1: 세 가지인 게 아니라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0: 네 가지 들어갔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 효과가 강해라고 옛날에는 약을 많이 써봤지만은 아이 병원 치료도 받고 약을 써지만은 공농조치 내병 치료한다고 중풍 치료한다고 심장병 치료한다고 기울보독 치료한다 이런 게 쓰여있지 않은 약수가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요 약은 정말 써서 약과기 딱 써서 정말 이렇게 똑똑하게 써서 치료한다고 빠오니까 해놓으니까 써보니까 확실하게 다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활동할 때마다 이 약은 정말 저는 여기 있어서는 나를 아이 살려준 정말 운인가 한 가지고 이게 정말 새 생명도 오니까 옛날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던데 지금 이 약 덕에 근심 걱정 붙들어매고 정말 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마다 싸고 쌌는데 내 소개를 이제 그뭔가 지금 또 우리 그 형부가 한국에서 12년 만에 왔는가 그게 동미들이 친척들 모다들 원래 서로 반가반데 대답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 그것이 숨을 길게 흘리고 입이 눈이 다 가서 그래 병원 약 쓰면 내 약이 열통 줬던 게 그것도 없었고 지금 같이 쓰고 서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아 얼마나 좋습니다.
0: 그래서 내 언니가 말했던 게 지금은 약에서 그런 것도 더 주니까 언니 형부로 계속 살고려면 빨리 가서 그런 활동할 때도 싸라 해서 우리 언니 오늘 36각 전에게 배달해달라고
1: 배달 받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당량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혈압도절이 안 돼 있으면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방송을 듣고서 당량 신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도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또 선생님이 저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혈압도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당량 신내방만 먹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맹풍까지 와서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8개월 사움 먹었는데 너무 소화됐습니다. 그래 이 약은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대단 우수한 약을 써서 그렇는지 약 효과가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르시오?
3: 우리 저기나 부부는 이 당약 신내방만 먹고서 그 건강을 저기나 뭔가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 문의합시다. 내 친구는 저기나 뭔가 이 주자를 세 개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을 살아서 형 이렇게 숨이 차고 뒷잔등이 개워가지고 뒷잔등이 이렇게 자꾸만 개우고 개고 가슴이 쏙쏙 들고 넣는 것처럼 그렇다면서 형에 힘이 든답니다. 이 약을 먹었으면 하는데 이 내 친구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아주 좋죠. 이제 이분이 지금 지자를 세 개 했다 잼까 지자를 세 개 했다는 거는 이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그 막힌 부분을 요 그 막힌 이 그 부분을 세 개를 해줬을 뿐 전반적인 신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두 개, 세 개, 다섯 개 더 해야 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여름에 이게 화에 속하는데 요 불에 속하는데 항상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요 여름에 많이 그 발작합니다. 그래서 숨이 더 차고 뒷잔등도 더 개우고 앞가슴도 통쇄나고 이렇죠.

0: 그래서 네. 이분이 항상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가. 우리 이 약은 딱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고 딱 쓰여있는 약입니다. 이게 네. 지자를 하는 분들이 항상 관상동맥이 70% 내지 75%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라고 현대의학에서는 네.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네. 요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은 이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자의 변두리에 갔던 분들, 아, 또 지금 지자를 넣으라고서 그러는 분들, 아, 지금 이 약을 쓰고서 무난히 지금 지내고 보내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이 약을 볼 때 혈도 풀어주고 혈지도 내려주고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흩뜰흩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줄 수 있는 성분들이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작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학창시절에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음악 시간에 무반주로 다 같이 합창을 하면 자꾸만 점점 박자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게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라고 하네요. 옆 사람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만 급해지고 결국엔 모두 다 같이 속도가 붙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걸 조절해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빠르면 빠르다고, 급하면 멈추라고 말도 해줍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젠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가 더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음식은 빠른데 빠른 줄 모르고 힘든데 지친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끝까지 가려면 박자 조절, 강약 조절, 리듬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웃음 속에서 우리 함께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그랜트 장군에게 소개해줬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눈 후 마크 트윈은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그랜트 장군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마크 트윈이 침묵을 깨며 한마디 했죠. 장군님, 저 지금 난차인데요. 장군님은 어떠하신가요? 가끔은 이렇게 솔직해지면 편해질 수가 있답니다. 마크 트윈답게 유머로 난찬 상황을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열어볼게요. 자, 어느 날 마크 트윈은 사람들이 몽유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몽유병 환자였는데요. 마크 트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 내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0: 자, 그러자 환자가 말했죠.
1: 그럼 제발 좀 고쳐주세요.
0: 그러자 마크 트윈이 말합니다.
1: 아주 간단하오. 압정 한 갑을 사다가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바닥에 뿌려놓으면 돼요.
0: 마크 트윈은 개구쟁이였네요.

0: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구두약 공장 사장이 돈벌 공리를 하나 해냈습니다. 아일랜드 유명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에게 이름을 새 구두약의 상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사장이 버나드 쇼에게 말했죠.
1: 자, 이렇게 해주시면 온 세상이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0: 그러자 버나드 쇼가 말했습니다.
2: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0: 그러자 사장이 몽간이 있자니 이 버드나쇼가 덧붙였습니다.
3: 신을 신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군요.
0: 자, 한마디에 여러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크 트웨인은 대단한 극작가입니다.

0: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반백이 넘는 한 귀부인이 버나드 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그러자 버나드 쇼가 말했습니다.
1: 반짝반짝한 이는 18살, 보드라운 곱슬머리는 19살, 살랑살랑거리는 허리는 많아야 내가 보기에는 14살이 보이는군요.
0: 버나드 쇼가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귀부인은 기뻐서 펄쩍 뜁니다. 그럼 제 나이를 정확히 맞춰보실래요? 그러자 버나드 쇼가 말합니다.
1: 아까 제가 말한 세 숫자를 모두 더해보시면 나이가 아닐까요?
0: 여러분은 이 귀부인의 나이를 계산해 보셨나요?

이어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버드나 쇼는 한 부유한 여성으로부터 정중한 이 청첩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저희 작은 집에서 뵙기를 기다립니다. 버나드 쇼는 원본을 돌려보내며 그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같은 날 같은 시간 자기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지혜롭네요.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저녁 모임에서 버나드 쇼가 무슨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한 부자가 궁금해서 물었죠. 버나드 쇼 선생님, 제가 1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자 버나드 쇼가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1달러 값어치도 안 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더욱 궁금해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버나드 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진리 느껴지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요, 세계 문학의 거장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괴테는 일본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법률가이자 황실의 고문이었던 아버지와 시장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유복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으나 명랑하고 상냥한 성격의 어머니는 아들 괴테를 좋은 이해자였답니다. 괴테는 어려서부터 시를 짓고 13살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문학에 아주 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 독일이 프랑스에 점령되자 집이 숙사가 돼버려 괴테는 자유롭게 프랑스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답니다. 네, 그는 독일 고전주의 대표자로서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도 활약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에 머물 때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함도 배웠습니다. 또한 정열적으로 많은 사랑도 경험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들이 작품의 밑바탕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괴테는 프리드리케 브리온과 사랑을 하며 약혼까지 했으나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회한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겪은 내적 체험은 훗날 그가 쓰는 시의 주제가 됩니다. 인생과 우주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는 정류를 갖고 있던 그는 만년에도 세 차례 연애를 하는 열정을 과시합니다. 괴테는 베르테르 신드롬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구상에서 완성까지 60년이 걸린 세계적인 대작 파우스트와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유럽의 청년들 사이에 베르테르의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소설에 묘사된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따라했고 베르테르의 고뇌에 공감했답니다. 심지어 베르테르를 모방한 어느 정도의 극단적인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같은 행동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처럼 당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품이었습니다. 작자인 괴테조차 놀랄 정도였다고 하네요. 당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가 거의 평생을 바쳐 수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 후에 출간한 파우스트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괴테는 자신이 쓴 이 작품이 큰 인기를 얻어 기뻐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대표작을 이것뿐으로 기억할까봐 아쉬워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그의 집에는 언제나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등 괴테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괴테는 눈을 날카롭게 반짝이면서 엄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주워 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을 저의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흉을 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괴테 일화 중 하나는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 괴테를 만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군. 이는 나폴레옹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던 시절에 괴테만은 자신과 같은 위치로 인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괴테는 아인슈타인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괴테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도 괴테는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예술 여러 방면에서 그 어느 영역에서든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평까지 받았답니다. 또 그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괴테는 지금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역시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는데요. 독일 문화원의 명칭에는 괴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955년 이후에는 독일 문화원에서는 예술 부문에서 큰 인기를 기한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딴 괴테 메달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괴테 탄생 250주년을 맞은 1999년에는 특히 그의 탄생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온통 괴테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간지에는 하루도 그에 관한 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세계시민 괴테, 세계화 도시 프랑크푸르트라는 표를 걸고 프랑크푸르트에서만도 300개의 행사가 열렸으니 그 규모를 감히 짐작할 만합니다. 게다가 과거 독일의 집회에 얼굴이 새겨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괴테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을 써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을 믿고 멋진 삶을 살았기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자, 오늘 괴테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인품과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괴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어느새 이 자신만의 박자를 놓치게 됩니다. 각자 서로의 박자와 음악으로 걷다 보면 우리 함께 더 풍성한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 방송 이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전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시간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 중 하나인 경추병과 요추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이 자주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거나 손이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혹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거나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가요? 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경추병과 요추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예, 또한 또 노화도 피할 수 없는 이 척추의 질환, 예, 여기서 가장 흔한 병이가 경추병, 요추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병은 주로 연세가 들면서 우리 몸이 퇴행, 예, 즉 연세 증가로 인한, 예, 각 조직 기관 세포의 불가역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은, 예, 이 경추병, 요추병으로, 예, 목이 불편하고 어깨나 발이 저리고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또 허리가 불편하면 단순히 허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 압박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허리도 뻐근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저림증, 마비증, 그 다음에 걷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 특히 대변, 소변, 배출까지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예, 이것이 그 흔히 요추 협착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0: 네.
1: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서 약은 얼마나 많이 썼고 또한 뭐 침구도 해보고 또 파스도 붙이고 견인요법도 해보고, 예, 이러면서 늘, 예, 붙이는 방법, 예, 예, 이런 방법으로서 그냥, 예, 예, 진짜 해결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선 환자입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까?
2: 관 협착증이 있고, 예, 그 다음 경성 관절이 있고, 어릴 때에, 나이일 때부터 이 풍치성 관절이 있었습니다.
1: 예.
2: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다리 치부면 더 세게 아프고, 허리는 꼬부라들어 잘못 치료받은 게, 완전히 허리 폐두에 용사거로 댕깁니다.
1: 예, 허리도 불편하고, 허리, 척추 협착증이 있었습니까?
2: 예, 예.
1: 예. 그 다음, 예, 무릎 관절염도 있고, 예.
2: 예. 예. 근데 이제 용사거로 댕깁니다.
1: 예, 이제

0: 너무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됐다 하면 치료하셔서 네. 잘 됐습니다. 예.
1: 여보세요.
2: 예, 딸 아이들입니다.
1: 네, 아, 말씀하십시오.
0: 예, 그냥 얘기하세요. 들립니다.
2: 그리고 예, 또 내 지내 좋아서 말합니다. 이 허리 짓기 이름이 내 또 이렇게 어디 안 닿다가 탁 이렇게.
0: 예.
2: 지금도 그렇게 났어. 내가 그러고 땐 병원에. 그게 몇 년이 될까요? 그게 때 나는 또 계속 부시름처럼 났댔습니다.
0: 아, 예.
2: 시작부터도 아이 듣던 게 그 현대병원에 가서 속주로 그 주사 놓고.
0: 부강 주사 맞았습니까?
2: 예, 그런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전 이렇습니다.
0: 어, 예.
2: 예, 그게 이렇고, 그 다음에는 얘 또 좀 뭡니까? 이내 당뇨 전 단계입니다.
0: 아, 예.
2: 예. 밥 먹은 거는 그렇게 먹는 것도 하지만 밥 많이 못 이러면 이제 저녁에 밥을 두 술로 못 먹어도 예. 그저 다리 하나 먹고 세 술 먹어도 혈당식
0: 전에 올라가고 예.
2: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한 후에 내 7곳, 9곳 이렇게 치료받았대요. 어떤 옷이
0: 예.
2: 지금 혈당 계속 아무리 그래도 예. 정상입니다.
0: 예.
2: 근데 딱 치료를 이 당뇨 치료를 아예 하고 전에서도 음수까지 자세를 했던데 딴 치료했는데 현대병원 가서 치료한 게 혈당도 지금 정상이 된 것 같더랍니다.
0: 예.
2: 자, 전 단계랍니다. 이 서지병원의 사람이.
0: 전 단계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당뇨병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들보다 예. 역시 당뇨 환자처럼 음식 조절을 그렇게 잘하는 게 좋습니다.
2: 근데 선생님 지금 내 저녁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쩌면 예. 욕 잃었습니다.
0: 욕. 예.
2: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예,
0: 식후는 어떻습니까?
2: 네?
0: 식후 혈당.
2: 식후 혈당 원래는 아예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진짜 많이 먹거나 식당처럼 진짜 많이 먹는 보통 일 없습니다. 그러네. 예. 지난 기법 오늘 이가 내원산지 다 계속 나서도.
0: 예.
2: 당뇨 이걸 할 말 못했습니다. 잊어버리고.
0: 예. 당뇨까지 치료받았다. 예, 그 얘기죠. 예.
2: 예. 본 잊어버리고 말 못한 지내 감사하게 점심시간에 그 선생님들 다 인사를 했습니다.
0: 예.
2: 선생님들 광고하면 모르지 않고 뭡니까? 예.
0: 예.
2: 선생님도 감사하고 리 관례원산지에서 리관례원산지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예.
2: 제 할머니도 내일 가겠답니다.
0: 그분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2: 제 할머니도 내 좀 허리 꼬부라들고, 예.
0: 허리 꼬불고, 예.
2: 비슷하게 아픕니다.
0: 예. 척추 협착이 있겠습니다.
2: 예, 예.
0: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척추 협착의 경추병, 이다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 네.
0: 예, 척추란 단순히 사람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통하는 통로다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척추의 그 온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그 척추의 질환뿐이 아니라 온몸에 사실 이 척추로부터 나오는 신경은 사지, 말단, 내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추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주요 증상을 놓고 말하면 뒷목이 늘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자주 있습니다. 이 경추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그 굴곡, 꼿꼿한 것이 아니라 뒤로 제끼는 C자형의 굴곡을 가져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꾸 앞으로 머리를 수그리는 자세를 하기 때문에
1: 네네.
0: 예, 그래서 모기가 C자형인 것이 아니라 일자형, 예, 거북이 목형, 예, 예, 일자형 목, 예, 이게 다 자꾸 앞으로 수그리는 예, 이런 생활 습관이가 이같이 경추의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 무릎이 이렇게 지내 통증이 심해서 그래 그 현대병원에 가서 전문의 가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둘의 자격증 하나 남았.
0: 무릎 관절염이 있던 게 치료받고 예, 몇 번 치료받아.

0: 받았습니까?
1: 한번 받았습니다.
0: 한번 받았는데 효과 예. 확실하고 예.
1: 효과 좋다고 예. 그래서 내일 요양하다
0: 먼저 치료받은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까?
1: 어젠 열 살 됩니다.
0: 예,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두 번째 네. 치료받아야 됩니다. 한 네. 번에는 효과는 알리지만 네. 한번 치료로서는 제대로 예, 완전하게 낫을 수 없습니다.
1: 예. 예. 그 전에 아프던 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 좀, 정말 그 걸린 게 마음대로 그렇게 좋지만.
0: 오, 예.
1: 통증이 진짜 심해서 그도 가다가 아파서 앉았다 있고 또 쉬었다 그러고 그렇게 되던 게 그냥 한 번만 하니까 효과 빠르니까
0: 예.
1: 또 예약하다
0: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그 리관리 원장님이 직접 예. 전화 받습니다. 근데 오후 4시 전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우리의 저기 그런 이 옆집 할머니 때가에 이 그런 앞두 어깨 이 미리바다에 아프답니다. 그러면 손꼽이 아프답니다. 손가락까지.
0: 어깨 아플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내리저리고 아프다. 예.
3: 예.
0: 예.
3: 그래서 병원은 내일에 병원은 가지 말고 그 현대 병원은 가면 검사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국가 검사라고 치료받으라고 그랬지만 그러겠다며 그랬는데 이 좀 깨가면 내 생각에는 경수필이 같은데
0: 예, 예 비수시 맞췄습니다 예
3: 그렇죠 예
0: 네.
3: 될 수 있죠 예
0: 아,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이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은 여러 가지 잘 낫지 않은 이남병에 효과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골관절병의 경추병이나 요추병, 무릎관절염의 대퇴골 무혈기사 이런 병들의 효과가 예, 그 뭐 인정을 받는 예,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모두 전효과로 보고 있으니까 예.
3: 예. 예. 많이 소개를 했는데 다 효과 보고 이만도 좀 더 날린다 그래 제가 할머니 집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예약 전화에다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2652120 예.
3: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아, 저는 지금 허리 너무 아파서 집행력 찍으니까 걷지 못하네요. 집에 아파서.
0: 허리 아파서, 예.
4: 예, 허리 아픈 거는 아, 이번에 드문서 때 마다름이나 두한게 풀쳤댔습니다.
0: 그때는, 예, 삐끗해서, 예, 허리 근육, 예. 그 삐끗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허리 근육이나 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4: 아주 한 몇십 년 됐나?
0: 몇십 년 됐으니까 그때 것도 문제 되겠지만, 그 원인 없어도 나이가 드시면 다 이 허리의 퇴행성, 예, 변화로서 척추 주변의 인대도 두껍고 뼈도 골질 증식이 생기고 예? 어혈도 생기고 이래서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아주 흔합니다. 허리만 아프고 다리는 내리저리거나 뭐 걷기 어렵거나 이런 문제 없습니까?
4: 다리 내리저리가 무릎뼈에 그런데 매약이 없습니다. 한바탕 내리저리 하면 매약이 된단 말이에요.
0: 예, 무릎이 예, 다리 매약이 없다. 예. 네, 네.
4: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산해보고에 한번 치료한 게
0: 한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네.
4: 그런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왜 이전에 집행이 찍고 그 집행이 안 찍고도 마음대로 어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예.
4: 그래 가서 또 치료를 하다 그랬다.
0: 예, 한번 치료에는 효과는 알리지만 한 번으로서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대로. 그 전문가 선생님이 몇 번 치료하라 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다음은 하겠습니다.
0: 네.
5: 우리 형님이 아침 간질병 하는데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재발한다.
0: 예. 네.
5: 그래서 그 한 번씩 대비 우리가 좀 병이다 한지 치료 될수 있겠습니까?
0: 관절병이란 게 그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0: 그전에 뭐 무슨 외부의 어떤 병 같은 거 아는 적이 없습니까?
1: 아침 안 하는 시대에 간직 그 아 때부터
0: 어릴 때부터 어예

0: 말씀하세요.
1: 제가 예, 그 젊어서 이렇게 여자만 들치고 구조정수도 있다더라 마는데 허리진이 아파가지고 예, 몇 번
0: 젊어서라는 게 나이 어떨 때 그럽니까?
1: 한 40대.
0: 40대, 예.
1: 예, 그래서 예, 움직이다가 자꾸 몇 번 이래 펄떡펄떡 했는데 그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예, 나 먹을까 지금 예, 있잖아. 예, 허리 이렇게 아프고 예. 배기 바쁩니다. 그리고 예, 엉심이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발끝까지 징징 저리며 지금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그 관절을 달한다니까 지금 한번 가볼까 해서 기대했는데 되겠습니까?
0: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내리저리고 허리 펴기 예. 바쁘죠. 예?
1: 예, 예, 예. 그렇게 바쁘단 말입니다.
0: 그게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맞습니다. 예. 예, 이 현대병원에 독특한 치료가 있는데 거기 부강주사료법에 예. 이 치료로서 여러 잘 낫지 않은 이남병에 모두 쓰이지만 특별히 골관절병에 허리, 예. 무릎에 또 대퇴골 무혈괴사에 이런 모든 질환에 그 치료 효과는 확실히 인정을 받습니다.
1: 무슨 부강치료요법이라고?
0: 부강주사료법.
1: 주사료법.
0: 예, 예.
1: 예. 예.
0: 그 먼저 1652120에다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1: 예약해야 됩니까?
0: 예.
1: 전화번호를 다시 적으세요.
0: 165.
1: 가만히 있어. 잠깐 기다리세요. 예.
0: 네.
1: 265
0: 2120
1: 210
0: 21
1: 예, 21
0: 그다음 20
1: 20,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저, 허리 아픈다. 걔가 여수한 탈출 이미 이렇게 진단도 났습니다. 근데 이제도 80이 넘고 하니까, 예.
0: 예.
3: 허리 좀 여성 지내도 아파갖고, 나이제. 그래서 일어나기 좀 힘들어 한다. 그래서 그 부강수사를 맞다고 했는데, 내일 제절에 가서 어선의 제절에 가면 됩니까?
0: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여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척추 협착이 온 것 같은데 뭐 네. 다른 치료도 많이 했겠죠. 주심도 네. 맞고 뭐 파스도 네. 붙이고 예. 그런 거로 확실하게 네. 치료하기 바쁩니다. 예. 예. 그래서 1652120에다가 전화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예. 네. 예. 그래서 어지러할 때 가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동생, 친동생이 59인데 이 무릎이 좀 가벼우니까 사진도 찍어보니까 대형성 관절이 미릅니다. 59인데.
0: 예, 그 나이에 뭐 일찍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글쎄 말이다.
0: 예.
4: 그래 이 오른쪽이 한약에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뒤에 또 이렇게 그 달걀만한 아이들도 그 절반 떼어놓은 것도 그렇게 딱 예, 흐물흐물한 게 그래서 아프진 게 무릎이 중간이 아프단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데 게 이렇게 뭔가 그 누나가 이렇게 거기 가서 두 번 치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거나 낫다 해서 그래서 니 가서 배하라 배하라 해서 그래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0: 그분이가 혹시 류풍습 관절은 아닙니까? 손가락이란 다 문제 없습니까?
4: 누가?
0: 이제 말하는 뭐 다
4: 예. 아니다 남자입니다 신하위
0: 아 여자 남자는 없는 건 아닙니다
4: 예.
0: 예 그리고 손가락의 양쪽에 관절이 아프다 얘기는 없습니까
4: 예 아이 그건 없고 그것도 무릎이만 이 무릎이 한 짝만 그런데 이 짝으로도 예. 별로 어떨 때 날 흔날도 그것도 별로 아플까 하니 별로를 한다며 이랍니다
0: 예. 뭐 이제 얘기 드렸지만 현대병원의 부강주사 이 치료는 그 여러 가지 잘 낫지 않은 이남병에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모든 골관절병에 무릎관절, 허리질환, 어깨, 손목이나 발목의 관절염에 모두 그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가서 그랍니다.
0: 네, 265-2120에다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다음은 아기셔.
0: 네, 말씀하세요. 네,
5: 요새 그 갈비뼈하고 옆구리하고 갈비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CT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이 있다. 그래서 사람제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은 먹어도 효과 없는데 갈비뼈가 지금 그 뭔가 팥국수 씻는 것처럼 아픈다. 특히 기침할 때도 아프고 이게 어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0: 병원에

0: 배웠는데 아무 진단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뭐 늑간신경통이라고
0: 늑간신경통의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 찍어도 이제 그 아무런 그런 현상도 없고 그냥 이 그 옆구리가 계속 쿡쿡 찌르는 것을 아빠가 기침할 때라면 이게 너무
0: 물론 기침할 때 돌아눕을 네. 때에 다 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늑간신경통의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병원에서는 이 같은 병에 대해서 그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선 통증을 빨리 해결되게 하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예, 265-2120에 전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혹시 물어보기서 이것도 그
0: 부강 주사료법.
1: 예,
0: 예, 예. 아, 그래서 예, 지금은 무슨 파스 붙이고 있습니까?
1: 예.
0: 예. 파스
1: 붙이고 사람들도 먹고.
0: 예.
1: 자, 아이들.
0: 예. 예, 이런 거에 파스로 해결할 것이 못 되고, 통증이란 건 말 그대로고서 잠시 아프지 않게 하는 잠시적인 증상공제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부강주사로서 현대병원에서 치료해 드립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3: 우리 사촌어에 비해 지금 심장에 물이 자꾸 오는데 이래서 병원에 여러 번 주원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관 주사비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0: 심장에 물이 찬다. 예?
3: 예,
0: 심장에
3: 예.
0: 물이 찬다 하는 거는 심장 안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은 그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 안에 지금 물이 찼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감염에 의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혹시 몸에 다른 뭐 질환은 없습니까?
3: 그건 없답니다. 그건 한번 중풍이 오고 그것도
0: 중풍이 오고
3: 심장이 그렇소.
0: 예.
3: 어떤 한 서너 번 수원을 했다는
0: 그렇겠죠. 거. 이런 병이 아무래도 예, 병원에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병이니까 다. 예. 예.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골관절병 뿐만 아니라 심장에 물이 차는 예, 이런 병도 폐에 물이 차거나 예. 예, 이런 병에 대해서 심지어 그 코로나 때에 그 백폐라는 게 이게 아주 엄중한 병인데 생명이 아주 위급한 이런 병에도 지금 큰 병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이런 환자에 연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이런 실례도 있으니까 한번 265-2120에 전화 연락을 해서 연락해서
3: 예. 내일 사모나 하고 가겠습니다.
0: 예, 연락번호 아십니까?
3: 예.
0: 265. 예, 265. 예, 전화 완전 틀렸습니다.
2: 265-2120번입니다.
3: 26.
0: 이렇게 하세요. 좀 조용히 먼저 듣고, 예, 피를 가지고. 예, 예, 천천히 적으세요.
3: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저기 옆집 할머니가 연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산후풍으로서 산후풍. 예. 고리용 세게 아프다 합니다. 고리용 아프고, 바람만 맞으면 고리 아프고, 이것도 허리나 팔이나 무릎이나 거기서 똥똥 붓겠습니다. 영 아파합니다. 이거 되게 부강주사료법 할 수 있습니까?
0: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예, 무슨
4: 머리 주약에 머리 뭐 바람 좀 맞거나 날 흐르거나 하면 영 골이 영 세게 아프답니다.
0: 예. 오, 뭐 아주 오래됐겠습니다. 아니면 새 어떻게 됐는지
4: 오랍니다. 오란 게 그 할머니 말씀도 그렇지 이 음악에 떼난다 하면 그래 됩니까?
0: 예.
4: 그래 이렇게 아픈데 아무리 자꾸 종통 패를 먹으니까 아 그때 보이지 뭐 또 그렇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현대병원에서 어떻게 어느 의사를 배우면 되겠는가 하네.
0: 산후풍이라고 지금 그 확실히 진단이 났습니까?
4: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0: 예.
4: 산호바람을 합니다.
0: 예.
4: 이제 누구마가 깨어난다 하면 그래 아프다고.
0: 몸에 예, 무슨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뭐 심장
4: 다 있죠.
0: 예.

0: 그 단순한 산후풍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발생하는 그 두통의 원인은 이런 몸의 기저질환하고 관계 많으니까 예, 아무튼 병원에 리관리 원장님 찾아서 상세하게 검진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는 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265-2120에다가 먼저 예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알만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아까 지금 경추병에 대해서 그리고 요추병 이게 다 흔한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지통제 드십니다. 예.
2: 네.
0: 지통제 뭐 이 지통제란 말이가 말 그대로 아프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 증상만 공제하는 작용밖에 없습니다. 이 허리, 경추나 요추에 생기는 이런 질환은 주로 그 추간판,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액이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저림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통제로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2: 네.
0: 예, 그뿐만 아니라 척추뼈 근육과 주변의 인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병원을 찾으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착된 조직은 풀어주고 그리고 요추의 역학적인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길을 보도 이어 발전 경험 개시. 오늘은 전면적 초여사회 길에서 라고사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안위성 하남시, 명락해적 자치구 석취산시, 광서장족 자치구 방성항에서 대중들의 생활난을 착실하게 해결해 학습 교양 성과에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전국 상업 공연 티켓 매출이 30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0: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요속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1: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지했습니다.
0: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내재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습금형 동지는 절강성에서 근무할 때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습금형 종속일은 저소득 농가의 생산과 생활 실태에 주목하며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고 전면적 초유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년간 의원은 줄곧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장이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탐색하며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주민 보유의 효과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해왔습니다. 계열 보도, 의호 발전 경험 개시, 오늘은 제3회 전면적 초유사회 길에서 라고자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대를 보내드립니다. 저녁 무렵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의 문화강당에서 새로 개강한 회곡 양성반이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 주민 진국진

엔씨는 문 앞에 이 같은 양성반이 개설되고 식사는 로는 식당에서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진이촌의 행복한 생활은 시장과 향촌 산업의 연동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20세기 80년대부터 의료소상품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대진이촌은 기회를 다잡고 쇼츠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주문을 마을에서 생산하면서 대진이촌은 발전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소은시에서 솔선에 신농촌 개설을 진행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섭금형 동지가 처음 의료소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 첫 방문지가 대진이촌이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료시 대진진 진장이었던 의료금토는 섭금형 동지는 새로 지은 집을 돌아보면서 집들이 아주 정갈하게 잘 지어지고 길도 널찍하다며 흐뭇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성이는 마을을 돌면서 수시로 어려운 가정, 로인들의 주거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대진진 대진이촌 당지부 위원이었던 변흥문 씨는 습금형 총소기를 안내해 형편이 어려운 주민층을 위해 지은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흥문 씨는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들은 살던 집을 내놓고 아파트에 입주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가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습금형 동지는 이를 긍정하고 저소득층의 생산과 생활 상황을 깊이 관심하며 그들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전면적인 초유사회 길에서 라고자 한 명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에 대한 습금형 동지의 당부이자 발전에 대한 그의 깊은 생각입니다. 당시 절강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발전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관계, 도시와 농촌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앞에 놓인 큰 과제였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열린 절강성 당위원회 제11기 제4차 전원확대회에서 습금형 동지는 현대화를 앞당기고 초유사회 전면 건설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전면에 농촌을 포괄해야 하며 근본은 농촌에 있습니다. 현대화를 앞당김에서 농촌의 현대화가 없으면 현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계획하려면 산업연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농촌 발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2003년 6월 절강은 천촌시범, 만촌정비 공정을 가동했습니다. 의원은 전국에서 솔선해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행동 요강을 발표하고 해마다 공공재정 2억 원을 투입해 역내 800개 행정촌을 통일적으로 개조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 교통 등 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도시농촌 일체화 판공실 직원이었던 보소룡 씨는 당시 재정정책을 농촌에 기울이고 행정촌을 통합해 규모를 확대하며 산업이 가능하면 산업 강화를 추진하고 산업이 없으면 먼저 단점을 보완하면서 모든 마을이 자신의 발전 경로를 찾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체화 발전을 두고 의호시는 전반 1,105평방킬로미터 지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분류해 추진하는 방식을 강구했습니다. 조선구와 보성구는 부대 가공을 발전시키고 마을은 지역사회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외 지역은 농촌 풍모를 보존하고 생태 농업을 발전시키며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리조촌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거쳐 2017년 리조촌은 아름다운 향촌 종품선 급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잘 보존된 향촌 풍모는 대량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마을은 향촌 특색과 문화 바탕을 겸비한 장엄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후택가도 리조촌 청년 창업자 손설혁은 드넓은 농촌과 소상품 시장을 연결해주는 이곳은 창의성의 집결지로서 좋은 설계와 아이디어는 모두 이곳에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설혁은 운남 귀소 사천의 자염 작품을 이곳에 가져와 전시 창구를 만들고 누구나 이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습금형 정석에는 의호를 시찰하며 첫 번째 방문지로 리조촌을 찾았습니다.
정석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향촌 지능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0: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열심히 노력해 함께 보유하고 아름다운 공동 본흥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땅, 같은 당부, 같은 마음은 발전 과정에 항상 인민의 복지를 잊지 않은 습금평 동지의 집권 이념을 잘 보여줬습니다. 현재 리조촌에는 340명 이상의 청년 창업자가 모여들었고 100개 이상의 혁신업종이 자리를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현재 리조촌은 조변 마을과련합회 대리조 공동본용구를 구성하고 공동 출자로 강촌 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호시 후택가도 리조촌 당지부석이 방호룡은 우리는 총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다른 8개 마을과 손잡고 한마음이 되어 한 가족처럼 지내고 함께 힘을 모아 대리조 지구를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공동본영의 새로운 전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의호발전 경험을 정리하고 보급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중시해야 하며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상업으로 농업을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을 이끌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의호발전의 강력한 조치였다고 표했습니다. 20년 동안 의원은 습금평 동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꾸준히 도시와 농촌 간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도시 건설 면적은 2006년 56평방킬로미터에서 116평방킬로미터로 확장되었고 도시화율은 83.7%에 달했으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57,965원에 이르렀습니다. 소상품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슬을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호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최근 옷을 갈아입히고 포즈를 취하게 할 수 있는 털실 강아지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 뒤에는 여러 성과 자치구 직할실을 아우르는 생산사슬이 연결되었습니다. 가게 주인 오종 씨는 리본, 끈, 액세서리, 작은 물건들은 조요하게 안위, 하남, 강소, 하북 등지에서 제작되었고 주문이 나가면 그에 따라 생산 능력도 높아진다고 소개했습니다. 의호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안위성 전장시에는 이 털실 강아지의 옷과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책임자 장동 씨는 우리도 의호 소상품 산업 사슬의 한 고리라고 하면서 의호에서 디자인하면 이곳에서 가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 씨의 공장은 인근 주민 약 1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수입을 늘려줬습니다. 동반 주문량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오늘날 의호 소상품 시장은 전국 110개 직접 산업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사슬은 전국 210만 개 중소기업과 3,200만 명 산업노동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현대중국연구소 송월홍 부소장은 20여 년 동안 의원은 산업, 도시, 농촌을 하나의 전체로 간주해 통합계획하고 산업사슬을 농촌으로 지역으로 확장해왔다고 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습금평 종속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근본 준축으로 삼아 신용도시화와 향촌전명진흥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산업발전,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보존 자원에 기반해 특색산업을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고용을 촉진해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공동본능의 길을 탐색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한 이래 안위성, 휘남시, 영하휘족자치구, 석취산, 광서장족자치구, 방성항은 학습과 조사, 개조를 일괄적으로 추진해 대중들의 생활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학습 교양 성과가 효과적으로 보도록 추진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안위성, 휘남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방문과 조사 행구를 진행해 민생 분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유동 상가에 대한 관리는 오랫동안 이어진 난제였습니다. 단순히 단속만으로 대응하면 상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시민들도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현지 정부는 단속과 개방을 병행하고

0: 시민들의 편리와 혜택을 우선시하는 구상을 내오고 선후회 로점 개설 구역을 선정하고 53개 로점을 표준화 개조하고 2,445개 로점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일 판매 성수기에 자체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림시 가게도 설치했습니다. 상인 허본탕은 예전에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팔았지만 지금은 고정된 로점에서 빗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회남시는 기존 문제 3,407건을 미리 정리하고 기한 내에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경상공장을 철저히 두절하고 학습교양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했습니다. 안유성 회남시 당위원회 사회 사업부 부장 전정균은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는 것과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결부시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일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민생보험사의 단점을 정확히 보완해 학습 성과를 실질적 복지 효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학습교양 과정에 영하회족자치구 석취산시는 각급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조사연구와 방문을 진행해 대중들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퇴직한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정신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현지에서 노인복지기관에 의뢰해 노인취미학습반을 집 앞에 꾸렸습니다. 석취산시 대무구구 조양가도 이심지역사회주민 백일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도 연주하고 서예를 배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석취산 씨는 도시공원 개조와 승격, 주택단지의 환경위생 정비 등 대중들의 희망사항 3,873건을 해결했습니다. 융합회족 자치구 석취산 씨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류금흠은 습금형 당근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학습 교양을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중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 재반 중점 임무와 결합시켜 문제와 부족점을 계속 찾아내고 돌출한 문제를 해결해 실제적 정돈개혁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시작한 이래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은 여러 기관에서 각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데이터가 고립된 등 기층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보고 시스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예전에 지역사회에서 특수아동 기본 정보를 수집하려면 여러 부문과 각기 연결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중복되어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역사회에서 1차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전반 절차를 단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 동흥시 동흥진 공원지역사회당 총지부석이 정의는 예전에 각 부서에서 반복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합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후 민정부문이 주도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중복 작성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방성항 시 전역에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하고 점검한 문제는 684건이고 각종 문제를 분류하고 차별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서종족자치구 방성항 시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맹명래는 습금평 당근설 사상과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해 당근설 우세를 관리 효능,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해 기층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하며 기층 관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1: 중국공연업종협회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상업공연 티켓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1% 증가한 304억 원, 관람객 수는 5.28% 증가한 연인수로 9,881만 명을 기록하면서 소비 촉진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공연시장의 공연 횟수와 티켓 매출, 관객 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공연업종협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반현은 대형 콘서트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다양한 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현은 콘서트 공연장의 평균 티켓 판매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고 대형 음악축제 시장 운영

0: 은 브랜드 가치, 맞춤형 라인업, 세분화된 관객 대상의 중점을 두면서 조회수 확보에서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전국 철도는 팬 전용 열차 100여 편을 운행해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서비스 소비 제공자들이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찾도록 하고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장착 무용극, 고전 연극, 고품격 전통극 등 극장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스타들이 지속적으로 이 3선 도시로 진출하면서 도시 간 문화 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각지는 연극 진흥 3년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도록 했으며 여러 지방극은 타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은에 따르면 문화예술상 수상작인 5극 3타 100골 정이 32개 도시를 순회 공연하고 제1회 중국 연극 매화상 국제 우수 작품 전시회에서 10일간 8개 종류의 전통극 10편과 16명의 매화상 수상예술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통극 깜짝쇼가 주요 상권 지역에서 짙은 문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반은은 상반기 공연 시장은 규모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으며 대형 공연의 활성화, 고품격 작품의 하향식 확산, 몰입형 공연과 문화관광의 융합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산업 간 연동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에는 고품질 인터넷 스타와 다양한 몰입형 경영 형태, 산업 간 융합의 우세에 힘입어 하반기 공연 소비 잠재력이 부단히 방출될 것이고 업계는 고품질과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안정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제48차 세계유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이 25일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서성 동북부에 위치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은 경덕진 도자기 생산 중심, 호전고대 도자기 가마유적, 고령도자기 토광유적, 장령도자석, 광산유적, 교담가마용, 나무연료생산지 등 5개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산구성요소가 15개, 유산지가가 45개입니다. 강서성 문화관광청 1급 순시원 정신권은 전반 산업체계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유산체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강서성은 입법, 계획, 구체적 보호 등 세 가지 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권에 따르면 강서성은 경덕진 도자기 산업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경덕진 도자기 산업 유사 보호 관리 기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시 과정에 요소 45개 중 국가급 보호와 상급 보호에 포함되지 않은 상급 문화재 보호 단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역 면적이 1979헥타르, 완충 구역 면적이 5545.7헥타르인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경덕진 수공의 도자기 산업체계의 대표적 유산입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유산의 등재와 보호를 위해서 오랜 기간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호사업은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 사업은 11년이 걸렸습니다. 국가문화국 세계문화유산사 사장 등촌은 세계유산 등재 성공은 세계유산 목록 내 도자기 주제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경덕진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촌은 향후 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될 것이고 새로운 건물들도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물에 대한 발굴과 실증을 통해 경덕진의 역사 문화적 담체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 자체가 바로 문화 발전의 중요한 일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 중심이 26일 새벽 3시 50분을 전후해 광동성 해주시 해동현 병예진에 상륙했으며 상륙 당시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력은 14급이었습니다. 태풍 노을은 상륙 후 계속해 북편서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며 강도가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항기상대는 26일 오전 6시 폭우 적색 조기경보와 태풍 조항색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동 중동부 강

0: 소남부, 호남 동남부, 복권 남부 등 일부지는 큰 폭우 또는 특대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생성한 태풍의 노을의 강우량은 극단적이고 내륙 용량 범위가 깊으며 2차 재해 위험 부담이 크기에 관련 지역은 대응책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가 25일 광동에 대한 홍수방지, 태풍방지, 응급대응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서와 호남에 대해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관련 지역은 대책을 강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광동 해동현 정부는 이번 태풍 상륙에 대응해 5개 정지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23일부터 영내 7만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주민보호센터를 380여 개 개설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태풍 노을이 상륙하면서 광동 영내는 계속해 강한 비와 강풍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 중 동부의 현실은 26일 폭우 또는 큰 폭우, 일부 지역은 특대 폭우 또는 7급 내지 10급 돌풍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성 기상대는 태풍 노을에 따른 비바람의 영향이 극단성을 띠기에 관련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광동성은 25일 저녁 11시에 태풍 방지 비상대항을 1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6일 0시까지 광동성의 대피 규모는 연인수로 71만 5,351명입니다. 25일 오후 5시까지 광동성 수리부문은 공평, 룡경, 면화탄, 장담 등지의 대중형 저수지 261개는 물 방류 작업을 조직해 6억 9,700만 립방미터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수리부 주강수리위원회 홍수가뭄재해방어처 왕보화 부처장은 수리부 주강수리위원회는 광동 복권 강서수리청과 함께 한강, 동강, 북강 저수지군을 미리 조율하고 저수지 22개에서 방류한 물량이 70억 립방미터에 달하도록 했다고 표했습니다. 25일 저녁 8시까지 광동 심수, 해수, 산미, 산도, 제양, 매주, 소관, 하원 등 8개 지구와 시에서 도로 구간 37개 대개 교통 관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26일 0시부터 향항, 주강, 오문, 대교, 주교는 림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주해 도로 동산구, 주강, 향항 간 통관 서비스를 잠시 중지하며 심수 중산 통로는 26일 새벽 1시부터 전선 림시 폐쇄했습니다. 태풍 노을에 대처하기 위해 25일 복권 연해 지역은 18갈래 료객선의 운항, 72개 수리공정 프로젝트의 조업, A급 관광지 16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장주, 용암 등지의 대형 저수지 6개와 일부 중형 저수지의 수위를 미리 낮췄습니다. 복권성은 25일 저녁 8시에 홍수방지 4급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태풍방지 3급 응급대응을 유지했습니다. 25일 12시까지 복권성 전성은 의료계로 군중 2만 3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중점 구역에 구조용량 3만 명, 구조장비 7만 9천여 대를 배치해 수시로 긴급구조와 돌발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복권성 장주시 동산현 인민무장부는 민병 응급용량을 동원하고 도시관리 대원들과 함께 특별순찰대를 모어 중점 빈해 관광구에 대해 순찰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업 매점들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동산현 동릉조소 민병하릉지는 백사장 구역 연선 매점에 대해 전방위적 태풍 방지 사업을 전개하고 순찰을 통해 해변가에 체류한 관광객들에게 위험 부담을 제시하고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고 표했습니다. 26일 새벽 1시 10분 향항 초문대는 구호 열풍 또는 폭풍 풍력 증강 신호 즉 구호 풍구를 발령했습니다. 향항 특별구 정부 도로선은 25일 저녁 8시에 관할군에 각 긴급 통제 센터를 가동해 태풍으로 인한 공공도로 돌발 사태에 수시로 대응하게 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 국가철도국 중국 민용항공국 국가우선국이 일전에 종합운수봉사발전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운수봉사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전국 1, 2, 3출행교통권과 글로벌 1, 2, 3고속물류권을 기본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0: 올 상반기 서부 6회 신통로 연선에

0: 13플러스 2 성과자치구 직할시 관련 회량을 통한 수출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사상 처음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 올 상반기 국가전력망이 완성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3,100억 원 이상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어 국가전력망 경영관리구역에 전력 부하가 두 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2억 7천만 킬로와트에 달하고 지역 간 최대 송전전력은 1억 5,800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습니다.
0: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공항 기술 성과가 25일 발표되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오르 도스시 오진호로 국제공항의 운영 데이터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가 공항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이산화탄소, 냉방, 난방, 일체형 탄소 제로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 성과는 전반적으로 국제 선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중단을 지시하면서 연 13일 지속된 미군 작전 행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군사 행동이 일시 중지 단계에 진입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앙방송 총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을 명령하기 몇 시간 전 5만 대표단이 테헤란에 도착해 오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새로운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전연대에 따르면 협상이 진전을 가져왔으며 오만과 이란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25일 이란은 15일 동안 미군 기세 주둔한 미군 전투기와 헬리콥터 11기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파괴한 군용 무인기는 17기, 경납고의 F-15 전투기 1기, P-8 대잠 초계기 1기, C-17 수송기 1기, 공중급유기 8기입니다. 미군은 이를 증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아, 김성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형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 리념과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멈출 수 없는 미국의 과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 안목으로 대하자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2: 절벽의 길을 내면서 하장초는 지부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의 길을 낸 이 우공은 지금도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미술학원의 교원과 학생들을 마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3: 저는 중앙미술학원 교원 하강휘입니다. 하장촌 당지부석이 모상림의 초청으로 두 학생과 함께 험산준병 사이에 자리한 작은 시골에 왔습니다. 하장촌 산의 특정은 한시 학생이 그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망치와 강철글로 조금씩 뚫은 것입니다. 만질 때마다 당시 농민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굳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마을 광장 앞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는 모상림을 만났습니다. 모석이님 안녕하세요.
4: 박 선생님 마침내 오셨네요.
3: 네, 얼른 가서 배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4: 그럽시다.
3: 사진이 정말 많네요.
4: 이 사진을 보면 당시 한 학교였는데 학생이 50여 명이고 교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장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길을 닦고

0: 우리는 하장의 내일을 위해 책을 읽는다.
1: 같은 교육자로서 저는 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심을 고무하고 하장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승하려면 반드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진절실에서 도로 보수 작업 과정에 비행된 각가지 도구들이 한 권의 책처럼 갓난 신고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장 정신의 중요한 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문지 하나 받으세요. 문화적 창의는 한동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장촌 주민들이 문화창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진열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2: 더 많은 손님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0: 일자리도 많아지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길 바랍니다.
1: 하장촌에서 창작하는 동안 하장 맞춤형 제품 설계 영감도 얻었고 동력도 많이 얻었습니다. 설계를 통해 하장 정신을 해설하고 미술 교육으로 하장 진흥을 돕고 싶습니다.
3: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전국 우수공산당원이며 중경시 무산현 죽현향 하장촌 당지부석인 모상님, 주황미술학원 설계학원 원장 하금휘, 주황미술학원의 학생 양달위와 왕한씨를 평로근인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모셨습니다. 네 분 나와주세요.
4: 모석이님 안녕하십니까?
5: 사회자분 안녕하세요.
4: 학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부분도 안녕하세요. 모석이님 물건도 챙겨오셨네요.
5: 전부 우리 농장에서 재배한 감귤입니다. 드셔보세요.
4: 감사합니다.
5: 학선생님 그리고 학생분들 여기요.
6: 감사합니다 석이님.
4: 네, 아주 향긋하네요. 모상님 석이님은 항상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번에도 하장촌에서 문화창의 제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선생님, 석이님의 생각을 듣고 나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6: 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4: 하장촌에 머무는 동안 하장촌이 준 가장 큰 인상 혹은 가장 큰 영감은 무엇입니까?
6: 바로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거부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 하늘길 정신이 중국 인천체의 정신적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모석이님께서 갑으로서 우리 제공한 문화창의 설계 성과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학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6: 네, 모석이님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네.
4: 자, 이것은 펜입니다.
6: 네. 네, 주제가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4: 저는 삼색을 보았습니다.
6: 맞습니다. 삼색경제 그리고 라선형으로 상승합니다. 편의 클립 부분은
4: 하늘길.
6: 네, 황금빛 하늘길. 이 펜으로 글을 쓰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늘길 그리고 기적 그리고 그 한 달락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펜의 클립 부분은 길을 열 때 사용했던 멜대. 펜 윗부분은 하장정신이라는 네 글자. 그렇다면 펜 끝은 64기가의 USB입니다.
4: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모석이님은 이 펜의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매우 고급스럽게 설계되었네요.
4: 네, 고급스럽죠.
5: 펜을 통해 하장의 전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길을 낸 사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 펜으로 글을 쓸 때 젊은이들은 지난날 선인들이 닦은 길을 잊지 않을 것이고 대대손손 이 펜으로 글을 쓰게 할 것입니다.
4: 네, 또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6: 네, 3차원 문화창의 제품 외에도 IP 문화창의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IP 문화창의 제품은 주로 도형을 만드는 것인데 도형을 통해서 우리의 하장정신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흥미로운 IP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 셋이 합심해 산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손에 강철 글을 들었고 튕기는 불꽃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불덩어리입니다. 이는 산을 개척하는 데 사용했던 뇌관과 화약을 대표합니다.
5: 맞습니다.
6: 그리고 이 불덩어리는 동시에 하나의 불룡을 상상합니다. 이 불룡은 분발하고 전진하는 정신,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거부하는 정신, 또 중국인의 용의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 하단은 우리가 하장을 위해서 설계한 작은 도구, 하장정신의 로고입니다.
4: 네, 이 로고는 많은 제품 설계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6: 네, 맞습니다.
4: 양다리 학생이 입은 티셔츠에 박힌 것이 바로 이 로고네요.
6: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0: 학생의 범랑 목걸이도 사실 브로치와 목걸이를 결합시킨 설계입니다. 신식이죠.
1: 학선생님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이렇게 많은 이미지 제품도 보았는데 모소기님은 만족하십니까?
2: 만족합니다.
1: 진짜 마음에 드십니까?
2: 네, 마음에 듭니다.
1: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작품입니까?
2: 저는 두 번째 설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 네, 불량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 네, 왜냐하면 과거 하장촌이 길을 닦던 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이를 계승하고 선양하며 우세대가 복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1: 네, 우세대들의 로고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런 정신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두 학생분도 하장촌에 대한 인상 말씀해 주시죠.
2: 네, 하장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공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통해 저는 마음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장 정신은 앞으로 학업이나 사업에서 저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력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소득이죠.
3: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의 발전 리념과 그 실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등 최전방 기술은 반복 응용을 다그치는 과정에 양날의 칼 효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은 거대한 기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선한 방향과 인류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글로벌 관리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류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스근형 주석은 상부 상조와 글로벌 관리의 완비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고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하는 강대한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의 29개 나라가 7월 16일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설립할 때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보여줬습니다. 알제리 지식경제와 소기업부 고문 메흐디 가함은 알제리가 관련 기구의 창립 회원국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참여자이며 선도자인 중국은 모든 국가가 이 중대한 변혁 속에 놓일 수 있도록 많은 발전 도상국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 비서처 글로벌 발전 창의 소조 고문 샤킬 라마이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도력과 행동력 그리고 책임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정대관리학은 중국 아세안연구센터 주임 탕지민은 리넘과 공공이재 창도자, 다자간 협력기재 추진자, 인공지능 국제 공공제품 제공자인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중국 동남아연구소 소장 하네스 페르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리의 관건은 누가 소유하고 무엇을 위해 봉사하며 더 광범위한 공유와 접근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의 오픈소스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조성을 강화하며 인간 본위를 견제하면서 서방과 다른 발전 경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지정학 정치학자인 워싱턴 아라우약은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발전이 기술 돌파와 혁신 속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위를 근본으로 하고 인공지능의 선한 방향과 리념을 창도하는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가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며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가치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는 전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입니다. 스근평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 사이의 연결과 조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기반을 형성해 최전방 기술이 인류 사회에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차장 아만디프 길은 인공지능 능력 건설 분야에서 유엔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 성과가 세계 각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의 설립은 다자간 협력과 글로벌 해결 방안을 제정하는 중요성을 각인했습니다. 국외 분석가들은 유엔 기틀 내에서 인공지능 능력 건설 협력과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에 중요한 기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국경이 없고 연산법과 데이터 유동과 응용 장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가국은 유엔 등 다자간 기재를 통해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관리 리듬의 연결과 기술 표준의 연결을 추진해 더 광범위한 국제 공감대를 모아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사고방식을 제공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국제관계와 정치 분석가 기대연 히탄가는 일부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정치화, 도구화, 심지어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만들고 시도하는 것은 글로벌 혁신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남북 발전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공지능

관리와 국제 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 면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학 측이 유엔 기틀 내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미국의 과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미국이 일전에 새로운 과세 구실을 찾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23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른바 강제노동을 구실로 60여개 나라에 대해 10% 내지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비상경제 고려법에서 1974년 무역법 그리고 122조에서 301조까지 일종의 관세 부과 조치가 통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새로운 과세료를 찾고 법적 도구가 제한되면 기타 도구를 즉시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명목이 변해도 보호주의를 올리는 여전하고 도구가 변해도 일방주의 경도는 여전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올 2월 판결문을 발표하고 국제 비상경제 고려법은 대규모 관세를 징수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미국 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자 미국 정부는 또 관세를 연명하기 위한 301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 그릴은 새로운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 노동 금지령을 집행하도록 해 노동자 복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궤변은 이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관세 명목으로 브라질이 직면한 세율은 12.5%에 달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이 독단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다고 분개해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베른드 랑그는 이를 통해 유럽 동맹이 강제노동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은 미국의 황당무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은 먼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적합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러 차례 좌절한 후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할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행위는 기업의 교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 행위를 개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관세를 마구 부과하기 위해 리우를 끊임없이 바꾸고 무역 규칙을 수시로 개정할 때 충격을 받는 것은 글로벌 무역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다자간 무역 체계와 규칙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심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모든 법률 도구를 뒤적거리면서 각종 법률 조항을 내놓거나 국가 안전 등 명목으로 관세를 마구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다자간 무역 규칙을 지속적으로 침식하는 위험한 경향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2일 최신 글로벌 무역 동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정시에 일방적 규제 조치가 현재 국제무역이 직면한 주요한 위험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관세 추가 조치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한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증가될 뿐입니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관세 체계는 상품 품목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전체 무역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측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때문에 수입상들은 늘 상품 가격을 인상해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미국 민중들은 이미 높은 생활 원가

대해 불만이 큽니다. 미국 시장 인사들은 미국 기업이 다시 공급망 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이고 수입업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곧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 20여 명이 이를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편지를 보내 이른바 강제노동이라는 명의로 관세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세는 예전에 대법원에서 부결당한 대체품으로서 위법 혐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품 가격을 가열층 상승시켜 관세로 인한 경제 손실을 늘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떠들듯 지내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리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오늘 함께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 시

0: 별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윤길씨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은 연변 주내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뿐인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연변 주내에서는 예, 감로 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바로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고 우리 감로 장약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동인당약과 같은 급의 약입니다. 예, 때문에 안심하고 또 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 예, 대부분 한 60대부터도 일찍이 오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혹은 자주 새벽에 깨거나 혹은 입과 목이 자주 마르거나 갈증이 가시지 않고 예, 무릎마에도 갈증이 그냥 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가라앉고 또 무기력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에는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 예, 이럴 때에는 심시 동시에 지쳐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 바로 우리 로화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누구나 예, 중시를 좀 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중의학적 이론으로는 우쪽은 화가 끓고 아래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허로증으로 봅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어제 저 생긴 몸에 있었는가 하면 예, 눈이 항상 침침하고 예, 계속 깔깔하고
1: 네.
2: 계속 머리 씌운 것처럼 그 애는가 자꾸 예, 평상시에 어쨌든 눈물도 나고 막 하잖아. 자꾸 눈웃어도 모르게 이렇게 비비고 이랬단 말이다.
1: 네.
2: 예, 그랬던 게 지금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장약방에 가서 저 지금 예, 추천받아서 뭐 먹었는가 뭐 치수의 전주알다 민모수리월관어
1: 네.
2: 이렇게 한 달가량서 먹었는데 예, 후에 심통하면서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좀 뿌옇고 이렇던 게 예, 좀 점차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자꾸 눈이 손이 자꾸 올라가고 예, 비비고 이랬던 게 그게 지금 점차 지금 없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2: 예, 계속해서 많이 눈이 깨고 훈한 것도 별로 좀 좋아지는 그런 감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이 민모슬리오요한은 한 개 료종이 석 달입니다. 예, 예, 3개월이고 예, 지금 한계료 정분을 사시면은 한 달분을 더 드리면서 홍화 침광화를 또 10과를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민모슬리오요한은의 모든 눈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치료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홍화 침광화는 같이 쓰기 때문에 눈질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같이 치료합니다. 예, 그래서 료정에 맞춰서 쓰십시오. 예,
2: 예, 그러면은 또 예. 빠르단 말입니다.
1: 예, 그 세 가지 같이 예. 쓰면은 우리 내 인체 이 내장 오장 육부에서 눈에 반영되는 그 원인을 다 같이 치료한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치료 있어야 되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고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나이 어릴 때부터 복근 관절이 있는 데다가 지금 와서 자타한 협착증이 있어요. 허리띠기 아파서 누워서 달아눕지도 못한다.
1: 네.
3: 거기다에 생선 관절까지 있어 양 무릎 피식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도 잘 걷지 못한다.
1: 네.

0: 애플에서 지금 기술했던 드와 자원 신체 지구 전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약 쓰기 전에는 그 날이 뭐 다리 더 세게 아팠는데 아 요즘 용식이 뛰어도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이 약 쓴 후에.
1: 그렇죠. 예, 그 풍한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무슨 예. 마음대로 떠나볼지 그 이런지 생각이 쉽지 않고 용사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예.
0: 국장님 이렇게 뼈 아픈데 싸웠거나 고심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예. 지금 이 골과 질병이 치료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 자연의 향기가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인체 내부에 있는 풍한습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약 효과 빠른다.
0: 예, 계속
1: 예. 받아서 쓰자 그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 우리 이런 허로증이 발생하는 데는 또 원인이 있죠. 누구나 다 100%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또 그 엄중하고 경하고 이 정도가 다릅니다.
2: 네.
1: 예, 그 원인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허로증이 발생하는 원인이라 할 때에는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 지연되면서 자율신경이가 회복할 틈을 잃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우리 자율신경도 소모되면서 또 회복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모는 빨리 되고 손상은 빨리 되면서 회복이 늦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변수피대가 있어요. 소변 가서 보고 밤이면 소변 5번씩 봅니다.
1: 예.
3: 어떤 데는 소변 잘 나가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서 도로가는 꼭 소변 볼 때 이만큼이나.
1: 예.
3: 그래서 지금 이 런치마저와 소변 인호화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전에 소변 5번지 않고 한 소변을 딱 한 번 봅니다.
1: 네.
3: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그래서 두 달 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배달 받아서 쓰자고 그랬다.
1: 네. 그 지금 망제하고 허술리네와 쓰죠. 예?
3: 네.
1: 예. 그러면 모든 전립선 질환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쓰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그 또 다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이 각성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고 밤에도 이 교감신경이 가라앉지 못하면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이것이가 원인이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이 집에 남편분이 신장이 아주 좋고 혈압도 높고 그래서 여기 세월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지.
1: 예.
4: 제가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혈압이 오르내리고 하거나 예. 골을 항상 띵 하고 정시아이나 하고 예. 머리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 잠자고 그 하는데 덕질장약방에 찾아가서 그 병들을 만나서 장병이 만나서 약을 세 가지 떼왔습니다.
1: 예.
4: 제가 무서우면서 중간에 치소의 등부암하고 알수의 천생환
1: 예.
4: 활성거후에 예. 이렇게
1: 예.
4: 한 달 반 정도 먹었습니다.
1: 예.
4: 이게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혈압도 예. 저는 80대 130 좌우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숨이
1: 예.
4: 자꾸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요. 이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1: 예.
4: 예, 이 머리 띵 하고 슝 하던 것도 정신이 좀 나합니다.
1: 예.
4: 밥맛이 돌아서 식사를 잘하고 할 거네. 조금 많이 효과를 볼까, 환자분도 영 기분이 좋아지고 이랬단 말입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지금 이하고, 한 석 달가량 먹고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옳죠.
1: 예. 네, 맞습니다. 거의 조절하면서 쓰십시오. 예. 이 지금 알수의 천생화는 오해 신경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그 혈압 조절에서도 용 좋습니다. 예.
4: 아.
1: 그리고 그 치수의 같이 결합하면서 화신코프에까지 쓰면은 이게 제일 회복이 빠른 이 배합입니다. 예. 네.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해서 그냥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개변된 증상에 따라서 또 석 달 후에는 다른 약을 또 배합하면 좋습니다.
4: 아, 예. 예. 그럼 한 번씩 가보는 게
1: 예. 석 달에 한 번씩 직접 가보셔. 예.
4: 예.

0: 효과를 보니까 예, 예.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하시.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는 7년 전에 입병 가라 진단 받아서 그냥 그동안 눈이 비로 앞에서 그래. 어느 때 작년 그렇게 또 하마가에 쪼안내에 놓을 때다. 그래서 예, 이 오른쪽에 그리지 않을까. 그날에 뿜눈감이 나고 그 위권항에 독이 나오는지 피부병처럼 그 부위가 예, 그냥 갈았고 그래서 뒷장도 오른쪽으로 해서 돌려도 예, 개우고 이랬습니다. 게, 내 생각이 어쨌든 이게 간이 문제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그 장대배로 가도 될까나요? 숭수 하나 하고 그러니까 망대 두 가지 떼는데 그거 먹고 서리에 밥맛이 당기고 내 쓰고 거기서 이렇게 이 바닥에 흘렸고 사와야 되면 배포고 이랬더니 대비 얼싸 얻으니 기름지고 막 당긴다 하나 50일 썼는데 예, 용 밥이 맛있다 말입니다. 그 약 쓴 게.
1: 네.
3: 그때 간이 길어 되는 겁니까, 이게?
1: 이 간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이 손상받은 간세포 숭수 아니가, 예?
3: 네.
1: 병독도 제거하고 손상받은 간세포를 수복시키고 이러면은 간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이 우리 이 소화 효소 예, 이게 잘 분비되면서 그렇게 입맛이 땡깁니다.
3: 예, 입맛이 옹 차게 기름진 거 예, 못 먹었댔습니다. 굉장히 기름 약간 좀더 마셨고 예, 기름진 것도 먹기 쉽고 자꾸 당긴다 그 이게 그러니까 맥이 난다 말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둘로 오른쪽을 그렇게 한게 그게 이렇고 네, 이제 얼마 동안 쓰고 선생님 가서 검사하면 좋습니까?
1: 이, 그 정도 됐으면 6개월은 써야 됩니다.
3: 아, 예.
1: 예, 6개월 써야 됩니다. 그 간이 그 정도 됐다 할 때는 예, 그 걸린 시간이 아주 오랍니다. 예.
3: 오랍니다. 한 10년 되겠습니다.
1: 예, 그러기 때문에 그 6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화암해보면서 또 조절을 하십시오.
3: 아,
1: 예. 그리고 그 환자분이 간 부위가 이 겨우거나에 좀 무지가고 이거는 간경화 증상이 오른데 그 피부가 뭐 낫다는 건 그거는 이 간하고 관계 없습니다.
3: 관계 없습니까?
1: 예, 그 간이가 그 빤이 나는 거는 손바닥으로 봅니다. 손바닥으로 예, 예 손바닥하고 이 눈이 흰자 위로 그건 봅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문제 있는가 또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럽니다.
3: 예, 예. 약 이거 좀 더 깨면서 한 반년 써서.
1: 예, 반년 쓰세요. 이 숭수 안에 아주 좋습니다.
3: 예, 알았어요.
1: 간 치료에는.
3: 예, 예. 밥이 맛있고 영심이 납니다.
1: 예.
3: 잘라 가겠습니다, 또 약간.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 혈당 조절에서도 예, 우리 이 혈호증이 있다 할 때에는 예, 영향을 많이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변호의 영어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제 위가 이쪽으로 아프고 쓰리고 얘기 나면 특히 밥맛이 꿀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했단 말입니다. 또 예, 휴일 근무해도 또 세탁하고 얘기하고 나의 예, 소화도 안 되고 예, 조금 모두 그 다음에 고소 빼고서 도로 강하고 예, 어떤데 막 미스가 없기도 하고 예, 이래서 좀 안게 약도 이거 저 써봤습니다. 근데 그 그때 뿌리고 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반복이고 반복이하고 이랬는데 요번에 제가 이 선생님이 강의한 후 우연하게 또 구슬이 예, 장약을 싸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뭐 썼는가 그런 지망주하고 또 다시 옛날에 저 뭐니까 해빙패하고 이렇게 거의 한 옷을 먹었습니다.
1: 네.
4: 그래 먹고 난 다음에 있잖아 원래도 그 변비도 있던 게 있잖아 변비 있으면 어떤 때는 저희 잘 배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있잖아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이 정말 그 화장실 가도 좀 안 가라 이거 시원한 느낌도 있고 예, 그 소화가 그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말가 이 위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예, 좀 안 가라 특히 그렇게 속이 계속 더 부르패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서 이래는 게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가 예,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서 사람이 이런 부르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1: 예.
4: 지금 예, 나이 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우선에 약 이렇게 먹고 이런데 약 우선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매달 좀 받을까 해서 전화.
1: 예, 헤빙 패드는 그리 오래 아 있어도 됩니다. 그 헤빙 패드는에 예. 그 소화 안 되면서 그 혀가 새타얀 분들이 있잖아. 예. 이런 분들에게 그 아주 좋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지금 음식물이 내려아이가 우리 위라든가 장도라든가 이 부 이 장부라는 거는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되는 장부가 이 꿀뚝 차 있죠. 이런 거 빨리 내려보내는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쁜 이, 무, 이 우리 음식물이 뭉쳐 있으면 해서 세탁이 됩니다. 예.
4: 예, 그치, 이렇게 오래 먹고 난, 예, 정말가, 그동안 먹고, 난 게, 지금 그, 그렇게.
1: 예.
4: 막, 그러던 그런 게 없어지죠.
1: 그리고, 예, 그 장도에 막혀 있던 것도 풀깁니다. 그런 것 전부터 아, 막힌 거 풀어주는 작용 합니다. 그런데, 아, 그, 네. 너무, 그거는 오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환자들을 보면 처음에 그래서 한 세 통가량 떼준다. 예, 그래서, 그 세 통 잡수고, 또, 낫지 않으면 또 잡수고, 예, 낫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조주 다시 하고 망제만 드셔도 된다.
4: 예, 예, 예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래, 그건 정황에 따라 하셔, 예?
4: 예, 예, 예. 그럼, 예, 또, 예, 진짜, 그, 제가 렌즈 망주가 좀 다시 이렇게.
1: 그건 오래 쓰셔. 예.
4: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6: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렇게 우리 나이가 들면서 허로증이란 증상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 허로증은 이제 위에서 얘기했지만 화기는 위에서 끓고 또 진액은 아래에서 부족한 이런 증상 말합니다. 예, 이럴 때에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주면서 항상 갈증하고 잦은 소변이 동반이 됩니다.
2: 네.
1: 예, 그 위에도 마음까지 안정하지 못하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2: 네.
1: 예,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지체 있고 로화 속도가 내가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수면하고 기분 예, 갈증하고 혈당 조절은 모두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이 같은 회로 위에 있습니다.
2: 네.
1: 예,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예, 장의학이가 지금 우리 림상에서 많은 인정받고 환영을 받는 그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 함께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지금 림상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네.
1: 예,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흔들리면은 다른 자리도 같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예, 수면이 그저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 다음 기분이 나빠지면 갈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면서 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우리 당뇨병 중에서는 쇼커빙이라 하죠.
2: 네.
1: 예,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잠 하나 하나만 이 해결해 달라 이런 치료는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라든가 중의학에서 이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장의학 치료가 많은 한 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1: 예, 어떤 분들은 아, 잠만 잘 잤으면 좋겠다. 잠만 잘 자는 게가 우리 자율신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해결해서는 다른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갈증이라든가 기분 예,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루어야만이 이게 풀립니다. 예, 그리고 원인에 접근해서 함께 취급해야만이 또 치료가 됩니다.
2: 네.
1: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율신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항상 이 교감신경이가 가라앉지 못하고 활성화되면은 이제 같은 증상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하고 호르몬 검사는 현대 의학으로는 지금 명확하지는 못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마 이 검사를 이 종합병원에 가서 해본 분들도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100% 그거 이거 해서는 약을 치료하기 바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이변증법으로는 환자의 표정이라든가 맥이라든가 혀 예, 이런 동반 증상에 의해서 원인을 짚어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원인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짚어내서 또 이 병 정황에 맞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음에 누적된 것이 많으면은 예, 우리 마음에가 지금 해결 못한 일이 많다 이러면은 먼저 불안해지고 생각하고 고민이 너무 많고 또 깊게 하면은 피로해집니다.
2: 네.
1: 예, 쉽게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몸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리하기 쉽게 말하면 내 몸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있자는가 쓸데없이 이런 정력을 낭비하고 있자는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기가 울어도 오르면서 좀 답답해지고 아래 진액이 마르면서 갈증이 또 같이 생깁니다. 예, 이럴 때에는 자율신경이 항진되거나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있거나 혹은 인슐린이 저항성, 예, 수면장애 등 증상들이 겹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이런 겹쳐서 나타나는 증상을 같이 치료해야 되지 하나만 치료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의학하고 중의학은 이런 겹친 증상 치료에서는 한계를 보이면서 장의학하고 장의학이 종합적으로 예, 이런 겹친 증상을 치료하면서 연합 치료를 하기 때문에 림상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해, 우리 온몸에 화기를 내리우고 아래쪽에 진액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런 연합요법으로서 치료해야만이,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온몸은 열하고 아래는 찬데 자꾸 찬 약을 또 쓰는 분들이 있죠.
2: 네네.
1: 이것이가 우리 로넨의 이 한계의 큰 우취가 됩니다. 예, 너무 차거나 너무 덥지 않게 환자의 체질과 동반 증상에 맞춰서 배합이 달아야 됩니다.
2: 네.
1: 예, 근데 너무 나는 눈에 열이 나와 해서 눈에 열을 친다 해서 너무 찬 거 많이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아랫배라든가 이 아래 다리가 너무 또 차지게 되죠.
2: 네.
1: 예, 음식과도 관계 많습니다. 예,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은 또 이 후두라든가 허리 예, 부위가 또 굳어집니다. 예, 이런 증상을 우리 자율신경하고 호르몬, 마음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치료해야만이 또 치료가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예, 우리 감로장약에서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망죄, 런칭창죄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를 예, 환자 체질에 맞춰서 배합에 쓰면서 또 구체적인 증상을 예, 잠이 아오거나 아, 또 변비가 있거나 밤에 자꾸 깨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 안성환이라든가 로도코환도 있고 화신코후에도 있고 약이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나는 약을 이것저것 많이 써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직접 길 장량

0: 방에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그리고 배합에 쓴다 할 때는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5일은 세계 익수 사고 예방의 날인데요. 이날은 대중의 익수 예방 안전의식을 높이고 익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익수 예방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창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일의 희망을 안고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024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37만 2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5만 9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익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미성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를 넘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즐기게 되죠. 수영이나 물놀이가 비교적 인기 있는 활동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익수사고 예방 지식을 잘 알고 물가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바람바람바람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익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물에 들어가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물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물풀에 몸이 감겨버리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종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꽃구름동동 해님이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어른이 곁에 없을 때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수영할 때는 꼭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데요. 어른은 위험한 상황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하여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수역에서 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외의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는 진흙 혹은 나뭇가지가 있을 수 있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또한 이런 수역은 수온 변화, 물 흐름 속도 등 물 상황이 복잡하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응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장백산을 찾아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안전시설과 구조인원이 없는 수역에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안전시설과 구조인원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구명환이나 안전밧줄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구조인원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 때 전문적인 구조를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운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양목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리봉을 보내드립니다.

함부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끼리 함께 수영하기로 약속할 때는 평소보다 안전의식이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중 한 명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친구들은 당황하거나 무작정 뛰어들어 구조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한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은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이 밖에도 근육 경련, 체력 부족, 준비 운동 부족 등이 모두 흔한 익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물에 들어간 후 다리에 쥐가 나서 정상적으로 수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물에 빠지게 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가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신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특히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산소 결핍이 4분에서 6분 동안 지속되면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익수 사고 예방 상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상식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것을 약속하자요. 김정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백철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파란 나뭇잎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지역 특색 본토 커피의 인기를 빌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특색 로무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연결 커피 조제사라는 로무 명함을 기원했으며 지방 문화관광 승격과 향촌 진행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 앞다투어 참군의 전선 지원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우리 쪽 각 현시에서는 여름철 개조 적기를 다잡고 도관망 개조 등 공사를 활발히 진행을 하면서 3년 내에 전주 도시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석은평 정성이나 취업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 바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국가의 장기 안정에 관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의 연결시에서는 지역 특색 본토 커피의 인기를 빌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특색 로무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연결 커피 조제사라는 로무 명함을 기원했으며 체계적인 기능 훈련과 다원화 산업 융합을 쥐선으로 대중의 취업 증수를 촉진하고 길림성 로무 브랜드 발전의 모범을 수립하여 지방문화관광 승격과 향촌 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연결의 커피 문화는 유래가 깊습니다. 1990년대 변강무역 커피 국외 취업 근로자들이 가져온 핸드드립 기술은 산업발전의 토대로 됐습니다. 2010년 후 당시 커피 업종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현재 커피숍이 1000곳이 넘고 연간 소비 규모가 7억 원을 넘습니다. 활발한 시장 수요로 전문 커피 인력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연변주 커피 문화교류 발전협회 회장 최봉환은 직업 학교 의탁을 하여 체계적인 커피 조제사 양성 시작했고 2025년 연결 커피 조제사는 국가급 로무 브랜드 명록에 선정이 됐습니다. 인력 자본 및 사회 보장 부문의 지원 아래 표준화된 인력 양성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학원 리수양입니다. 커피 업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틱톡에서 검색해보니 연길에 좋은 양성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딴 뒤에 작은 커피숍을 차리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로무 브랜드를 바탕으로 리론 플러스 실습 플러스 창업 3위 양성 모식을 새롭게 내었고 전과정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업종 내 기능 격차가 있고 창업 성공률이 낮은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한편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 부문과 연동을 하여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하고 커피숍 개업 전과정 지도를 지원하여 커피숍 100여 곳을 성공적으로 육성해냈습니다. 현재 커피 산업은 연길에 직접적으로

0: 1터 1만 2천여 개를 창출했고 간접적으로 4만 2여 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 최봉하입니다. 기능 양성에서 대학 졸업생, 정리실업인원, 농촌노동력 등 중점인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양성을 진행을 합니다. 15년간 업종에 몸담으며 커피 전문인재의 6만여 명을 양성해냈지요. 2025년에는 커피 조제사 4,900여 명을 양성했는데 그중 2,350명이 자격 인정을 취득했으며 3,600명에게 창업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주와 연결시 관련 업종 부문에서는 브랜드 건설을 바탕으로 연변 커피 주제사 봉사 표준을 제정을 하고 동북 최초 커피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으며 주은의 커피숍 80% 이상이 표준화 인정을 완료했습니다. 우수 학원 다수가 강사로 근무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교수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펌프 취급 양성학교 교원 진가함입니다. 지난해 연변대학을 졸업한 후에 커피 주제를 배우고 이곳에서 강사가 됐지요. 타지로 나가 일하는 것보다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산업팀은 연결 커피 주제사 로무 브랜드를 빌어 특색 음료들을 개발했습니다. 인삼, 사과배, 조선족 막걸리 등을 활용을 하여 20가지가 넘는 특색 커피 음료를 만들어 지역 농산물 연간 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인삼 커피 문화 창의 제품은 전국 관광 상품 대회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커피 플러스 민속 플러스 의료행 촬영 새 경영 방식을 내와 특색 커피 숍이 인기 방문지로 자리를 잡으며 당지 향촌 관광 연간 소득 18%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커피 주제사는 길림성 대표로 제3회 전국 로무 협력 및 로무 브랜드 발전 대회에 참가하여 전국의 연변 특색 커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협회 회장 최봉화입니다. 앞으로 연결 커피 조제사는 명확한 발전 목표를 세우고 연결 커피 조제사 직업기능 표준을 제정을 해 전국 체인형 양성 기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5년 안에 전국의 전문인재 만 명을 수송을 하고 국내 커피 생산지 및 러시아, 한국 등 국가와 교류 협력을 심하여 커피 문화 창의 제품의 국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길 커피 지도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내와 온라인 경영으로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제고하겠습니다. 연변의 상징적인 노무명함인 연결커피 조제사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기능을 바탕으로 민속문화를 기본핵으로 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발전체계입니다. 이 육성체계를 통해서 우리주에서는 노동력이 전통 육체노동에서 기능형 인재로 전환되도록 주동을 하여 산업취업문화관광이 협동발전하는 특색길을 걸어냈으며 연변특색 노무 브랜드를 더욱 빛내 더 많은 사람들의 취업창업 꿈을 키워주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여러민족 인민 앞다투 참군의 전선 지원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해방전쟁 기간 연변 여러민족 아들 딸들은 앞다투 참군 참전에 전선을 지원하며 전쟁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해방된 농민들 사이에 참군 열풍이 불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전선에 보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연변 6개 현에서 5만 2천여 명이 참군했고 전장에서 3,350명이 희생됐습니다. 전선 지원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각 현구역에서 전선 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대중들은 앞다투어 담가대와 운송대에 자원했습니다. 해방 전쟁 기간 연변에서는 담가 3,720개, 대차 연 2만 9천 대, 로력 연 30만 2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광범한 부녀들은 후방 생산의 주력으로 돼 농업 생산에 힘쓰는 한편 신발 제작, 이불 만들기, 부상자와 환자 간호 등 고된 임무를 맡아했습니다. 연변 인민들은 옷과 먹을 것을 아껴 쓰며 농업 현물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위문품을 마련해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치밀하고 효율적인 전선 지원 체계와 해방된 농민들의 전선 지원 열

0: 결정은 해방전쟁에 끊임없는 인적 물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의 아이들은 그네를 원장엄마라고 부르고 교양원들은 기둥이라 부르며 학부모들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유치원 당지부 서기이자 원장이며 길림성 우수 당 사무일꾼인 김초매입니다. 김초매는 당 건설을 교양원과 어린이들의 성장 및 유치원 발전의 모든 세부 사항에 스며들게 하면서 초심과 실천으로 기층 당 사무 사비일꾼의 충성과 책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김초매가 교양원들에게 당사 음악 수업을 진행을 하며 당의 아들딸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춘매는 기존의 몸이 건조한 리론 학습 방식을 바꾸어 음악을 매개로 사생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악 운율로 당성 강화 특색 당 건설 브랜드입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당지부 서기이고 원장인 김춘매입니다. 음악 운율로 당성 강화 당 건설 브랜드를 내와 홍색 이야기, 중화 우수 전통 문화,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을 아이들의 111 활동에 녹여내어 가곡 정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음악 수업 외에도 김춘매는 당건설 플러스 N융합발전 모식을 새롭게 내놓아 당건설 사업을 보호교양 질제고 교양원 도덕 깊은 건설, 가정 유치원 협력 공동 육성의 세 가지 핵심 사업과 심층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김춘매 인솔 아래 이 유치원에서는 당사 수업과 홍색 주제 활동을 적극 펼쳐 1년에 다채로운 혁신 담지로 당건설과 보호교양의 융합 통로를 열었습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교양원 왕흔예입니다. 김석희는 교수 일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주 반급에 들어가 수업을 듣고 당원 시범 수업을 직접 하며 저희가 교양 교수 활동을 다듬도록 일일이 지도해 주지요. 김석희는 유아 교양은 토대 사업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범함을 견뎌한다고 늘 당부합니다. 바로 이러한 끈기가 우리 모든 일선 교양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고무해주고 있죠. 김춘매는 반급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홍색 이야기 수업 삼천 고와 내몽골 가다를 들려주며 이야기를 통하여 민족 단결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대청의 기능구역에서는 지역문화 특색을 살린 무형문화재 장의 수업도 진행됩니다. 김춘매는 아이들과 함께 홀치기 염색, 그림자, 인형극, 뜨개질 등 체험활동도 자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당건설과 깊이 융합되어 당건설의 홍색 유전자가 모든 수업, 모든 활동, 아이들의 모든 성장 순간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당건설 인솔은 유아 교양에 그치지 않고 교양원 대우를 양성을 하고 배려하는 일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김춘매는 당원 교양원의 시범 인솔 역할을 모든 교양원의 전문 수준 제고에 녹여내면서 교직원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뒷받침이 되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춘매는 당건설을 중심축으로 인재 육성과 교양원 역량 강화를 하나로 묶어 기층 당사무를 세밀하고 알차게 추진했습니다. 김춘매는 20여 년간 사사로운 이익을 따지지 않고 묵묵히 힘을 쓰며 실적과 성과로 우수 당사무 3일구로서의 당과 유아 교양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당지부 서기고 원장인 김춘매입니다. 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언제나 저의 신조이자 유아교양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당사무 사업을 잘해나가는 초심과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기층 당사무 일터에 입각하여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인재 육성 초심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당지부의 전투포로 역할과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실천으로 유아교양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대중이 진심으로 만족하는 학년전 교육을 더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0: 올해 4월 15일 길림성 도시 열공급 질재고 사업 특별회의에서 중요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목표 향도, 해결 가능한 사유, 표적 공략, 보하 평준화, 에너지 절약 소모 감소, 잠재력 발굴 효율 증진을 명확히

0: 재개하고 단계별 추진으로 도시 열공급 평균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전 우리주 각 현시에서는 여름철 개조석기를 다잡고 도관망 개조 등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3년 내에 전조 도시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왕청년 덕양연력유한책임회사에서는 자금을 적극 확보해 열공급기가 끝나자마자 열원, 열교환소, 배관 설비 승격 개조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열교환소 자동제어 설비를 증설하고 일부 열펌프 설비를 개량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모든 배관을 전면 교체해 설비와 시설의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존 분산형 열원으로 인해 아파트 열공급 시스템 배치가 불합리하고 배관 규격이 불합리한 등 열공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덕양연력유한책임회사 외부도관망 책임자 최혜파입니다. 올해 우리는 건물 70여 동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개조가 완료된 건물들은 모두 열공급 기준에 부합됩니다. 우선 불량 배관을 전부 개조하고 자동제어 장치가 없는 열교환소에 모두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해 각 열교환소에서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왕청현 덕양연력유한책임회사는 열공급 온도가 낮은 구역을 전면 조사해 문제 장부를 만들고 최상층 변두리, 저층 및 열공급 말단 아파트, 주민 난방 사용 정황을 중점 관리합니다. 도시구역 열공급 도관망 2.78km 개조 공사를 계획해 열공급 가동 전에 루수 배관을 전면 개조함으로써 아파트 열공급 시스템 전반 성능을 제고하고 에너지 소모와 수리 비용도 절감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경제적인 열공급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주 각 현시에서는 여름철 개조적기를 다잡고 올해 열공급 전에 중점 사용후를 대상해 두 차례 방문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용 측과 열공급 측 쌍방으로 힘을 쏟고 현시마다 한 가지 방안, 기업마다 한 개 장부 제도를 실시하면서 길림성 관련 회의 정신에 따라 3년 내에 전조 도시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진 목표 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일과를 끝내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루 내내 피로가 덜 풀린 찌뿌둥한 몸으로 지냈어도 밤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괜찮은 하루일 거라고요. 오늘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은 오늘도 화이팅해요. 오늘 프로에서는 좋은 인간관계의 기준, 진정한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AI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핵심 능력, 더운 날 입맛 살리는 건강 간식 몇 가지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 어려울 때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존재. 오늘은 건전한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 관계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친구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는 관계.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상호 침묵의 허용을 친밀감의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반대로 함께 있을 때 계속 말을 찾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면 아직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질투나 시기보다는 잘 됐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공동 기쁨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성장하려 할 때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기쁨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아픔과 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는 관계는 표면적인 우정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연약함을 보여줘도 괜찮고 그 모습을 보고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는 항상 맞아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다른 시각에서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식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여야 하죠. 독일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는 건설적인 피드백이 오갈수록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상승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바로 신뢰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곁에 없을 때도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 요즘처럼 관계가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이런 신뢰는 더욱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일관된 행동과 진실된 태도를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신뢰는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인간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면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양성이 존재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요즘 나다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애 관찰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사랑하는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무심코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을 내뱉곤 합니다. 또 실수했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나와의 대화를 연습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하루 5분 스스로에게 친구처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다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타인의 성공과 행복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자존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훨씬 건강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존감의 가장 교활한 적입니다. 완벽해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할 수 없고 또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와 결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향초를 켜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타인의 기대나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나와의 데이트를 갖는 것은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더 편안해질 겁니다. 감사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세 가지와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일을 무사히 마쳐서 스스로 대단하다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점차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하나로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형식적인 사과는 오해를 키우고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은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사과의 기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왜 아직 사과가 없지? 라는 생각에 섭섭함이 쌓입니다. 물론 상대가 화가 난 상태라면 잠시 시간을 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사과는 뜻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사과의 패턴은 죄송한데 그건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입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변명은 앞선 사과를 모두 무효화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제 잘못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때로는 가장 무례한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당신 의견을 무시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간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과는 상대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짜 알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줍니다. 수습과 복구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끝나는 사과는 반쪽짜리입니다. 진심은 후속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제시하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럼 행동이 따르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입니다.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확인하세요. 사과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사과가 진심으로 전해졌나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추가로 대화를 이어가고 잘 마무리됐다면 관계가 더 단단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사과할 일이 생기면 실천해 보세요.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기기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AI 시대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네 가지 핵심 능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암기가 아닌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아이들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게 맞을까?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뉴스나 책을 읽을 때 이 정보는 믿을 수 있을까?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답을 외우는 교육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힘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과 상상력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인간이 더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틀에 박힌 정답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성지능입니다. 공감능력, 감정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강점입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친구나 가족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은 평생 필요한 소중한 능력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넘어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 예절, 디지털 콘텐츠의 책임있는 소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날 입맛 살리는 건강 간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 입맛은 떨어지고 몸은 축 처지기 마련입니다. 찬 음식만 찾게 되지만 영양까지 챙기려면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 간식을 소개합니다. 시원하게 즐기면서도 영양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선택,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날씨에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 유지에도 한몫합니다. 시원하게 얼려 살짝 얼음처럼 갈아 먹으면 더위를 식히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당기지만 건강이 걱정된다면 냉동 요구르트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냉동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함유돼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도 줍니다. 다만 시중 제품은 첨가당이 많을 수 있으니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베리류를 토핑으로 올리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한 간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견과류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이며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 코팅이 된 제품보다는 생견과나 마른 볶음 견과류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특히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베리류는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냉동 보관에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 여름 내내 즐기기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얼려서 그대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수박보다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칼로리는 100g당 약 150칼로리로 매우 낮아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와 칼륨이 함유돼서 뼈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는 쌈 형태로 싱싱하게 먹거나 레몬즙과 소금을 살짝 뿌려 간단하게 간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허브나 민트를 곁들이면 더욱 상큼한 여름 간식이 됩니다. 건강한 여름 간식의 핵심은 수분 보충과 항산화 성분 섭취입니다. 방금 소개한 다섯 가지 간식을 적절히 조합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단, 어떤 음식이든 과다 섭취는 좋지 않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해질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에 드는 것보다 평화롭고 기분 좋게 누웠다가 상쾌하게 일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서 밤엔 행복한 꿀잠을 자도록 해요.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질 좋은 숙면을 취하는 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잠 한번 잘 자고 깨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게 되면 깨서부터 찌뿌둥하고 기분이 꽤나 저조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로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 중순이 지났어요. 우리 아이들 방학 시작한 지도 꽤 됐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안전한 방학 보내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아이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여섯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첫 번째는 불장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라이터나 성냥은 위험하다는 걸 꼭 알려주시고요. 가스레인지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 역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전기와 전기줄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콘센트나 멀티탭을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평소에 이건 만지면 안 돼라고 확실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나 베란다나 옥상 같은 위험 지역에는 절대 혼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가르쳐주세요. 작은 장난감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 끼임 사고를 조심하세요. 의자, 틈, 철문, 심지어 장난감 사이에 아이가 끼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 그네나 미끄럼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외출 시에는 발밑을 조심하고 강이나 저수지 등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학 때마다 안타까운 익수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놀이터나 공원에서는 난간에 올라가거나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백화점 자동 승강기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랄게요.

강전에 있어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여름방학 AI 학습 열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체험학습 시장 규모가 2132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AI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게 빠르다고 합니다. 요즘 AI를 모르면 뒤처진다고 하잖아요. 캠프 보내야 하나 고민되네요. 아이가 코딩에 관심을 보였는데 너무 비싸고 효과는 알 수 없어서 망설여집니다. 네, 부모님들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아이가 출발선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직 많은 부모님들이 AI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단순히 검색도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AI가 청소년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에 캠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AI 체험학습 캠프들의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간단한 PPT 작성이나 문안 생성 같은 얕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AI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체험 자체는 좋은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며 시야를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AI 소양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한 번에 성공하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요. 오히려 무료로 운영되는 과학관, 천문관, 박물관의 공익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캠프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지가 아닐까요?

그럴 만한 부모님들이 겪는 고민이죠. 휴대폰을 안 주면 울고 보채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유아기 아이들조차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동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울 때에는 우선 아이를 꼭 안아주고 감정을 달래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거나 혼내지 말고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산책을 하거나 블록놀이를 함께하는 거죠. 진정되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휴대폰은 엄마 아빠의 일하는 도구이지 장난감이 아니란다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건강에 나쁘다는 식의 잔소리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부터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건데요. 외출할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퍼즐, 간단한 만들기 재료를 챙겨서 지루할 틈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아이를 달래기 위한 도구로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아이의 질서감 양성을 두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랍 뒤지기나 물건 던지기 등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이 특유의 행동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집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지만 이는 그들의 탐구욕을 억제하는데요. 또 어떤 부모들은 조용히 뒤를 따라다니며 정화하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더 나은 처리 방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이 적당히 지저분해지는 걸 허용하여 아이가 성장하면서 천천히 정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돌 지난 아기가 수시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녀와 남편은 매일 끊임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난감과 옷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요. 어느 날 정화 겨를이 없어서 장난감이나 옷이 바닥에 흩어진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아침 그는 손톱깎이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느 구석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대화가 불가능한 아이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뜻밖에도 오후가 되자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 상자에서 손톱깎이를 꺼내더니 엄마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말이 없자 말 없이 스스로 손톱깎이를 보관했던 서랍으로 가서 그것을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지시도 안내도 없이 아이가 자동으로 손톱깎이를 제자리에 놓은 것인데요. 이 작은 행동은 바로 아이 성장 과정에서의 진보겠죠.

나중에 그녀는 이러한 행동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발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의 정리 능력과 내적 질서가 점차 형성되고 있었죠. 아이의 정리 능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의식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항상 아이를 대신해 물건을 정리한다면 아이의 질서감 형성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 아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자신과 물건 사이에 완전한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에게 자주 간섭받아서 그의 사고와 기억의 사슬이 끊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를 위해 정리하려는 충동을 참을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천천히 시도하도록 한다면 그는 점차 안정적인 기억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디에 뒀는지 알고 필요할 때 스스로 찾아갈 것이고요. 어른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될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자기주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혼란 속 정비 능력을 천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거나 훈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 탐구를 하다 보면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들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가 아닌 지지자로서 아이의 성장 리듬을 존중하고 충분한 신뢰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재촉이나 방해 없이 조용히 아이 곁을 지키며 그를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과 AI 교육 열풍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스마트폰 사용 지도와 아이의 질서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상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학부에서 추천한 일부 소설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천익이 쓴 장편소설 어수입니다. 소설은 평범한 이별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왕대리의 죽음 앞에서 딸 곽천은 슬픔 대신 기다림의 도래를 느끼며 어머니 삶의 어두운 강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습니다. 결혼, 자녀와 사회적 훈육에 의해 형성된 후반생을 거슬러 올라가 반세기를 넘나드는 한 여성의 인생 궤적을 되돌아 봅니다. 이 어두운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의 비밀과 해방감이 있으며 가족 간의 미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겨루기와 쟁탈전도 있습니다. 고농도의 이미지와 풍부한 감정이 층층이 쌓여 파도처럼 독자에게 밀려오며 소설을 이야기의 종착점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딸은 마침내 어머니 일상에 숨겨진 모든 면을 보아냅니다. 미는 필요 없고 오직 책임과 침묵만 있는 어머니의 모습 뒤에는 그녀의 욕망과 아픔,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열정과 생명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아니의 첫 소설집 야영입니다. 현재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비허구작 북경에서 택배를 배송하다일 것입니다. 다소 어색한 비유를 하자면 비허구작은 작가 창작 생애의 스크래치 복권처럼 어찌 보면 뜻밖의 얻은 큰 당첨금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허구 소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술과도 같아 작가가 집필을 시작했던 초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실습생 등 10편의 소설은 정교한 구상이나 줄거리보다는 직관적으로 쓰여진 듯한 느낌을 주며 생생한 삶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결국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이 대체로 순조롭거나 성격이 낙관적이고 명랑하며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마 글쓰기를 아예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는 그에게 마냥 피난처와 같은 존재이며 그의 불안, 초조, 쾌락과 수많은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방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정교하면서도 풍부하고 복잡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말렌 하우스호프가 쓴 장편소설로 한 가정주부의 8일간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우스호프의 다른 대표작 벽처럼 큰 시대, 큰 사회, 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위 일상이라 해봤자 빨래, 요리, 책장 정리, 바닥 닦기, 장보기와 같은 소소한 일상, 추억, 일기, 그림, 그림 그리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한 것들을 통해 독자들은 시대의 변화가 가정생활에 내린 먼지까지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명언을 빌리자면 자기만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 다락방에서만 서술자, 나 또는 저자 본인이 일상에 기반하면서도 일상을 초월한 관찰과 사고를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평론처럼 이는 가정생활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한 주부의 지혜이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표현이며 나아가 기억과 망각, 표현과 침묵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 인간의 혼란인 것입니다. 다음 소설은 영혼의 육신이라는 책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가 쓴 영혼의 육신은 그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혼과 육신의 경계가 소설집의 주제를 이룹니다. 동시에 외연에는 자기와 타자의 경계, 기억과 망각의 경계, 존재와 허무의 경계로 확장됩니다. 저자가 이러한 경계를 포착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영혼의 진정한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그리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환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가 허약해지고 지어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인간의 여러 가지 생명의 모습, 사고의 모습, 영혼의 모습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자가 보여주는 방식이 극적인 갈등이 아닌 조용한 서사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책은 세계 끝에서 올리브를 먹다입니다. 이스라엘 작가 에트가 케레테 단편 이야기집으로

33개 단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황당하고 기괴하며 웃음을 주면서도 어딘가 슬프고 삶의 막막함과 취약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가장 세기말적인 색채를 지닌 이야기집이라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지평선은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힐턴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샹그릴라 열풍을 일으켰던 이 소설은 신비로운 지상낙원 샹그릴라를 통해 인간이 꿈꾸는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 콘웨이는 유능한 외교관인데 그가 탄 비행기가 서장고원 어딘가를 지나던 중에 불시착합니다. 콘웨이와 그의 일행은 샹그릴라라는 이름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사원에 도착한 후 산속 외딴 이곳의 현대적 기술과 높은 정신적 역량에 깊이 감탄합니다. 콘웨이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사원의 신비한 비밀과 역사를 마주하고 이곳이 속세의 시간을 초월한 신비한 공간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산맥을 비추고 있던 태양이 어느 사이엔가 창백한 빛을 띠기 시작했으며 아래쪽의 경사면이 오랑캐꽃 빛깔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여느 때의 초연함과는 다른 뭔가 더욱 깊은 그 무엇이 솟아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흥분 같은 것은 아니고 공포는 더더구나 아닌 일종의 예민한 기대감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상상력이나 지식이 없다 치더라도 이 황량한 세계가 산 꼭대기이며 더욱이 거기에 치솟아있는 산들, 이를테면 정상에서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 산들이라는 것쯤은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런 산맥들이 아득히 먼 지평선으로 마치 파도처럼 굽이쳐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 시작해 읽을 때는 장르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대체 첫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가 무엇이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르면서 갈수록 잘 쓰여진 소설의 색다른 매력에 솔솔 끌리게 됩니다. 작품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사원에서 나온 콘웨이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는 과연 자기가 지금까지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잠시 제정신이었던 것이 또다시 미친 상태로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콘웨이가 사원에서 마주한 샹그릴라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 속 이야기를 다룬 재미있는 소설을 읽었다는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콘웨이가 길 잃은 현대인의 은유라는 점에서 이 작품에는 재미있는 소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작품의 무대가 산속 외딴 사원이라는 점에서 물질 문명에서 벗어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추리소설의 작법을 활용해 읽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독특한 유머와 위트, 깊이는 구상과 서정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 소설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절묘하게 조합해 인간이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예언적 시사를 던집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샹그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로 인식되며 마음의 안식처를 갈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횡행하던 전쟁과 자연 파괴, 경쟁심과 욕심, 불안정한 사회 등과 대조리되며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샹그릴라의 리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장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샹그릴라는 이 작품을 통해 리상향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사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문학인의 한 스타작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힐턴의 대표작입니다. 힐턴의 작품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았고 평단에서도 줄곧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상상력과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을 쓴 젊은 작가에게 수여되는 특히 권위 있는 문학상인 오선 등상을 받은 이 작품은 제임스 힐턴을 수많은 독자의 뇌리에 강력히 각인시킨 소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무려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욕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아닌가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정신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약각의 큰 글씨는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귀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의 불편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정 심각한 증상에 관한 한 개의 리던 체계를 포함한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조현표는 그러면 심폐혈이 심한 구체 림상표는 무엇인가? 우리 많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그 외에 비후성 심근증이라든지 뭐 뇌졸중까지 이미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까지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그러면 림상에서 주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장과 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 여러분들이

0: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방면에서 아주 익숙한 뭐 여기에 대한 인정이 있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가슴이 침합니다. 기침을 잘 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깁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특히 고초 구취가 생기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뭐 치부는 남들이 하나 쓸 때에다 두 개, 세 개, 그보다 더 많이 쓰고, 하루에 남들이 두 번 양치질, 그 치설질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배수를 해도 애들과 대화할 때면 엄마 입에서 냄새가 나, 아빠 입에서 냄새가 나, 이런 말, 치설질 좀 잘해, 이런 말을 들을 때에다 하면 어쩔 수 없었는데,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자적으로 하치해봐도 알기지만 해도 식구들하고 물어보게 되면 전혀 냄새가 없네, 아무 냄새도 없네, 이 정도까지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초원 청심환은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바로 199원입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여섯 각, 이 정도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각에 한 각이게다면 뭐 한 달 반 좌우, 그리고 아홉 각에 세 각이게다면 바로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입니다. 열여덟 각에 여섯 각이게다면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와서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까지는 해관을 지나면서 다른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각 갖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친인들, 친구들, 이렇게 동료들 갖게 이런 그 모병이 있는 분들을 함께 쓰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아주 많이 나가는 이런 폐단이 있지만 해도 실은 없고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여기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 혹은 신약대학방에 직접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원만하게 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집에 로촌 썼습니다. 안지나 소나 그저 헐떡헐떡하고 그러고 뒷가슴, 앞가슴이 바늘 쏙쏙 뛰는 것 같은 게 그저 식은땀 그냥 흘리고, 예.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가 어찌 그렇게 지독한가. 치설질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안 되고, 그저 정말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되고, 남이 하나 쓴다는데 네 개, 다섯 개 써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금 통신에 다 먹고 저 식은땀 다 흘리고 정말 맴돌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간에 한 세통 싸면 한 더 줍디다. 그래 한 달 줍디다. 그래 먹고 나니까 우선 먼저 그 한 달을 먹고 이바이 허소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이빨이 아프던 게 그걸 사라지고, 땀 흘리면 안 지나서나고 좀 삼질 나가던 게 쏙쏙 지르던 게 이렇고, 목에서 그렁그렁 하던 게 이렇고, 그리고 멀리해서 그저 숨이 헐떡헐떡 하던 것도 그게 가세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몸이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새 장은 찾은 것 같더라는 게, 계속 이거 떨구지 말고 장기적을 쓰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본 제품을 쓰시니까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으니까 아무튼 료성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저녁
2: 알선해 줘서.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심사에 자꾸 후두두 떨리고, 예, 그 다음에 신조통도 있어가지고, 저는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0: 예.
1: 예, 근데 그 주민과 뭐, 때문에 약도 먹어보고, 뭐, 예, 그리고 정신만은 또 고여 중주약이지,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활동 좋을 중에 내 또 아홉 가구 주문을 하다고 합니다.
0: 예, 보험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32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원체 지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는 그 미네맥이었고, 조금 방학에 한 바다 지역 맥이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검찰하기 뭐, 백분제 70이 무슨 맥했다든지 그래요.
0: 어허, 예, 예.
3: 심장이 다투는 게 저달에 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몇 년 되니까 또 다시 가슴 키우고, 숨이 차고, 맥이었고, 그래서 예. 지금 조금 처심하나 쓰고 있는데 어느 영 효과 이런 또 없습니다. 맥이라고 예. 그래 영 한 발짝 뒤가 그는 지금 마음대로 먼저 그래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예.
3: 아 우리 집이 한 7층인데 이전에는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그거 아세요? 서너 번 샜다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조금 처심하나 쓰니까 단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임에 숨이 찬 건데 그게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3: 예, 예. 그 이전에 쓰기 전에 그런 말도 계속 조심하는 가슴에 되겠습니다.
0: 예.
3: 막 가슴을 싹 그걸 키우고 딱 맥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아이 먹으면 아이 된다 말한다. 그런데 언제나 이거 조심하는 게 가지고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지금은.
0: 아, 예.
3: 가슴이 키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숨도 차지 않고.
0: 예.
3: 아니, 초원처시한 일 효과도 없고, 아, 저는 더 써서 쓰다 그랬다.
0: 아, 그렇게 해서 초원청심한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배달 혹은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배달 전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약은 저기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일기하고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받은데 이 전 정신만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어.
0: 아하, 예.
4: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기 저녁에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기 몇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4: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4: 그 다음에 10년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4: 예, 여러 가지 면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9각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아무튼 마음 놓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천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구두룩이 이제 떨긴 것은 떨김의 소리. 그것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근데 떨기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약수는
0: 예.
5: 이라고 예. 그것도 이 더우면 심장이 더구나 예. 막 숨이 아예 올라옵니다.
0: 예. 더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예. 환경적인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지금 더워도 이렇습니다.
0: 예. 그렇죠.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겨울에도 가슴이 입으로 못 덮었습니다.
0: 예.
5: 그래서. 근데 겨울에도 얘네 이전 안 샜었습니다. 이래, 입을 덮어도 이렇고, 이 약이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0: 예.
5: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좀, 그 숨이 찬다. 이 증계를 올라올 때 뭐.
0: 예.
5: 차서, 숨이 차서 증계마다 앉아서 올라왔는데, 이전 단순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예. 그럼요. 예, 예.
5: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고, 예. 잠 못 자는 게.

0: 하면서 하자 합니다.
1: 어, 혈압이 정상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평생 혈압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뭐 넉 달 그 이상으로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니까 혈압약 끊었던 분들 꽤나 계시고 있으니까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이 보온 제품 쓰셔서 혈압이 조절받으신 분들이 아주 비례가 높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기침 자꾸 한다. 그러든지 기침 달라고 목에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심표류 심한 증상이 개선 가져왔습니다.
0: 예. 예, 진작약 중의약이나 제거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그 선생님 이렇게 효과서가 대답하다 또 쓰겠습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숨 얼른 내려오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길게 견제하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0: 예,
1: 건강하세요.
0: 씻어다 선생님이 저는 한 번 씻어도 효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건강견입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어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넉 달 그 이상으로서 계속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끊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심장이 수축할 때는 높은 혈압, 높은 혈압은 120부터 139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요. 그런 다음에 심장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확장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낮은 혈압을 말하는데요. 60부터 90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온 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제품 자체는 우리 심장병의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와서 처음엔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그때뿐이고 기신은 장기적인 효과는 달하지 못했는데 보온 제품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이생이 황찬이란 걸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나올 때 진단을 보게 되면 황찬이란 집이란 황에 찬이란 거는 보다도 떨린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은 하루에 10만 차자우 수축 이완 수축에 쟀다 놨다 우리 고무구 같은 거 하루에 10만 차로 쟀다 놨다 하자면 당신은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심장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황찬은 우리 심장 구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방과 심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방 피가 들어오는 칸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우리 많은 피가 심방 좌심방 우심방 어간의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은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칸인데 심방의 피가 또 심실로 나올 때 얼젠반 산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판막이 모두 4개인데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막에 이상이 있다면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는 것보다도 더 못지지 않을 정도로서 큰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얘기하면 많은 큰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데 이야기하면 판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돼지 그 심장 판막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이런 표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그 수술 받는 건 보통 병원에서 못합니다. 아주 큰 병원이 이런 심장 전문 이런 그 병원에서만이 그 수술이 가능한데 돈도 많이 쓰고 한 30-40만 거의 써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이로해서 어느 정도 보험이 해결해 주겠지만 해도 돈도 돈이겠지만 해도 이 수술은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도 아주 보통 사람처럼 씩씩하게 우리 지금 보온 제품을 써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와서 씩씩하게 마음대로 그런 병이 있었던가 쉽게 활약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까지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위험도 이런 그 황찬이 없는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중풍위험이 5~6배 더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부지런히 아무런 10번 생각하고 한번 결정하기보다도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 초온 청심환을 기본으로 견제하는 것이 기본이

0: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복용하는 알수가 20알 내지 25알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25알씩 연속 복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을 벌어서 뭐 심장내과에 가서 진을 벌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도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권념해드리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갑니다.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인해서 혀바닥이 재빨갛거나 철개가 앉는다면 위열로 인해서 혀끝이 재빨간다면 심장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 인해가지고 심장이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입술이 가맣게 질립니다. 짙은 자주색을 느끼는 이것도 심장열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열의 산소가 만약에 40% 모자란다면 만파 상태의 98% 내지 100% 이런 만파 상태가 되는데 심장 혈액 산소가 40% 모자라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0: 예, 말씀하세요.
2: 예, 주차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내 어제 가서 이 병원 통심할 진약자 빨다 싸왔는데
0: 예.
2: 식전에 먹음답습니까? 식후에 먹음답습니까?
0: 아, 식후에 복용하시오. 식전 식후가 다 가능하지만 식후에 복용하시오. 식후에 30분 자후에 예. 복용하시오.
2: 한 봉다리 20알입니다.
0: 예, 예, 한 봉다리씩 보통 증상이라면 만약에 신가 예. 주자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렇다면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고 보통 심장병 가슴이 침침하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20알씩 하루에 두 번 드셔도 됩니다.
2: 예, 하루 그것도 두 번씩 먹으라고.
0: 두 번.
2: 아이, 우리 남편이 좀 소리 나도 놀라고 했네. 어제가 싸웠대.
0: 아, 잘했습니다. 예.
2: 예, 기름기 언제 먹으라던지 싹 집어오니까 까먹어가지고.
0: 아, 예. 식후에 복용하면. 식후 30분 자후에 복용하세요.
2: 그리고 또 그 신약자 앞에서 뭐 빨간 통 하나씩 또 먹으라면 좋다는 뜻이가 제 그것도 또 쐈습니다.
0: 아, 예, 예.
2: 예, 그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0: 야, 아, 거기서 식인대로 하세요.
2: 예. 혈압이 영 높단 말입니다.
0: 아, 이 심장병 치료하면. 예. 점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을 겁니다.
2: 예, 그랬다면, 그건 나도
0: 좀. 신신 같고, 예, 예.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절대 안 생긴다는 이런 보증이 거의 없게 돼 있을 겁니다. 이미 증상이 예. 나타나니까 이 제품 드린 게 맞습니다.
2: 어떤 70이 넘었습니다.
0: 아, 예, 예.
2: 원래 혈압이 높아놓고, 혈압만 선생님, 어디 때문에 갔던 사람은 다 놀란다.
0: 아, 그래요? 예.
2: 전통적인지, 그래서 양만 아이 두면 계속 양대 삼십 그래서 그 사람 말입니다.
0: 위험한데요. 예, 예. 조끼는 예. 25알씩 드세요. 25알씩.
2: 아니 지금 또 그 봉다리 해치길래
0: 하나. 봉다리 아, 그 지금 시도해보시오. 자기 절로 예, 예.
2: 두 번씩.
0: 예, 예. 하루에 두 번 꼭 견제하셔.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이대성이 전통 심한다 하셨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전화기 잠도 못 자고 승계도 올라 못 가고 하더니 지금 뭐저는 안아사졌습니다. 그 친구분이 보고서 이거 자기도 좀 달랍니다.
0: 예.
3: 아홉통 배달해 달랍니다.
0: 예. 배달해 달랍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3: 아, 예, 알았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가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열이 정상 범위는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 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벗어서 70,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전처럼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

0: 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하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나 발목이거나 발등이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배가 강다짐으로 아파나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복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부의 물이 어느 정도 이미 그거 그 전체에서 빼냈는데도는 계속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이런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근염이라는 감기 뒤끝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막내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인데 지금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지도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가 기가 많이 나가게 되어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소화공능도 떨어지게 되어있는, 그러니까 지도무치라는 말이 이런 말도 있게 되어있고, 심의 동지한다,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말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엉뚱한 치료에 매달려서 돈만 나가고 뭐 간과 콤파체 부담이 가고 이럴 뿐 제대로 심장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혈액공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분들 가운데 기본으로서 뭐 갱년기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에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람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

0: 목에 서서 천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레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의료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희, 누가 왔나 보세요.
0: 정희는 졸레라는 걸 알고는 나무라듯 말했다.
1: 아이고, 조부수석 동지, 왜 또 오셨습니까? 금방 쉬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놓여야지요.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다 돼갑니다.
0: 공병 연장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1: 배 도착이 모자라 강기슭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강기슭에 우뚝 선 큰 나무에 굵다란 밧줄이 두가닥 매여 있었고 배 대여섯 척이 그 밧줄에 묶여져 있었다. 배와 배 사이는 문짝으로 이어놓았다. 그런데 배 두 척의 길이가 모자라 다리가 중간에 끊겨져 있었다.
1: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주울레가 물었다.
1: 마을에 늙은 배사공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척집에 배 두 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배사공을 모셔오세요.
0: 반 시간쯤 지나 통신원이 램프를 들고 높은 강기슭에서 노인 한 분을 데리고 내려왔다. 노인은 긴 담뱃대를 들고 헌 속옷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와 수염이 온통 새하얗지만은 얼굴은 불그레하였고 몸도 튼튼해 보였다. 졸레가 로인을 맞으면서 말했다.
1: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이런 세신에 이제는 염라대왕을 만나러 갈 때도 됐지.
0: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1: 어르신, 어르신께서도 고생고생하며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이니 우리 홍군을 좀 도와주십시오.
2: 아, 여부가 있겠나?
0: 노인은 담뱃대를 빨면서 희죽이 웃었다.
2: 자네들은 우리한테 양식도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주었잖아. 내가 평생 남의 배를 몰고 소금을 날랐지만은 주인이 언제 소금 한 줌 거저준 적이 없거든.
1: 우리 홍군은 백성들 편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1: 보십시오, 어르신. 다리를 거의 다 놓았지만은 배 두 척이 없어 야단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3: 우리 친척한테 배 두 척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심리 바뀌라네.
0: 노인은 담배를 도모금 빨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2: 어르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3: 그럼 심리점이야. 몇 살만 더 젊었더라면 자네들을 따라갔겠지.
1: 그럼 어르신한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0: 졸레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3: 그 뭐 신세라니. 자네들이 그 젠내비 군대와 곽고양이를 친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1: 그런데 왜들 곽고양이라고 부릅니까?
3: 아이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네.
0: 노인은 담뱃대를 신발바닥에 탁탁 치며 말을 했다.
3: 곽고영 그놈이 거느린 부대 병사들은 밤만 되면은 나와서 백성들 집에 기어들거든. 짐승 같은 놈들이지.
0: 노인은 역을 부부면서 공병련 사람들과 적수와 강가를 따라 걸음을 타고 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1: 주부주석 동지, 어서 돌아가 쉬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날 밝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정희가 얼른 다가와서 애그라다시피 말했다.
1: 네, 어린이라서 다들 잘할 겁니다.
0: 려참모도 곁에서 거들었다. 조울레는 지친 걸음을 옮겨 높은 강기슭으로 올라갔다. 새벽 4시, 마침내 세 갈래 종대가 모두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완공이 됐다. 졸레는 서둘러 램프를 챙겨들고 애화상점 뒤뜰로 달려갔다. 모태똥이 유리창 너머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호위병 심꼬반은 구석에 놓인 상에 엎드려 굽어

꾸벅꾸벅 졸았다. 모주쇼, 눈을 좀 붙이지 않으십니까? 모태똥은 주울레의 낯빛이 밝아 보이자 소리치듯 물었다. 오, 다리를 다 놨나 보군요. 주울레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태똥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숨을 길게 내쉬고는 주울레를 당겨 자리에 앉혔다. 이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을레동지, 강을 건넌 다음 한숨 잘 자도록 하세요. 주울레가 말했다. 이미 부대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일군단은 상류에 있는 원후장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쯤이면 다 건널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됐군요. 모태똥이 말했다. 진은 동지는 부상병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밑에 밖에서 귀에은 사천 사투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은 아주 신이 났구만. 주덕이 방 안에서 들어서며 말했다. 뒤에는 원국평이 따랐다. 주덕은 온통 먼지투성이다가 좀 지쳐 보였지만은 눈은 여전히 부리부리하였다. 원국평은 임무를 잘 마친 사람답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싱글거리며 서 있었다. 모태똥이 급히 주덕을 맞아 의자에 앉히며 말을 했다. 종사령,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주덕은 수더분하게 웃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원국평이 입을 열었다. 종사령 동지는 이번에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뭐가 진짜라는 거지? 어?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진지에 이르자마자 총사령 동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셨거든요. 동지들,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겠습니까?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죽고 싶다면은 뒤에 적수화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당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사들은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로 단번에 영봉정을 점령했죠. 총사령 동지도 부대를 따라 돌격해 올라가셨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적병 2, 30명이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사령 동지는 호위병이 차고 있던 20발짜리 사창을 뽑아들고 뚜루루 몇 놈을 꼬꾸려 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치웠죠. 모태똥과 주울레는 시원스레 웃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총사령,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주덕이 허허 웃으며 대꾸를 했다.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여태 부상 한번 입은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다나리 알아서 날 피해가는 것 같단 말이오. 어?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모태똥이 곁에 심호위병에게 고개짓을 했다. 심꼬마, 총사령한테 찬물이나 한 잔 따라 드리시지? 호위병이 큰 물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이러 나가자 원국평도 곧 뒤따라 나갔다. 그러자 모태똥이 주덕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적수화를 건너는 게 어떻겠냐며 물었다. 주덕은 잠시 생각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조금 뒤 호위병이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채 들고 들어와 한 컵씩 따라주었다. 주울레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물었다. 모주셔, 정사령 동지가 오면 한 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 내가 깜빡했군.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추운 밤에 손님이 오면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지만 그거야 술이 없으니 하는 말이고, 여기야 술의 도시인데 어찌 찬물로 대신할 수 있겠나? 심호위병, 우리한테 술이 좀 있나? 네, 마침 마부 우동지가 받아둔 술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죠. 이윽고 심꼬마는 술이 담긴 군용 물통을 가져와 저마다 반대 접시 따라주었다.

0: 대통은 술잔을 들어 주덕 줄레와 잔을 부딪히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더니 아심을 곱씹듯 느릿느릿 말을 했다.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지 못해서요. 다음에는 정말 혼주를 내줘야 합니다. 각자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몇몇 전사들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주부주석 동지가 얼른 강가로 와포세하겠다는 작전실의 전화였다. 졸레는 서둘러 람프를 들고 강가로 나갔다. 이미 날이 희부음이 밝아 모여선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이었다. 서로 다투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려 참모가 달려와서 말했다. 이 포병들은 교리도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짐을 줄여야 하니까 대포를 강에 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귀엽고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에서 내린 교정이라고 해도 못 믿겠답니다. 기어이 군사위원회 동지가 직접 와서 전해달라지 않겠습니까? 포병령 간부들은 뭘 안답니까? 졸레가 물었다. 간부들도 소극적입니다. 려 참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제는 됐습니다. 주부주석께서 설득해 주십시오. 흥국이 람프를 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길을 텄다. 전사들 몇몇이 흥분된 얼굴로 강가에 앉아서 대포를 지키고 있었다. 당신들 군사위원회 동지를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무려 참모장의 소리를 제하다. 주부주석이 왔다는 말에 전사들을 앞다투어 일어섰다. 하지만 정작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했다. 얼마 뒤 한 전사가 잔뜩 주눅이 들어 우물우물거렸다. 주부주석 동지, 이 대포가 필요 없다는 명령이 진짜입니까? 정말,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졸레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대포가 필요 없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적수와의 볼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졸레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하지만 포탄도 없는 대포를 메고 다니려면 가뿐히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기동력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전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럼 정말 우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석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들 동의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자 포병련 전사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떨고 왔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쏟는 전사도 있었다. 한 전사가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
1: 지휘관 동지,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대포를 빼앗느라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강에서 호남으로, 또 호남에서 귀주로 이 대포를 끌고 오면서 건너기가 힘들다는 강, 넘기 어렵다는 산은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보리라고 하는 겁니까? 부속을 하나하나 뜯어서 메기도 하고 밧줄로 끌어올리느라고 몇 사람이 지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0: 그 전사는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대포들과 포병련 전사들을 바라보고 잇자리 졸레도 속이 쓰려났다. 그는 말없이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돌리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던 포병련 간부들이 다가와 전사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2: 울긴 왜 옵니까? 지휘관 동지가 말씀하시면 얼른 집행해야 할 게 아닙니까? 대포를 저 배랑으로 끌고 가서 적수에 버리세요. 어서!
3: 그래요, 동지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뺏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졸래도 마음을 다하여 위로를 했다. 그제서야 대포를 끄는 노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 동지! 동지!
0: 한 포병연 간부가 쫓아가며 소리를 쳤다.
1: 산에다 꼭 표시를 해둬요. 우리가 언제 이 대포를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0: 무거운 대포가 비탈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 사이로 전사들의 낮고 거친 한숨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노새만 무심히 평소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노새들은 대포를 끌고 벼랑에 이르렀다. 곧 쿵 하는 소리가 길게 강기슭을 울리었다. 천천히 밝아오는 아침해가 안개에 쌓인 적수화를 비출 때쯤 홍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주덕을 자상한 아버지라고 한다. 그이가 병사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덕에게는 노트가 있는데 민중의 고난이 가득 적혀있다. 그건 모두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던 일들이었다. 강을 다 건너자 홍구는 다리를 끊고 사천 남부에 있는 고린에 들어섰다. 북쪽 장강 돌레에는 수많은 적군이 매복되어 있었고 뒤에서도 적군이 바싹 쫓아오고 있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부대 일부를 돌려 서영을 공격해서 장강을 건널듯이 꾸미고 그 사이 주력부대는 서남쪽 자시를 진격하기로 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릴 적 받고 자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는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여정인데요.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을 주시고 병들어 지쳐가는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부모님의 내리사랑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간 애틋한 사랑을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을 하면서 선친들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씨의 수필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 김순희.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도 나은 정 못지않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외할머니가 계신다. 내가 말하는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친엄마가 아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나의 외할머니는 해방 전 화룡현 숭선 고성리 고란에서 살았었는데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서 남편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딸 하나를 두고 사는 나의 외할아버지를 알게 됐고 나의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 교원으로 배치받아 집을 떠나자 외할아버지에게 제가 해왔다고 한다. 하얀 피부에 너무 앳돼 보여서 동네에서는 그저 애긴네라고 불리웠던 외할머니는 해방 후 호적을 올릴 때야 비로소 최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외지에서 교편을 잡던 어머니가 결혼 후 활용으로 전근하게 되자 외할머니의 집에는 식구가 늘어나게 됐고 나와 남동생까지 연달아 태어나자 외할머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남동생은 온 집안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나 나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남동생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금 같으면 분유 같은 것을 먹이면 될 일이건만 가난했던 그 세월에는 내가 허기로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온 집 식구들이 단감마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고 들었다. 궁여지책으로 외할머니가 밥을 잘근잘근 씹어서 나의 입에 넣어줬는데 그제서야 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 역사를 되풀이했으나 나는 소화불량의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설사를 끊이질 못했다. 그 때문에 외할머니는 또 나의 기저귀를 쉴 새 없이 갈아 씻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바삐 보내야 했다. 외할머니의 입에서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또 젖을 먹겠다고 보챘다. 그게 가여워서 외할머니는 자신의 젖꼭지를 물려줬고 나는 젖도 안 나오는 마른 젖꼭지를 기를 쓰고 빨아댔단다. 날마다 빨아대는 통에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도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하늘도 나를 측은히 여겼던 것일까? 웬걸 기적같이 외할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이 흘러나왔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남동생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실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 후 부모님이 다시 연길로 전근하면서 나는 활용 외할머니 댁에 남겨지게 됐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의 막내딸이 됐다. 잠시도 외할머니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나는 저녁마다 외할머니의 팔을 벤 채 목을 꼭 끌어안고 외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었다. 나에게는 외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끔 부모님이 활용 외할머니 댁으로 올 때도 있었으나 나는 그들을 그저 손님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수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는 연길에 오게 됐다. 외할머니가 나를 연길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던 날 나는 외할머니를 한사코 붙잡고 따라가겠다며 울고 불고 하며 야단쳤다.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내가 어찌 외할머니와 떨어질 수 있었으랴. 눈물투성이인 외할머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달랬다. 이젠 학교에 가야 하니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날 외할머니는 활용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엉엉 소리내어 울어서 외할아버지까지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나는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서먹서먹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뭘 하든지 부모님의 눈치부터 살폈다. 식사자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남동생과도 의가 맞지 않아서 싸울 때도 있었다. 부모님이 두 동생들보다 몸이 약한 나에게만 닦음을 해주며 끔찍이 사랑해줬음에도
길은 정이 무섭다고 나는 좀처럼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다가 우리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에도 나는 당장에서 바로 먹어버리는 동생들과 달리 종이에 꽁꽁 싸뒀다. 잘 보관했다가 방학에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말이다. 무더운 여름에 간혹 얼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잔돈을 줄 때에도 나는 그 돈을 외할머니에게 주려고 슬그머니 감춰놓곤 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방학은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나는 방학하는 이튿날로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물론 전날 밤은 너무 들떠서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날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화룡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외할머니가 역에서 환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줬는데 그때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이면 외할머니는 반년 만에 만난 이 손녀한테 하나라도 맛있는 걸 더 해먹이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치곤 했다. 외할머니가 해준 밥은 세상 별미였다. 곱돌장은 어찌나 맛있는지 밑국까지 빡빡 긁어먹었고 쨍한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잠들곤 했다. 이 손녀에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은 실로 대단했다. 한 번은 내가 외할머니에게 상관지 감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상관지 감자란 화룡 시내에서 대략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관지란 골짜기에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할아버지들이 심은 감자로서 그곳의 붉은 감자는 별미 중에 별미였다. 외할아버지가 집에 감자가 없기에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밥만 덩그러니 차려져 있을 뿐 외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고 밖에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까지도 외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소리와 함께 머리에 감자 광주리를 인 외할머니가 절름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상관지에 감자를 가지러 떠난 것이다. 상관지에서 감자를 이고 비탈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를 상했다는 외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흩어진 감자를 다시 광주리에 주워 담고 상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50리 길을 힘겹게 걸어왔단다.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유쾌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 광조리를 곁고 밀짚으로 농림모를 엮기도 하고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그러다 개혁이 돼 외할머니와 떨어지는 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외할머니와 떨어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작 나의 심정을 알아차린 외할머니는 공부는 부모가 있는 연길에서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꼭 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연신 당부했다. 떠나는 날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기차역에 갔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나를 바래주곤 했다.

세월은 흘러흘러 나도 이젠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다. 나의 외할머니는 진작 하늘나라에 갔다. 잘 모르던 동년 시절 나를 어머니보다 더 아껴주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외할머니. 내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7년뿐이지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준 외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난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온갖 정성을 몰부어 어린 자식을 돌봐주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작자의 동여 시절에 대한 추억에서 조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소중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서정순 씨의 소필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절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정 서정순. 참으로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가는 것 같다. 동생과 동생댁이 멀리 외지로 떠나며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부탁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수월이 다녀올 것 같더니만 생각도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일인가 보다. 무술이 있을 때에는 친정이 멀어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한탄도 해보았건만 이제는 엎어지면 구다을 때에 와있는 친정이 그만 매일이 가볼 수가 없는지 하는 일 없이 바삐 돌아치는 현실은 늘상 쫓기는 느낌이다. 남들처럼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쳐봐야 학교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중풍으로 앓으신 지 12여 년 자리를 갈고 누운 지 바쁜데 뭘 하러 오노 하면서도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걸려있는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이리 사오노 하시며 차에서 짐을 받아 내리시는 어머니. 환동아 고마웠다 인사하거라 하며 손주를 부르시는 어머니 모습은 갈빛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간다. 갈 때는 그립고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한 짜증까지 나는 친정길이지만은 어머니가 계시기에 돌아올 때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 느낌이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시다. 늦게 재가를 해서 자식을 본 어머니는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다. 데리고 온 딸 때문에 할아버지 눈치도 봐서야 하였을 테고 연간에서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는 월급쟁이 친구들과 마작을 놓으며 밤을 새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속도 많이 태웠을 테고 늦게 본 올망졸망한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을 테다. 난 아직도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향의 손도 비로 쓴다는 바쁜 모내기철 집채로 일을 할 때면은 신새벽에 나가 모를 꽂고 나셨었다. 일이 고되고 시간이 길자 소대에서는 쉴 참에 사원들에게 면보 하나와 사이다 한 병씩을 나눠주었다. 사이다는 마시고 병을 주어야 하기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마셨지만은 면보는 어김없이 가슴 깊숙이 숨겨가지고 오곤했었다. 저녁이 되어 세 남매에게 똑같이 갈라주면은 받자마자 한두 입에 걸탐스레 먹어버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우스가 엉켜있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몇십 전밖에 안 나는 빵마저 실컷 먹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아직도 어머니 가슴에 멍이 져서 지금도 그 일을 메우곤 한다. 비가 오면은 남들 어머니는 집에서 놀았지만은 어머니는 늘상 소대로 일하러 나가셨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마대 깊게 나선 것이다. 그때 소우는 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사시장철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며 쉴 줄을 몰랐다. 쉴 참이면은 나무를 뜯고 점심이 되면은 개구쟁이 우리들의 옷빨개 방망이 소리가 그칠 줄 몰랐으며 저녁이면은 달빛으로 밟으며 밭일의 몸을 담그셨다. 깊은 밤 흥얼거리며 옷을 교시던 어머니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유화마냥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고달팠으랴. 그런 와중에도 콧노래가 나오고 짬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까지 해주시던 어머니. 지금 와서 그때 시절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담담히 힘은 들어서도 너 그 키울 때가 좋았지라고 하신다. 언젠가

딸아이가 나에게 엄마 외할매 손이 왜 그래 하며 묻는다. 아이의 눈에 어머니 손은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겨졌나 보다. 정말 어머니 손은 손이 아니다. 거북등같이 두텁고 소나무 껍질처럼 터실터실한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되어 있는 손. 그것은 여자의 손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가정에 받쳐진 어머니의 손이다. 이런 어머니에게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등한했고 불효를 저질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어머니만은 의연히 젊어 있을 줄 알았다. 나섰고 얼굴에는 노인 반점이 얼룩덜룩 펴져 있었다.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어머니 얼굴에 피어는 초승꽃은 가리워지지 않았고 눈, 코, 입, 어딜 없이 잡혀낸 주름도 펴일 줄 몰랐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화장을 해드린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좀 더 젊었을 적에 왜 화장 한번 시켜주지 않았지? 자식들을 위해서 고운 얼굴 단장 한번 못해보고 거칠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등한했던가? 젊은 내 얼굴은 보양을 한다고 좋다는 화장품은 다 사다 바르면서 자식들은 원래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아니면은 나만이 이런가? 동탄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지나간 내 소행에 많이 충격을 먹기도 했고 또 어머니가 나 몰래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나를 두고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가 없는 친정은 생각만 해도 한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아이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온 가족에게 어머니는 따스한 햇볕을 지닌 햇님과 같이 소중한 존재이시다. 지금 병상에 누워계시는 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의 아내이자 간호원이며 어머니시기도 하다. 병 때문에 아이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용변을 보시겠다고 떼를 쓰신다. 10여 년의 중풍으로 굳어진 관절 때문에 한번 들어 앉혔다 눕혔다는 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건만 어머니는 당신이 심한 관절염으로 아픔에도 신경 쓸 새 없이 날마다 이 일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한다. 밤잠 한번 제대로 못 자며 하지만 자신이 고달플지언정 왠간에서는 자식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밥보다는 핑계로 이따금씩 들리는 자식들이 거들라치면은 너그 아버지 얼마나 무섭다고 하면서 주춤거리는 자식들을 뒤로 물리신다. 이른이 된 어머니가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랴. 자기 일신 돌보는 것도 귀찮을 나이실 텐데 허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 끼니도 손수 한술 한술 떠서 들이신다. 바로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간호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지 10여 년이 되지만 욕창 한번 생기지 않으셨다. 마을의 의사는 촌에 중풍 환자는 많으나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은 없다고 하시며 어머니 공로라고 하신다. 언젠가 보모가 할매는 정말 마음이 좋아요. 성질도 좋으세요. 할배 저울에서도 짜증 한번 내시지 않아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차려졌는데 안 하면 되나? 저 영감 미울 때는 갖다 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 그래서야 쓰나?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라고 하신다. 내가 어머니 같은 경우이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운명을 탓하고 내 신세를 한단하련만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시종, 손주 시종, 자식 시종을 하신다. 어머니 곁에 오래 있지 못하고 피끝 들여다보고 떠나가는 이 딸을 두고 어머니는 또 바쁘시다. 고춧가루를 싸준다. 말린 나물을 싸준다. 이 딸이 잘 먹는다고 일부러 심어놓은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뽑는다고 그 아픈 허리를 굽히신다. 아무래도 차가 가는데 감자도 한 자루 갖고 가거라 하며 주지 못해 안달이시다. 그러는 어머니가 있기에 삭막한 마음을 지니고 갔던 친정길이었건만 돌아올 때는 한없이 평온한 마음이다. 차를 타고 돌아오며 차창 밖을 바라보니 석양빛의 노을진 하늘은 마냥 정다워 보이고 가을빛의 짙어가는 색깔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인다.

0: 점점 멀어지는 친정은 핑크빛으로 곱게 곱게 안겨온다. 그것이 소중한 어머니 때문임을 내 어찌 모르랴. 네, 작자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시고 지금에 와서는 병원에 계시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는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종임을 떠매고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형상이 돋보이는 수필이었습니다. 이어 류려 씨의 수필 사랑의 구원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의 구원 류려. 중풍에 걸리신 엄마랑 함께하는 산책길. 남편이나 딸애랑 함께 할 땐 그 길이 그렇게 짧게만 느껴지더니 오늘 심하게 쩔뚝거리는 엄마랑 하니 왠지 하염없이 점점 길게만 느껴진다. 엄마가 돌뿌리에 채워 뒤뚱거린다. 젊었을 때 아빠는 엄마의 키가 훤칠하다고 자랑이 대단했고 나도 함께 공연이 뿌듯해진 적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둔한 행동과 함께 더 둔중해지면서 더 부담으로 다가온다. 채구나 아담하시면 부축이나 하기 쉽지. 엄마를 힘겹게 부축하느라 체력이 딸린 나는 한탄이 나갔다. 나의 이런 말엔 상관이 없이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사시는 엄마가 어눌한 혀놀림으로 습관처럼 하시는 말을 또 되뇌인다. 너를 낳길 잘했지.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들이 폭발하며 불같은 화가 치민다. 나를 낳길 잘했다고?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날 고생시킬 거면 왜 낳았냐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며칠 전 절룩거리는 엄마랑 걸음마를 금방 뗀 딸애를 데리고 병원 가는 십자로에서 엄마는 또 뒤우뚱하고 넘어지시고 그 옆에 딸애도 제김에 놀라서 넘어져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를 부축하기에는 엄마가 너무 무거웠고 딸애는 부축혀 세우면 또 넘어진다. 사면에서 빵빵하고 울리는 무정한 경적 소리와 그 사이에도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나에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초조한 고민을 해야만 했다. 도대체 누구를 먼저 부축해야 하지? 내 딸? 내 엄마?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도 못한 채 나는 그 뒤로부턴 딸을 뒤엎고 엄마를 휠체어에 앉히고 딸애와 엄마의 기저귀를 사러 다니게 됐다.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먼저지? 엄마 아니면 내 가정? 나는 아직 졸업도 못했고 금방 사업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남편과 돈을 모아 딸애를 키워야 되는 이런 헷가정에 엄마는 왜 그렇게 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시고 중풍에 걸려 이렇게 돌덩이 같은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날 낳길 잘했다고? 왜 엄마를 잘 모셔줘서?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딸은? 내 가정은? 엄마, 정말 몇 년만 더 기다려주시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게 뭐야? 나의 이런 한탄에 엄마의 얼굴은 심하게 찌그러지시고 삐뚤어진 입에서 침을 흘리며 정말 추하게 우신다. 누가 노인은 인자하고 자애롭다고 했던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나. 이 세상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추악함을 다 알려주는 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던가. 집에 돌아와 엄마를 겨우 휠체어에 앉혀놨는데 그 휠체어로부터 뚝뚝 노란 액체가 흘러내린다. 그 노란 액체가 바닥에 흘러나와 또 다른 작은 면적의 노란 액체와 만난다. 딸애가 짝의 바지를 입고 웃으며 엉덩이를 살살 흔들거린다. 엄마의 실수에 한없이 짜증나던 마음은 딸애의 웃는 얼굴에 살을

0: 그 다 풀리며 나는 딸의 엉덩이를 톡톡 쳐주며 칭찬을 해준다. 우리 공주 쉬했어? 우리 공주 얼마나 시원할까? 딸애는 꺄르르 웃으며 저쪽으로 도망간다. 엄마는 웃는지 우는지 알지 못할 표정으로 또 찌그러진 얼굴로 입에 침을 흘리며 눈물 콧물을 함께 짜신다. 같은 일에도 딸애하고 엄마한테 너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나한테 약간 자책의 마음이 들었다. 옷을 벗고 엄마도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들어갔다. 딸애도 어른 따라 옷을 홀라당 벗더니 샤워실에 들어온다. 샤워기에 물을 트니 샤워실에는 수증기가 가득 채워지고 그 속에서 나와 엄마 그리고 딸의 이 3세대가 함께 목욕을 시작했다. 그런데 금방 젖을댄 딸에는 목욕에 흥취가 없고 옆에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내 가슴만 만지작거리며 내 눈치를 보며 가슴에 얼굴을 대기도 하고 가만히 입술도 맞춰본다. 그리고는 쭈쭈 엄마 쭈쭈 맛있는 거 하며 쉼없이 중얼거린다. 나는 거품을 많이 풀어 엄마의 머리며 등이며 가슴이며 씻어주기 시작했다. 엄마의 살결의 촉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순간 내 마음은 어느새 애틋한 감정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엄마의 가슴에 있는 거품을 씻어주려고 그 축 늘어진 엄마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느꼈던 그 부드럽고 포근하고 친근한 촉감이 내 가슴과 심장에 말 못할 사랑의 전율로 전해진다. 아 그래, 내가 어릴 적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던가. 엄마 팔에 얼굴을 부비며 잠들었던 시절, 엄마와 떨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 그걸 왜 다 잊어버리고 엄마를 이렇게 원망했을까.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며 젖을 먹는 나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그 흐뭇한 얼굴을 그 흉하게 쭈그러든 얼굴에서 환하게 보는 듯 싶었다. 그게 그 신비한 모성의 사랑이었음을, 마치 내 딸애가 내 품에 파고들듯이 나도 엄마 품을 얼마나 파고들었고 나에게 엄마는 얼마나 크고 든든한 존재였고 나는 그런 엄마를 얼마나 살가워하고 사랑했던가. 내가 지금 내 딸한테 주는 이 본능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모든 사랑을 내가 어릴 적 기억도 없을 때부터 지금은 병들어 있는 이 엄마한테서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 내가 가장 어린 시절,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나약한 늙은 여인이 그의 젊음을 바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키워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녕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가장 추악함과 비참함은 늙어가는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의 사랑에 대한 망각에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쳐졌다. 엄마는 샤워를 하니 시원하신지 또 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널 낳길 잘했지.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함께 맞장구를 쳤다. 나 엄마 딸로 태어나길 잘했어. 엄마, 날 낳길 정말 잘했어. 그래서 난 엄마한테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거면 이미 충분해. 엄마, 나 엄마 같은 여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강한 사랑으로 엄마도 내 딸도 우리 모든 가족 다 사랑할 거야. 정말 팍팍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되새기며 사랑의 어마어마한 힘이 믿어졌다. 사랑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요, 몹쓸병에 걸린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그런 어머니를 잠깐이나마 원망을 했었지만 결국은 하늘과 같았던

어머니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머니를 다시 극진히 돌보게 되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신 선친들의 내리사랑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살아생전 효도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거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고향의 자랑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명나는 상모춤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사 작사, 박일송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자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서라도 가슴속에 항상 흐르는 것이 바로 고향의 강물입니다. 리상각 작사 황상룡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을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노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0: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위에서 몇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는 지금 한 곽의 가격이 498원입니다.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 인상이 곧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 된다고 하였거든요. 지금 15각을 사면 18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한 각의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뚝 떨어지면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관리함에 있어서 오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과성이 너무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698원으로부터 가격 인상이 돼서 898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제품은 일단 지나가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늘 하는 우대활동이거니 절대 이렇게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때란 말이 중요합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0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그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뭐 오징어란 눈병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서의적으로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지만 해도 오히려 수술 받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또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뛰쳐나오게 됐는데 우리 수술은 겉으로 염지를 잘라먹는 그 격과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 치료만 했을 뿐이지 또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서 밑으로 뿌리로부터 또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백내장 같은 거 수술받아서 다시 백내장에 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서방이라는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각에 598원 하고 있는데 12각에 12각을 물어라 봤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딱 절반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도 299원을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딱 눈에다 붙이고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는 좋은 제품들이 바로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천희 박사, 콤파츠를 치료해주면서 여기에 갑 을러되어 있는 독혈증하고 그리고 사슴이 전녹근, 사슴이 전방과 32가지 중락제로 조성된 세신이로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일단 도착하며 병치료에 있어서는 그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효과를 곧 바꿔올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동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저도 최신이라서는 한단다.
1: 아, 그래요?
2: 예, 이제 한, 보다, 오늘이 딱 80일 썼습니다.
1: 아, 80일 썼습니까? 어떠세요?
2: 예, 80일 쓴 게 예,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2: 예,
1: 그렇습니다.
2: 너무너무.
1: 제가 좋습니다. 신심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여기저기 어제도 몸이 영 불편해가지고 서리네. 약 한 하루에도 예, 한, 야드까지
1: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하자면 예. 해가 서산해질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들고 보면 예. 바깥에 나올 새 없다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2: 밥상에다 줄줄 세워놓고 이렇게 자꾸 이도 먹는다.

0: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술 세워놓고서를 먹었단 말입니다. 제 이렇게 약을 먹게 된 원인이 제 이렇게 감기를 그냥 달고 삽니다. 감기로.
1: 면역이 역자합니다.
0: 예. 예.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 돼서 예. 면역에 대한 것 세기 썼습니다.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독이 그때 조금 낫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그렇더라 말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네 이게 발이 계속 시려가지고 예. 예. 예. 발이다 계속 이불 밑에서도 예 양말 신고 잤습니다네.
1: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야 되는데 오히려 발이 시리다니. 예 예.
0: 예 그래 봄에도 예, 남보다 예 남이는 다 합이 신신한데 두꺼운 양말 쟤네 신발이랑 큰 거 싸야 돼.
1: 아 음량 조절이 잘 되죠.
0: 안에다 짠들을 엮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예 이래야 밖에 나가 논단 말이야. 예. 그래도 예 발이 시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또 들어오자마자 따가운 물에다 막 발을 포하고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러려면 그냥 감기 증상 그냥 있어가지고 감기 심하지도 됐고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그저 이 감기 증상이 계속 몸에 달고 살았단 말이야.
1: 예.
0: 그래서 이 붉은며 살건며씩 감기약을 계속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1: 아, 그 예. 감기약이 신경 억제제 속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0: 예, 예.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아예 자꾸 자주 먹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1: 안 좋죠. 예.
0: 예, 그래 그거 알면서도 이제 하도 힘드니까 할 수 없어서 감기약을 먹고 했는데 그러다 내 이 최신이로도 들어본 지는 좀 오란디 하도 약에 너무 얼리고 이 약 써도 저 약 써도 얼리고 내가 이 괜남이 하 어땠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내가 그때 선생님하고 문의하고서 이네 이거 먹어라 해서 콩팥이라며 가봄 병원이랑 검사 뭐 크게 이상이 없단다. 소변도
1: 수치적으로 이상이 없죠. 예, 예.
0: 예, 소변도 제대로 보고 반찬도 잘 자고 예, 중이들이 침해해도 예, 내가 어제 콩팥이 나 자꾸 약하다 하는 소리 내 얘기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롭다 이리더라고
1: 예.
0: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콩팥은 이러군데 왜 발이 자꾸 시린가 생각하다가 굉장히 그
1: 쓴시
0: 하는 거,
1: 예.
0: 그 양 하는 것도 약방에 가서 싸먹어 봐도 예, 조금 알기긴 알기도 그렇게 화끈하게 알기더라 말입니다. 그 양 발이 시려가지고
1: 그렇죠.
0: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기 그냥 달고 있고 그러다가 내 최신으로 덮여 먹었는데 벌써 먹어서 한 열흘 될까 이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1: 이 제품 효과 빠릅니다. 조성이 네. 특수한 조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네. 몸이 무슨 어떻게 말할 바 어떻게 말해서 진짜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지금 약을 먹는 게 두세 가지밖에 안 먹습니다. 예. 신으로 먹으면서
1: 그렇죠.
0: 예, 하도 집에 있으니까 있는 걸 가지고 먹느라고 그랬는데 새로 쌀 생각은 없단 말입니다.
1: 예.
0: 다른 약들이
1: 예.
0: 그래 내 처음에 약에 많이 올리고 나니까 여체신으로 많이 아예 쌌댔습니다. 그때
1: 예.
0: 먹어보자고 그래. 근데 먹어본 게 하도 너무나 좋으니까 또 이 가격이 인상된다지 해가지고 좀 더 배달 받아서 이거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최신으로는 종합으로 해결해 줍니다. 콩팥이 좋아지면서 원기를 돋아주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순환장애까지 풀어주게 되어서 발끝에까지 갔다가 피가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이게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가 순환하는 과정에 발끝까지 덮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위주로 하면서 오장을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예. 가슴이 계속 더부룩함에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심장 쪽이 아픈 것 같아. 심장약도 계속 달고 있었지. 그냥 또 소화제 위에 대한 약도 먹었지. 근데 이 최신으로 먹어서 이 가슴이 더부룩하고 짱하던 게 저 가슴이
1: 예.
0: 계속 이게 딱 그저 이래 짱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걔는 게 이거 먹은 게 그 증상도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제가 완전히 고객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제 가슴이 후련한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동치하는 제품 자체가 최신이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0: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나도 이 전이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한 1야 두 달 먹었습니다.
1: 아, 예.
2: 근데 이 약이 용 확실히 좋습니다. 이르기 전에는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약은 먹을 때뿐이지 치료가 안 됐대다.
1: 예.
2: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0: 이야기 먹기 시작했는데 이야기 국가 노벨상 두 축이나 받은 이야기라지 않습니까?
1: 예, 세계 노벨상.
0: 예. 예. 그래서 내 이걸 미국서리 먹었는데 어째 먹었는가 하면 혈압 조절이 살아야 된다. 혈압이 원래 높지 않는 사람인데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골이 아프고 어지럽고 어떤 때는 막내 쓸거봐서 어지러워서 이러도 못날 이럴 정도 됐습니다.
1: 어지러운 거 중시해야 됩니다. 그게 예. 내 동맥경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진 날이면 큰일 납니다. 예.
0: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가 서리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야기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열흘 먹으니까 나의 오지럼증이 나서질 때다.
1: 그렇죠.
0: 그리고 혈압약도 한 달 먹으니까 나의 한 날에 혈압약을 두세 번 먹던지 한 번 먹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떨립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저기 혈지도 높고 이래 그다음에 이거는 몇 달 되니까 되나 서치에서 신체 검사해서 오래서 가서 하니까 되나 혈지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1: 그렇죠.
0: 혈지 높던 게
1: 예, 예.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근원을 해결해서
0: 예, 큰 문제 해결해 어찌 그렇죠. 좋은지 그래 예. 예, 그래는 내 계속 이야기 먹겠는데 그리고 이 심장에 앉아서 항상 그도 두근두근 하면서 떡인 사람처럼 이름이 황당하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러던 게 이것도 지금 나사지고 있습니다.
1: 그럼요.
0: 심장도 엄청 됩니다.
1: 예.
0: 심장박동이 심하던 것도 심장박동도 이제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0: 예. 그런 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자꾸만 나는데 지금은 마른 기침이 납니다. 그런데 가래 목에 딱 붙은 것 같은 게 가래도 없으면 돌아 있어서 킥킥거림이 이래 됐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구성상이 없어졌습니다.
1: 여기 다른 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처방이 여기에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까성에 의심할 그래, 바가 없습니다.
0: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킥킥거림에서 그래도 구성상이 없어졌답니까?
1: 전노권이라는 성분이 특수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간 성분이 여러분들 맥동 같은 성분 분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노년에는 호흡계통이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0: 말입니다.
1: 이게 호흡계통이 인해서 건강 실패를 보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0: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위가 안 좋아서 밥을 항상 못 먹었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병 먹으나 이렇게 먹었댔는데 이런 게 다 자석으로 해결되었거든요. 요즘 밥을 그래도 잘 먹고 있으니까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밥 못 먹어도 변비는 어째 생기는지 변비 계속 생겨서 그러던 게 그 변비도 해결됐답니까?
1: 그렇죠. 바로 그런 예. 점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처방이 우수합니다.
0: 그렇지 예.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소리 승계를 오르내릴 때는 임무로 피해서 꾸둑꾸둑 소신하면서 영 아파서 제고 오르내리면 이래 됐는데 그것도 해결됩니다. 이야기 어째 관절에도 그리 좋습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이게 국가 노벨상 받은 약이 되고 그러는지 특별하게 여러 면에서 많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몸이 요새 검 사람은 크게 모래는 없다 하는데 여기저기 영 불편한 데 많았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지금 이 약을 쓰면서 불편한 점이 하나 둘 해결됩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지금 또 값이 오른다 하지 그 홍광 의료기기를 준다 하지 않을까 되나 예. 약좀 있는데 약을 저기 쌀려고 한다.
1: 그렇게 하세요. 지나가면 예. 많이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1: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됩니다. 무료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0: 예. 안녕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이야기 영 좋습니다.
1: 선택 잘 됐습니다.
3: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러는지 다른 약보다 신경 전달이 빠르고 어떤 약을 써도 효과 못 보던 이런 방면에서 이게 효과 잘 본다.
1: 문제점을 찾아댕기면서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3: 예. 예. 나는 혈압 조절이 잘해야 된다. 어떤 때는 정상이 됐다. 이튿날에는 또 높아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에 골이 어지럼증도 나고 정시 잘 아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영 무겁고 정시 아이 났습니다. 근데 이 천이 박사를 쓴다면 첫째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다음에 심장에 아이도 쓴다. 그래놓고 중약도 먹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 중약이랑 아이 먹고 그래서 교실

0: 힘만 먹고 이 천이 박사를 먹으면 심장이 후두둑하고 어디 떨기던 같은 이 증상이 이렇고 예. 밥부터 마시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기억력을 증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말끔하게 예. 이게 치매 걸리면 그게 제일 정말 인생에 제일 불행한 일입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나도 이게 어제 나 먹으니까 예. 아, 친구들 이름도 어떨 때는 기억이 안 되고 물건 어디다 두면 둔 거 잘 기억 못해 온 데를 다 들춘다.
1: 그렇죠.
0: 그래 우리 아저씨 둔 거 잘 기억할 게지 그랬다며 그래서 나를 여간다.
1: 예.
0: 그런데 이 천이 박사 쓴다면 기억이 영 잘 돌아오고 그 전에 생각 안 하던 일이 그래서 패뜩패뜩 다 돌아온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게 이러려니 정말 천이 박사를 쓰면은 이 치매 예방에는 이 이상 최고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믿어도 됩니다. 확실히 예. 믿어도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우리 언니 지금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서방에 용 좋습니다. 우리 언니 그냥 눈곱이 세게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눈곱이 지내놓아서 눈을 쬐고 잡아뜨거든요.
1: 아, 염치 생각합니다. 예.
0: 예.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예. 아, 객가에 항상 정시 휴리터분하고 예, 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했는데 한 1, 2년은 좋다가 또 도서지 할까. 내 이민 서바이 줬는데 써봐라 해서 우리 언니 한 넉 달 썼습니다. 근데 우선 예, 눈이 용 잘 보이고 예, 이 텔레비람 사람이 얼빠나던 게 우선 제대로 보인답니다.
1: 그래서 예, 너무, 그렇죠. 예, 바로 그렇죠.
0: 너무 좋아서 예, 이야기 정말 수술하기만 이때 나왔다며 용 기뻐한다. 계속 오늘이 나는 천이 박사 지금 우리 할도 열매 좋습니까?
1: 그렇죠.
0: 이게 또 값이 오를까나 아무래도 늙음하게는 약은 먹어야 건강하게
1: 약물요법이 기본 건강요법이 세번째 예, 가운데 예, 중년요법이
0: 예,
1: 속합니다.
0: 예, 이렇게 우리 언니는 또 예, 이민 서방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으로 꼭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명서방 눈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네,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지금 눈이 자꾸 눈물이 나고 눈이 막 피지고 예. 아, 텔레비전 보다 눈이 부었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네, 그런 게 내 지금 그 연배병원에 가 진단받은 게 백내사에 봤어.
1: 아, 보야면 백내사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런 뭔가 수술을 해라 합니다. 그냥 그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1: 쉽지 않은데 그 선택한다는 게 수술 받으려 하는데 내가 수술을 피하고 다른 제품 선택하는 예. 게 결심이 오징어는 결심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듣고 우리 또 친구들이 이 명심한 눈약을 쓴 친구들이 말한 게 확실히 좋대서 나는 이거 노용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게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3: 네. 예, 근데 눈이 부은 것도 이렇고 그다음에 눈이 막 그 붉게 피진 것도 많이 떠왔죠.
1: 예, 유리창탕. 예, 예.
3: 예. 그리고 예, 눈이 자꾸만 예, 가렵고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개인 명수방 눈약은 확실히 이 눈병이 최고라고 봅니다.
1: 아, 긍정 받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난 이 명수방 눈약이 확실히 이 눈에 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 계속 복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그런 언니 있는데, 이 언니는 이 사지원에 그 저 맹감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3: 예, 어째서 이거 썼는가 하면, 아, 그런 밤에 이 혈압, 혈지 이게 다 높단 말입니다.
1: 예.
3: 결국 이 자꾸만 소화에 되고 밤잠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사지원약 썼는데 확실히 영 효과 좋다고 그랬는데 영 좋아합니다.
1: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이 혈압, 혈지 이게 맹감 혈당도 이게 아주 조절이 잘 된다고 하고 혈지는 완전히 좋아졌답니다.
1: 그거는 반년, 1년 후에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3: 우리 언니는 이 맹감 이번에 이게 약이 값이 오른답니다.
1: 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우리 할도에서 지약할 언니는 사지원에 그 자기 싸고 나는 이 맹서반 눈약을 좀 많이 사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그래서 이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0: 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0017766.
0: 그렇죠.
1: 예, 예, 예. 건강하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희 박사를 저는 어쩐 다섯 달 썼습니다. 배를 아파 머리가 맥 앞차가 지내 배까지 다 올라가서 머리가 막 터지는 거.
0: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3: 예, 오름지가 난다. 아무것도 안 지나 서나 그저 집안에 빙빙 도고 하늘이 도는 것 같은 게 그랬습니다. 그런 게 중약을 쓰고 댄디라 올매 했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전희 박사를 강의할까나 그거 로베살 두번 받아 그런지 며칠 아이 먹고 할까 어림지난 게 없어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예.
0: 예.
3: 그리고 병력이 상실됐던 게 병력이 돌아오고 합니다.
0: 예.
3: 그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이거 잊어먹어 그저 달아든 게 빙장 가도 채소 가지러 가도 먹고 그러고 하던 게 그리고 거기다가 예. 선이 다 그런 손이 허약해서 예.
0: 손이 시원해서
3: 나, 예. 나 소배나 그저 지내고 저 찾아서 그러던 게 예. 이거 같이 이제 배합해서 먹으니까 예. 손도 많이 도와주고 예. 도와주고 약간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예.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예.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드럽습니다.
0: 예.
3: 예. 그래 부들 때 인상도 한다지 할까 약을 두 가지를 배달받아서 좀 안 샜을까 해서 그래 전화드린 게
0: 뭐. 그렇게 하세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배합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 가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효과성이 이렇게 돌출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처방 출처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서 자연과학 가운데 이학 가운데서는 제과방에 속하는 이런 연구기구에 속하는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천희 박사는 우리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따라가면서 해결해주는 특히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쓸 수 있고 세신이로 역시 기본으로서 여러분들이 콤파치 화물을 해서 심장이 화하고 오장이 화한 걸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10일.

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강을 다 건너자 홍구는 다리를 끊고 사천남부에는 고린에 들어섰다. 북쪽 장강 돌레에는 수많은 적군이 매복돼 있었고 뒤에서도 적군이 바싹 쫓아오고 있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부대 일부를 돌려 서영을 공격해서 장강을 건널듯이 꾸미고 그 사이 주력부대는 서남쪽 자시를 진격하기로 하였다. 귀주는 연 사흘 맑은 날이 없다더니 정말 그랬다. 도성전투 때도 한 이틀 맑게 개인가 싶었더니 곧 무거운 구름이 들여오고 짙은 안개가 끼었다. 자욱한 안개가 하루

0: 종일 거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전사들은 종일 구름 속을 거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야 바로 앞에 있는 산길과 거무스레한 나무 그림자 그리고 길가에 시든 채 젖어있는 풀밖에 없었다. 스무 발자국 앞도 안 보이었다. 새 울음소리를 듣고 거기가 숲이 무성한 곳이겠거니 졸졸 흐르는 냇물소리도 듣고 저기 냇물이 흐르고 있겠거니 짐작할 따름이었다. 주동은 전보를 기다리려나 남들보다 늦게 출발을 했다. 대호 뒤에 떨어져 등에 강서 삿갓을 메고 걷는 모습이 단단한 나무 같았다. 권총반 반장 원국평과 허위병 최꼬모가 뒤를 따랐다. 마부는 주덕의 가라마를 끌고 걸었다. 주덕은 몹시 지칠 때만이 말을 탔다. 장정을 떠날 때 조직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에게 말 한 필씩을 나눠주고 서류 상자는 짐꾼 두 사람이 들도록 하였다. 모태통은 몸이 약한 데다 밤에 일을 많이 한다고 왕가상은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았다고 들 것을 하나씩 나누어 받았다. 하지만 주덕은 말 두 필만 달라고 했다. 한 필은 서류와 짐을 싣고 다른 한 필은 자신이 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류를 싣는 말은 늘 강극청에 끌고 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태워주었다. 곁에 두고 있는 말도 형편이 크게 다르지를 않았다. 부상병이나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조덕을 만나면은 한동안 그 가라마를 타고 갈 수가 있었다. 그날 오후에도 조덕은 호위병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헌데 앞에 있는 산구비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보니 열대여섯 살쯤 된 홍군 전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전사 한 명이 총 두 자루를 메고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린 전사는 마르고 파리한 얼굴이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해 솜털이 뿌시시 했다. 한쪽 팔에는 집신을 신었으나 다른 한쪽 팔에는 천이 감겨져 있었다. 곁을 지키던 전사가 소년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쳤다.
1: 동지, 참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라니까, 응? 왜 그래요? 어디가 아픈 겁니까?
0: 주덕이 다가가서 물었다.
1: 아닙니다. 발이 못쓰게 돼버려서요.
0: 나이 들어 보이는 전사가 대답을 했다.
1: 연해서 이 친구를 마을에 두고 가려는데 죽어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부축을 해가면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조는 정말 몹쓸 고장이에요. 우리 강서라면은 두고 가다니요? 그래 동지를 두고 가면은 좋겠습니까?
0: 엎드려 있던 전사가 불쑥 한마디 내뱉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1: 배포가 두둑하구만, 응?
0: 주덕은 허리를 숙여 소년 전사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열이 좀 있었다. 이번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소년의 발에 감긴 더러운 헝겊을 풀어주었다. 사람들은 그 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퉁퉁 부어 커다래진 발은 자줏빛이 돌았다. 주덕은 상처를 가볍게 눌러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1: 아하, 이거 일났군. 골문 것 같은데, 어? 총사령 동지, 의사를 부를까요?
0: 최꼬모가 물었다. 주덕은 말없이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1: 누구 손칼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0: 호위병의 손칼을 찾아 내밀었다. 주덕은 칼을 받아들고 성냥불로 소독을 했다.
1: 젊은 친구, 참아야 합니다. 좀 아플 거예요.
0: 그러더니만 몸을 굽혀 소년의 자줏빛 팔을 좀 베었다. 앙담은 이 사이로 끙끙대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1: 조닥은 두 손으로 팔을 쥐고는 또 말했다. 어, 괜찮을 테니 이를 안 물어요. 고름이 나오면 시원할 거야. 응? 상처에서는 고름이 줄줄 흘러나왔다. 최꼬마와 원국평이 종이를 꺼내 닦아주었다. 소년의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다. 조닥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다. 고향 친구, 이제 시원하겠지? 어? 소년 전사는 주덕을 보며 천진하게 웃었다. 최꼬마, 말 한 장 주머니에 옷을 기울 때 쓰려고 둔 헌천이 있을 거야. 그걸 좀 가져다 싸매주지. 이런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호위병이 항상 갖고 다니었다. 최호위병은 가람 아래 얹혀있는 안장주머니에서 천을 꺼내어 소년의 발을 싸매주었다. 그러고는 이제 가람 아래를 내주라고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덕이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허허, 말을 이리로 끌고 와요. 호위병은 몹시 못마땅했다. 아픈 사람이 말을 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종사령도 연세가 적지 않은지라 몸 걱정을 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내놓고 말릴 수도 없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저물기 전에 수경지에 이를 것 같지 않습니다. 호위병 최꼬마는 괜스레 하늘을 쳐다보며 딴청을 피워댔다. 이르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가야지. 어? 주덕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이를 좀 더 먹은 원국평이 우물쭈물하는 호위병을 보고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서 가서 끌고 오세요. 에? 최꼬모가 마지못해 가라마를 끌고 왔다. 젊은 친구, 오늘은 걱정 말고 이마를 타고 가세요. 수경지에 가서 하루 이틀 쉬면은 나을 겁니다. 주덕은 소년 전사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려 주었다. 사람들이 소년을 말에 태우려는데 원국평이 주덕을 불렀다. 청사령 동지, 저기 강지도원이 옵니다. 강극천은 장총 두 자루를 메고 한 사람을 부축해가며 걸어왔다. 서류를 실은 말이 뒤따라하는데 말등에는 배낭이 이려들게나 달려있었다. 강극청의 뒤로 주렁주렁 보이는 환자들의 짐이었다. 주덕은 며칠 만에 보는 아내를 반겨맞았다. 어, 여보, 왜 이렇게 뒤쳐졌어요? 뒤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강극청은 부축하고 있던 사람을 다른 전사에게 맡기고 다가왔다. 가지런하게 자른 머리가 붉은 벼를 단 모자 아래로 드러났다. 단정하고 야무진 얼굴 우로 살구시 같은 갈색 눈동자가 반짝거리었다. 가죽띠와 각발을 깔끔하게 두르고 집신을 신은 품이 군생활에 몸에 밴 사람 같았다. 어부의 딸이었던 강극정은 이제는 누가 보아도 군인이었다. 이제 겨우 23이지만은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이끈 적도 있는 여성 사령관이었다. 어, 여보, 견딜만 해요? 주덕은 장총을 두 자루 넣으면 아내가 못내 안쓰러웠다. 네, 괜찮아요. 강극청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어제 토성에서 물려날 때는 적들이 바짝 따라오는 바람에 혼났어요. 한 놈이 산초로 잡아라, 산초로 잡아라 하며 따라오더니 제 가방끈을 잡잖아요. 그래서 주덕이 놀라 물었다. 나중에 팔을 슬쩍 뺐어요. 놈이 가방끈만 주고 이길래 얼른 도망을 쳤지요. 무슨 힘이 나서 그렇게 빨리 뛰었는지 적들이 다시 쫓아왔을 때는 벌써 대우를 따라잡았더라고요.
2: 결혼 큰일 날 뻔했군.
1: 가방만 잃어버렸어요.
0: 강극청이 웃으며 말을 하자 주덕이 원망하듯 말했다.
2: 당신의 부대는 느려 터져서 조심해야겠어요.
0: 하지만 느려 터진 그 부대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강극청은 살짝 웃어 보이고는 서둘러 달려갔다. 주덕은 몸을 돌려 소년 전사를 부추게

0: 말에 태웠다. 소녀는 말을 타본 적이 없는지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말 한 장만 꼭 붙잡고 서 있었다. 그러자 주덕은 원국평에게 눈짓을 하더니 소년의 어깨를 한쪽씩 잡아 말에 올리었다. 주덕은 소년 전사의 발을 잡고 발걸이 밀어넣으며 말을 했다.
1: 젊은 친구, 발을 너무 깊숙이 발걸이 넣지 말아요. 위험하니까.
0: 소년 전사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아까 소년의 곁을 지키던 전사가 말 고삐를 잡고 앞서 걸었다. 그 소년은 몇 걸음 가다가 멈칫멈칫 고개를 돌렸다.
1: 저 지휘관 동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부대 지휘관이십니까?
0: 뒤따라가던 원국평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아가며 대꾸를 했다. 당신의 연애선 이분도 모릅니까? 이분은... 그러자 주덕이 말허리를 잘랐다.
1: 나는 수용되어 있습니다. 걷기 힘든 형편이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요.
0: 곁에서 키득키득 웃어댔다. 일행은 다시 자욱한 안개 속을 걸었다. 이 30리쯤 가자 마을이 나타났다. 길 어귀에서 사창을 찬 한 간부가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를 보고는 반가워서 달려왔다.
1: 석계, 웬 말을 타고 왔지? 오늘 못 보는 줄 알았어. 어?
0: 소년이 마루에서 주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1: 저 수영대 지휘관이 말을 내주셨거든요.
0: 그 간부는 주덕을 보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와 격려를 했다. 그는 원망 섞인 말투로 소년 전사를 나무랐다.
1: 아니, 이건 총사령 말이잖아. 연세가 많은 분인데. 예? 총사령?
0: 소년 전사와 말고삐를 잡은 전사 둘 다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사령이라니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1: 누구 말이면 어떻습니까?
0: 주덕이 사람 좋게 웃었다. 사람들이 소녀를 말해서 받아내렸다. 소년 전사는 간부의 등에 업혀 마을로 들어가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돌려 주덕을 바라보았다.

0: 샘니 좀 더 걸어 들어가자 골짜기가 갈수록 좁아지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찬바람이 불고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다. 가라말도 이따금 멈추어 서서 풀을 찾았다. 종사령이 고단해지자 원국평은 좀 쉬면서 끼니나 때우자고 하였다. 주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사들과 함께 산비탈에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원국평은 좀 깨끗한 집을 찾아보려 하였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커멓고 낮은 우두망 너더체가 고작이었다. 모두 옥수수대와 대나무를 엮어 만든 문을 단 가난한 집들이었다. 마침 누군가 문어기에 서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그런데 홍군이 문어기에 이르자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1: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0: 문 밖을 기웃거리며 불러보았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1: 좀 전까지 분명 기척이 서는데 멀리 가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0: 원국평은 집 뒤로 돌아 들어갔다. 조작은 투박한 대나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다. 검어게 그을린 집 안에는 나뭇가지와 끈으로 대충 얽은 작은 침대 하나가 탈락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마른 풀이 쌓여 있고 구석으로 도루에 대충 걸어놓은 솥이 보였다. 맞은편 구석에는 물떡이며 깨진 항아리, 투박한 사발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바닥에는 나무 그루터기로 만든 걸상이 놓여 있었다. 정말 서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게 없는 집이었다.

0: 주부등은 집 안으로 들어가 나루 구루토기로 만든 걸상에 걸터 앉았다. 원국평이 곧 스무 살쯤 돼 보이는 청년과 함께 들어왔다. 허술한 천조각으로 겨우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제대로 묵지를 못했는지 얼굴이 누르스름해 보이었다. 숲속에서 찾았습니다. 무서워서 숨었다 하더군요. 우리는 홍군이고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소리를 듣고 겨우 나왔습니다. 묘족인데 우리 한족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국평이 말했다.
1: 저야 제네비 군대가 사람 잡으러 온 줄로만 알았지요.
0: 묘족 청년의 얼굴을 붉히었다. 주덕이 웃으며 말했다.
2: 불쑥 찾아와 배를 끼치게 됐습니다. 물을 끓여주면은 끼니나 떼우고 가겠습니다.
0: 청년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침대에서 꿍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마른 풀더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 삐죽 마른 사람이 누워있었다. 아까는 어두워서 못 본 모양이었다.
2: 저분은 누굽니까?
0: 주덕이 놀라서 물었다.
2: 우리 아버지입니다. 병이 또 도지는 바람에.
0: 묘족 청년이 말했다.
2: 말라이아에 걸려나 보군. 그렇습니다. 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한기가 들면서 몸이 막 떨리죠. 그럴 때에는 이불을 잘 덮어줘야 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와 맑은 물줄기 그리고 그 산천이 품고 있는 자부심을 노래한 미녀풍의 가요 류은종 작사 리창문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천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그 안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즐거운 대화가 있습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성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한마디에 담긴 깊은 사랑과 신뢰를 노래한 가요.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정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노래한 가요. 김경련 작사, 김남호 작곡의 리명주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놀러 오십소를 전해드립니다.

0: 예예.
1: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1: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예. 설명을 또 시작해야겠죠?
1: 예.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돈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어떤 소식이죠?
0: 예,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인문진부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국가급 통증 전문가 주전국 선생을 특별 요청해 옵니다.
1: 네.
0: 이 주전국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을 장악한 말이죠. 이런 훌륭한 의사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보기료법의 칼침, 척추교정의 준확한 혈의주사료법 이러한 기술을 말이죠. 아주 익숙히 장악한 분인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여러 가지 류형의 경추병이라든가 경견종합증, 견주염의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중노년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마비되고 절연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분이 길태중인문진부에 와서 문진을 하니까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중인문진부의 강철수 주임이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의 출신인데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후에는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중풍으로 일으키는 말조의 후유증, 면풍의 관심병, 심교통의 그리고 비문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에서 치료해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폐내결절,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하늘로 쓴 지혜라는데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종류성 병변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에 림파선 종대 증후 지료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려혈한대에 그러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약에다가 친구료법을 결합해서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의 요추간판 돌출증의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의 족근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

0: 받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타서 여러분들하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인체에 보게 되면 양배예가 임에 여러가지 뼈마디가 있고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관절이가 70여 개 있습니다.
1: 네.
0: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인체의 골격이라든가 관절이 발생하는 이러한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 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그렇죠.
0: 안녕하십니까?
2: 예,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노트간판 탈출돼서.
0: 예.
2: 우리가 아프고 다리 자꾸 내일 둘이 뻗치면 걸기도 힘들고.
0: 예.
2: 하다가 안 뛰어대고. 이래서 내 그 결태문제 내가 강주임 치료를 지금 첨약도 먹고 지금 심부름도 하고 이래 맞아봤습니다.
0: 예, 예, 예.
2: 근데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지금 걸음 걸다 뭐 이거 자꾸 다리 저리면 그래야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예.
2: 네, 오늘 또 가자고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1: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럼 오늘은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여러 가지를 골라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경전종합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징전중허증이랍니다. 하늘로.
1: 네.
0: 늘상 말이죠. 환자분들이 모기가 불편한 감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어깨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되고 활동 능력이 말이죠. 저해를 받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또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3: 예, 저는 기태성에 댕기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예, 저기 전문가 오셨다 하자면 골과 의사에.
0: 예, 예.
3: 예, 전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네.
0: 그래서 예.
3: 좀 약간 좀 알기니까 오늘 가서 좀 배우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예, 오세요.
3: 예, 그리고 또 이 박
0: 윤덕.
3: 윤덕인가 그 머리 시켜는 이사 이제.
0: 아, 그건 박창호 선생입니다.
3: 예, 잊어버렸습니다.
0: 예.
3: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도 보이고 겸해 두 분을 보자고 저를 내 오늘 가려고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네, 머리가 좀 희하고 예, 코리 얻어 맞은 것 같다고 좀 삐합니다.
0: 예.
3: 약을 싸다 가지다 먹었는데 잠도 잘 오고 예. 많이 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영업되다, 예?
0: 예,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0: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행당합니다. 예.
4: 예, 예 저는 예, 이 저기 경추병을 해가지고 예, 머리 아프고 그리고 막 어지럽고 있다니까.
0: 예.
4: 예 그래 그렇기도 하고 그러고 이 두 팔을 미네 올리지 못해가지고 야, 예,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0: 예 심했구만.
4: 예 이러다 이래가지고 여러 병원 다니고 뭐 침도 맞아보고 약도 이래 짓고 이래 예, 뭐 효과를 크게 안 났대다. 이러다가 몇 기태 중에 이제 광고를 방송 광고를 듣고 예 거기에 가서 저기 강철수 그 선생님이 그 친구도 받고 그 첨약도 제다 이래 먹고 하니까 세 번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 엄청 더 많이 효선됐습니다.
0: 예예예예예예
4: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가서 가 보이려고 또 예약하는 거 그렇잖아.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예예예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예 건강하십시오. 예예 예.
1: 네.
0: 예, 예.
1: 네.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신경도 예민하고 예. 만날 머리 아파서 전자편이 계속 먹다 보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흉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다리 매였고 많이 고생했어요.
0: 예,
5: 방송에
0: 예.
5: 방송 들으니까 예, 박영도 주임이 신경내과를 잘 한다기
0: 예.
5: 가서 보이고 예, 점약을 한번 갖다 먹은 게 머리 아픈.

0: 돈이 많이 나와서 해서 던든 팬이 끓여버렸어요.
1: 예예 전일입니다.
0: 예 결국 수문제는 또 갑자기 뭐 끊는다니까 점약을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수문제를 끊었고 예 점약을 세 번 갖다 먹은 게 잠을 잘 자니 머리 휑함이 어지럼증이 나던 게 많이 났고요. 머리 맑아지고 맥도 나고 정신이 나는 게 알래요.
1: 예, 전 일입니다. 예.
0: 예, 박윤도 주임이 직맥도 잘하시고 이슬도 높고 예. 저기 뭐 그 환자를 대하는 예 태도가 예 친절하고 상냥하시고 특히 이게 조선 쪽이어서 예 영 차근차근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니 오늘 가서 또 보이려고 예약하다 그래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네 감사해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나는 예, 아니 어때 그런데 무릎이고 허리고 예, 밥도 이거 다 붓겨서 예, 오. 그래서 그런 강철수 선생님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게 니트기나 아이 토약 가져다 먹었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예, 좋네요.
3: 예, 예, 또 침도 맞고 또 약을 더 먹으려고 합니다. 게
1: 예,
3: 예약하다가 그랬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3: 예. 예.
1: 네. 안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아, 두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네. 예.
4: 전반에 선생님 그 소개로 그 수원장 되었는데 우리 집에서
1: 예.
4: 왼쪽 무릎 관절이 그 아파서 앉았다 일어못 났습니다.
1: 예.
4: 그래서 한 두 개로 좀 치료 받았는데 지금 앉았다 일어날 수 있고요.
1: 예.
4: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래 그 여러 길태중리병원의 의사 선생들이 그 봉사업에 난 감사드립니다.
1: 예, 응당한 일이 했습니다. 예.
4: 그리고 그 전번에 그거 무슨 애머리라는가 그거 찍어봤는데 수술하라 했습니다.
1: 예, 예.
4: 근데 이제 스스로 면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1: 예, 예, 전 일.
4: 그래, 오늘에 그 수원장 한 번 더 가봐요, 올려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그,
4: 예, 예, 전자도 온다지, 전문 예, 고가로 하는 이사 온다지 하니까 예. 오늘에 가봐요,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예. 예.
2: 네.
4: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도 오늘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예, 항상 그냥 더부르고 하면서 밥 먹으면 그냥 식구물이 잘 올라오면 식도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 내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역류성 위험이라면서
1: 예, 예.
5: 제약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해결이 잘 되지 않았겠고 친구 소개를 해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저 뭐니까 소개합니다. 그래 가서 점약 세 번 먹었는데
1: 예.
5: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좀 한 번 더 공고히 하려고 좀 몇 번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5: 오늘 좀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5: 예,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6: 예. 거기 강철수 선생님이 그 약을 두 번 갖다 썼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이 변비가 너무 심해서 한 2년 고사하고 여기서도 많이 치료받고 했는데
1: 예.
6: 말아야 됐던 게 강철수 선생님 약 두 번 먹은 게 그래서 뚝 떨어졌습니다.
1: 예, 그랬어요.
6: 바나나
1: 예.
6: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6: 그래서 내일 오후에
1: 예.
6: 공고에 계속 또 그러다가 또 막히면 어찌겠습니까?
1: 예.
6: 그래서 한 번 더 갖다 먹자고 내일 오후로 예약해 줄 수 있어요?
1: 완전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예.
6: 감사합니다. 내일 예. 오후에 갈게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6: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반갑습니다.
1: 예, 예.
7: 네. 예, 저는 말할 때는 예, 대형성 관절염 돼서 그 원장님이

0: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예, 그래서 조금 더 권고 치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자골신경털로 앓고 있는데,
1: 예.
4: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 연예가 준연이 그 박윤도 교수님이 이용하시다는 소문이 자다 해갖고,
1: 예.
4: 예, 저도 한번 가서 아니, 진찰 받아보려고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1: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5: 네, 지금 박창호 주임 선생님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호전받고 있는데, 지금 속에도 나가던 게 나가지 않고.
1: 예, 예.
5: 예, 톡. 꺼지는 게 완전 뭐 먹으면 쭉쭉 내려간다 지금.
1: 예, 소화도 안 돼.
5: 예, 한번 좀 볼까 하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예, 예.
6: 예, 저 뭡니까 당뇨병으로 가는 저 그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길태종이로.
1: 예, 예.
6: 잠이 안 오고,
1: 예.
6: 머리 아프고,
1: 예.
6: 그리고 저 뭡니까 저 당분이 네 개 나간단다.
1: 예예, 뇌당이. 예.
6: 무슨 소리 배우면 됩니까?
1: 그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예.
6: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1: 예,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제 차례입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7: 예, 예, 우리 어머니 저번에 화장실에서 좀 삐걱한 게 좀 허리람 상했는데 저번에 그 원장 선생님도 있지 않까?
1: 예.
7: 아, 중약 썼는데 좀 낫기는 낫는데 그래도 조금 더 쓰자고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치료를
1: 예,
2: 잘하십시오. 예, 예.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예, 보헤라브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8: 근데 요즘부터 예, 어찌 그런지 예, 자주 이 머리가 어지럽고.
1: 예.
8: 다리가 힘이 없으면 예, 저녁에는 예, 이게 실면증이 와갖고 밤에 이게 잠도 잘 못 자고, 예, 소변도 잦습니다.
1: 예, 예.
8: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그, 뇌동맥 경화에 무슨, 뇌 위축이라 합.
1: 예, 노후에서, 예, 예.
8: 예, 예. 그래, 서약을 써봐도 이제 효과가 없어가지고, 예.
1: 예.
8: 그 좀, 그, 기태종이의 그, 저, 박윤덕 그, 저, 주임님이 중약을 좀 써보려, 그럼.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예,
1: 예,
8: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1: 안녕하십니까.
9: 예. 내 처음 가는데.
1: 예.
9: 이 소변 밤이면 다섯 여섯 번 보고 난 장극 같지 않아서 어느 이사를 보이면 이거 이 배에 대해서 잘 아는

0: 지금 그 소개라는 강주임 찾으세요. 강철수 선생이.
1: 강철수 선생이.
0: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우리 문진에 나가보기 때문에 골관절계 통해 질병인데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2: 네.
0: 골관절계 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6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왕왕의 눈앞이 아찔해나고 현은증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말이죠. 예. 아프고 예. 주약에는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예.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퇴행성 궤변을 가져오는데 어떤 분들은 또 경추에 있는 골질이가의 증식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이기 때문에 척추내부에 있는 그 평형들이 말이죠. 파괴를 받습니다. 내외평형이가에 이래 내외평형이 파괴를 받게 되면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자극을 받고 주동맥 척수의 교감신경 이러한 조직들이 말이죠.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일련의 그 림상 표현들이 생겨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제가 저 다리와 저 허리 통증이 심해서 영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0: 예.
3: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먹었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3: 예, 그래서 오늘 또 그 뭐지, 예, 좀 뭐지 방문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네, 안녕하세요.
4: 아, 수고합니다.
0: 예, 예, 예.
4: 저는 다리 좀 불편하고 이 아프고 매여부에 이게 큰 일입니다. 몇 번 강 선생님께서 강철수 선생님께서 지금 와서 결과가 괜찮은데
0: 예.
4: 오늘 또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신경근을 말죠. 예,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게 되면 근육이가 말죠. 경련 현상이 생겨나고 목을 말이죠. 놀리기 바쁩니다. 고개를 수그리거나 말이죠. 젖히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 쪽으로 방사성 통증을 말이죠.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고 마비되고 절연하고 말이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한 주동맥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는 말이죠. 그 관절낭 부위가 말이죠. 부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0: 중장에.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2: 네. 얘기하세요.
5: 예.
0: 예.
5: 네.
0: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5: 네. 어찌는가 뭐 길 태종이 이렇게 중의원에 가갖고 쓰래. 지금
0: 예.
5: 맞은 게 몸이 영 거뿐하고 나사가지고 그래.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최주임.
0: 예, 최영희 선생님. 예, 예,
5: 예. 예. 그래, 저기 무슨겸까 저기 무슨겸까 광고하자 오시래 그랬나.
0: 예,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2: 네, 그래요?
5: 예, 그래, 네. 저기 무슨겸까 어디 아픈가 봐. 말해야
0: 되지? 예, 예, 말씀 주세요. 예.
2: 지금 기뻐서, 네.
5: 네, 네 저기, 무슨 겸까? 이, 저기, 두의 척주 있지 않습니까?
0: 예.
5: 척주가 위에부터 아래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0: 예.
5: 위 아프면 또 위 중간에 또 중간 척주에 아프지. 심장 아프면 또 위에 척주에 아프지. 너무 예. 아파갖고.
0: 예.
5: 그래, 할 수 없어서 거기 그, 저기, 취주임 열심히 잘 해준다 해갖고
0: 예.
5: 그래 거기 갔댔어요. 가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영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잘 해주지 잘 치료해도 갖고

0: 예. 그래, 지금 거기 예, 나섰습니다. 이제 한 두 달도 되는데.
1: 예,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번에 가서 또 앞골이 찐해 아파가지고. 예. 그동안.
1: 예.
0: 그래 가서 저기 또 그 주임 찾아갔지만은.

0: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잤더니 그 바람 맞아 그런지 아침이 깨나면 머리 깽하더라.
1: 예.
0: 그 경추도 아프고 어깨도 약간씩 어깨도 뻑뻑해서 그래서 강철수 주임이 거기 잘한답니다.
1: 예,
0: 이런
1: 맞습니다.
0: 거.
1: 예.
0: 예, 뭐 침도 잘 놓고 뭐 이런 것도
1: 그렇죠.
0: 잘해요.
1: 예.
0: 예, 그 오늘 가볼까 하는데 예약 뭐 해야니까 따로.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예.
1: 예.
0: 오전에 오전
1: 예,
0: 때는
1: 어서 넣어
0: 되는데.
1: 다 됩니다.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 조동맥 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 심할 때는 졸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형이 있는데 이럴 때는 말이죠. 마치 심장병이 인기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2: 네,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요.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태숭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지역 특색 본토 커피의 인기를 빌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특색 로무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연결 커피 조제사라는 로무 명함을 기원했으며 지방 문화관광 승격과 향촌 진행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여러민족인민 앞다투어 참군의 전선 지원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우리 쪽 각현시에서는 여름철 개조 적기를 다잡고 도관망 개조 등 공사를 활발히 진행을 하면서 3년 내에 전주 도시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석은평 정성이나 취업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 바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국가의 장기 안정에 관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의 연결시에서는 지역 특색 본토 커피의 인기를 빌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특색 로무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연결 커피 조제사라는 로무 명함을 기원했으며 체계적인 기능 훈련과 다원화 산업 융합을 최선으로 대중의 취업 증수를 촉진하고 길림성 로무 브랜드 발전의 모범을 수립하여 지방문화관광 승격과 향촌 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연결의 커피 문화는 유래가 깊습니다. 1990년대 변강무역 커피 국외 취업 근로자들이 가져온 핸드드립 기술은 산업발전의 토대로 됐습니다. 2010년 후 당시 커피 업종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현재 커피숍이 1000곳이 넘고 연간 소비 규모가 700억 원을 넘습니다. 활발한 시장 수요로 전문 커피 인력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연변주 커피 문화교류 발전협회 회장 최봉환은 직업 학교 의탁을 하여 체계적인 커피 조제사 양성을 시작했고 2025년 연결 커피 조제사는 국가급 로무 브랜드 명록에 선정이 됐습니다. 인력 자본 및 사회 보장 부문의 지원 아래 표준화된 인력 양성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학원 리수양입니다.

0: 커피 업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틱톡에서 검색해보니 연길에 좋은 양성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딴 뒤 작은 커피숍을 차리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우리주에서는 연길커피 조제사 로무 브랜드를 바탕으로 리론 플러스 실습 플러스 창업 3위 양성 모식을 새롭게 내오고 전과정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업종 내 기능 격차가 있고 창업 성공률이 낮은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한편 인력 차원 및 사회보장 부문과 연동을 하여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하고 커피숍 개업 전과정 지도를 지원하여 커피숍 100여 곳을 성공적으로 육성해냈습니다. 현재 커피 산업은 연길에 직접적으로 일터 1만 2천여 개를 창출했고 간접적으로 3만여 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연면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협회 회장 최봉합니다. 기능 양성에서 대학 졸업생, 정리 실업 인원, 농촌 노동력 등 중점 인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양성을 진행을 합니다. 15년간 업종에 몸 담으며 커피 전문 인재 6만여 명을 양성해냈지요. 2025년에는 커피 조제사 4,900여 명을 양성했는데 그중 2,350명이 자격 인정을 취득했으며 3,600명에게 창업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주와 연결시 관련 업종 부문에서는 브랜드 건설을 바탕으로 연면 커피 조제사 봉사 표준을 제정을 하고 동북 최초 커피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으며 주은의 커피숍 80% 이상이 표준화 인정을 완료했습니다. 우수 학원 다수가 강사로 근무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교수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펌프 직업 양성학교 교원 진가함입니다. 지난해 연변대학을 졸업한 후에 커피 조제를 배우고 이곳에서 강사가 됐지요. 타지로 나가 일하는 것보다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산업팀은 연길 커피 조제사 로무 브랜드를 빌어 특색 음료들을 개발했습니다. 인삼, 사과배, 조선족 막걸리 등을 활용을 하여 20가지가 넘는 특색 커피 음료를 만들어 지역 농산물 연간 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인삼 커피 문화 창의 제품은 전국 관광 상품 대회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커피 플러스 민속 플러스 여행 촬영 새 경영 방식을 내와 특색 커피 숍이 인기 방문지로 자리를 잡으며 당지 향촌 관광 연간 소득 18%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커피 조제사는 길림성 대표로 제3회 전국 로무 협력 및 로무 브랜드 발전 대회 참가하여 전국의 연변 특색 커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협회 회장 최봉화입니다. 앞으로 연길 커피 조제사는 명확한 발전 목표를 세우고 연길 커피 조제사 직업기능 표준을 제정을 해 전국 체인형 양성기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5년 안에 전국의 전문인재 1만 명을 수송을 하고 국내 커피 생산지 및 러시아, 한국 등 국가와 교류 협력을 심하여 커피 문화 창의 제품의 국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길 커피 지도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내와 온라인 경영으로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제고하겠습니다. 연변의 상징적인 로무 명함인 연길커피 조제사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기능을 바탕으로 민속문화를 기본핵으로 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발전체계입니다. 이 육성체계를 통해서 우리주에서는 노동력이 전통 육체노동에서 기능형 인재로 전환되도록 주도를 하여 산업취업문화관광이 협동발전하는 특색길을 걸어냈으며 연변특색 로무 브랜드를 더욱 빛내 더 많은 사람들의 취업창업 꿈을 키워주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회사는 연변 여러민족 인민 앞다투 참군의 전선 지원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해방전쟁 기간 연변 여러민족 아들 딸들은 앞다투 참군 참전에 전선을 지원하며 전쟁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해방된 농민들 사이에 참군 열풍이 불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전선에 보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연변 6개 현에서 5만 2천여 명이 참군했고 전장에서 3,350명이 희생됐습니다.

0: 됐습니다. 전선 지원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각 현 구역에서 전선 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대중들은 앞다투어 담가대와 운송대에 자원했습니다. 해방 전쟁 기간 연변에서는 담가 3,720개, 대차 연 2만 9천 대, 로력 연 30만 2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광범한 부녀들은 후방 생산의 주력으로 돼 농업 생산에 힘쓰는 한편 신발 제작, 이불 만들기, 부상자와 환자 간호 등 고된 임무를 맡아 있습니다. 연변 인민들은 옷과 먹을 것을 아꼈으며 농업 현물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위문품을 마련해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치밀하고 효율적인 전선 지원 체계와 해방된 농민들의 전선 지원 열정은 해방 전쟁에 끊임없는 인적 물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의 아이들은 그네를 원장 엄마라고 부르고 교양원들은 기둥이라 부르며 학부모들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유치원 당지부 서기이자 원장이며 길림성 우수 당 사무일꾼인 김초매입니다. 김초매는 당 건설을 교양원과 어린이들의 성장 및 유치원 발전의 모든 세부사항에 스며들게 하면서 조심과 실천으로 기층 당사무사비일꾼의 충성과 책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왕정현 제1실험유치원 김초매가 교양원들에게 당사 음악 수업을 진행을 하며 당의 아들딸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춘매는 기존의 무미건조한 리론학습 방식을 바꾸어 음악을 매개로 사생들이 사상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악 운율로 당성 강화 특색 당건설 브랜드입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당지부 서기이고 원장인 김춘매입니다. 음악 운율로 당성 강화 당건설 브랜드를 내와 홍색 이야기, 중화 우수전 동문화, 민족 단결 진부 교양을 아이들의 일일일 활동에 녹여내어 가곡 정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음악 수업 외에도 김춘매는 당건설 플러스 N 융합발전 모식을 새롭게 내놓아 당건설 사업을 보호교양 질제고 교양원 도덕 깊은 건설, 가정 유치원 협력 공동 육성의 세 가지 핵심 사업과 심층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김춘매 인솔 아래 이 유치원에서는 당사 수업과 홍색 주제 활동을 적극 펼쳐 일련의 다채로운 혁신 담지로 당건설과 보호교양의 융합 통로를 열었습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교양원 왕흔예입니다. 김석희는 교수 일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주 반급에 들어가 수업을 듣고 당원 시범 수업을 직접 하며 저희가 교양 교수 활동을 다듬도록 일일이 지도해 주지요. 김석희는 유아 교양은 토대 사업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범함을 견뎌한다고 늘 당부합니다. 바로 이러한 끈기가 우리 모든 일선 교양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고무해주고 있죠. 김춘매는 반급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홍색 이야기 수업 삼천 고와 내몽골 가다를 들려주며 이야기를 통하여 민족 단결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대청의 기능 구역에서는 지역문화 특색을 살린 무형문화재 장의 수업도 진행됩니다. 김춘매는 아이들과 함께 홀치기 염색, 그림자, 인형극, 뜨개질 등 체험 활동도 자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당건설과 깊이 융합되어 당건설의 홍색 유전자가 모든 수업, 모든 활동, 아이들의 모든 성장 순간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당건설 인솔은 유아 교양에 그치지 않고 교양원 대우를 양성을 하고 배려하는 일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김춘매는 당원 교양원의 시범 인솔 역할을 모든 교양원의 전문 수준 제고에 녹여내면서 교직원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뒷받침이 되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춘매는 당건설을 중심축으로 인재 육성과 교양원 역량 강화를 하나로 묶고 기층 당사무를 세밀하고 알차게 추진했습니다. 김춘매는 22여 년간 사사로운 이익을 따지지 않고 묵묵히 힘을 쓰며 실적과 성과로 우수 당사무 3일구로서의 당과 유아 교양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신념을 지켜봤습니다. 왕정인 제1실험유치원 당지부 서기고 원장인 김춘매입니다.
2: 要么不做。
1: 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언제나

0: 저희 신조이자 유아교양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당사무사업을 잘해나가는 초심과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기층 당사무 일터에 입각하여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인재 육성 초심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당지부의 전투포로 역할과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실천으로 유아교양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대중이 진심으로 만족하는 학년전 교육을 더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1: 올해 4월 15일 길림성 도시 열공급 질재고 사업 특별회의에서 중요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목표 향도, 해결 가능한 사유, 표적 공략, 보하 평준화, 에너지 절약 소모 감소, 잠재력 발굴 효율 증진을 명확히 제기하고 단계별 추진으로 도시 열공급 평균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전 우리조 각 현시에서는 여름철 개조 적기를 다잡고 도관망 개조 등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3년 내에 전조 도시 열공급 질재고 효율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왕청년 덕양 연력유한 책임회사에서는 자금을 적극 확보해 열공급기가 끝나자마자 열원, 열교환소, 배관 설비 승격 개조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열교환소 자동 제어 설비를 증설하고 일부 열펌프 설비를 개량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모든 배관을 전면 교체해 설비와 시설의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존 분산형 열원으로 인해 아파트 열공급 시스템 배치가 불합리하고 배관 규격이 불합리한 등 열공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덕양 연력유한 책임회사 외부 도관망 책임자 최혜파입니다. 올해 우리는 건물 70여 동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개조가 완료된 건물들은 모두 열공급 기준에 부합됩니다. 우선 불량 배관을 전부 개조하고 자동 제어 장치가 없는 열교환소에 모두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해 각 열교환소에서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왕청현 덕양 연력유한 책임회사는 열공급 온도가 낮은 구역을 전면 조사해 문제 장부를 만들고 최상층, 변두리, 저층 및 열공급 말단 아파트, 주민 난방 사용 정황을 중점 관리합니다. 도시구역 열공급 도관망 2.78km 개조 공사를 계획해 열공급 가동 전에 루수 배관을 전면 개조함으로써 아파트 열공급 시스템 전반 성능을 제고하고 에너지 소모와 수리 비용도 절감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경제적인 열공급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조 각 현시에서는 여름철 개조 적기를 다잡고 올해 열공급 전에 중점 사용후를 대상해 두 차례 방문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용 측과 열공급 측 쌍방으로 힘을 쏟고 현시마다 한 가지 방안, 기업마다 한 개 장부 제도를 실시하면서 길림성 관련 회의 정신에 따라 3년 내에 전조 도시 열공급 질재고 효율 증진 목표 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중소학교들의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학 한마디로 학교 생활을 잠시 쉬는 시간이잖아요. 방학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또 안전한 방학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요, 안전한 방학 보내기를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김광준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곽지는 흐린 날씨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오늘도 심리상담사 김광천 선생님은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방학하면 학생들은요 질서 있는 학교 집단 생활을 잠시 접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서도 또 각별히 더 주의를 돌려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이미 중소학교 학생들이 이런 방학이 시작된 때 학교 다닐 때에 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애가 혼자서 지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한 부모님들이 우려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방학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겨울방학에 비해서 우리 여름방학이면 애들이 그 실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출근해서 애를 돌보기 힘든 부모님들은 그 아이 안전에 대한 근심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쌓은 몸과 마음이 피로를 푸는 시간

0: 안전으로 이 학생들한테 방학이 필요하지만 안전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그 즐거운 방학을 무사히 잘 지내기 위해서 방학간에 중소학교 학생이 사내들 등 가정들에서는 더더욱 안전면허 줄 돌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이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는 평소에도 주의를 돌려야 하는 뭐 교통안전이나 전기안전, 뭐 인터넷안전 등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이나 놀이터안전 또 물안전 등 면에서 각종 그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기도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 학교에서도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방학간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방지대책들을 잘 세우고 자녀가 자율적인 안전인식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게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이 아직도 한 달 남짓이 남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안전사고 없이 방학이 끝날 때까지 즐겁고 충실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안전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그 누군가 안전은 항상 뭐 예방이 우선이라고 했던 말들이 제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 관리에서 예방 우선이라는 것이 저는 불변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이 만약 큰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청소년이 본인이 받게 되었던 신체적 상해거나 혹은 정신면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도 어떤 좀 사고 나서 뭐 치료를 해야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가족들의 정신 건강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상식을 갖추고 이 안전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동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조기 교육이 일환으로서 바로 안전 교육도 집에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안전 규칙을 알고 올바른 행동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무지나 또 부주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애들이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생활하고 또 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을 보면은 안전을 너무 강조해서 또 소심해지고 또 사고가 더 나게 된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전상식들을 잘 몰라서 혹은 이 안전상식을 알아도 방심하여서 대부분이 안전사고들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인 그 여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나 불행한 일은 나의 몸에서 혹은 나의 가족한테서 뭐 우리한테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텔레비나 뉴스들을 여기서 보면은 매일이다시피 어떤 그 안전사고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 나는 괜찮다. 아, 우리 집에는 이랬을 거다 하는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맹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뉴스도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로파심이라도 아이한테 안전이 된 것을 그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자주 하고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학간 어린 자녀한테 이 자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하면은 매번 방학 때마다 부모님들도 또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방 우선으로 교육하고 또 작은 사고들을 교훈으로 자발적으로 이 안전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생활 속이 실제 상황들과 결부하여서 객관적인 이 안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후대들이 점차 안전식을 행동에서 이렇게 내재화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1: 네.
0: 그래서 리성적이고 침착하게 평생 안전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뭐 학교도 좋고 또 사회학계에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할 텐데 방학간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안전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할지 하나하나 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매번 중소학교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육국에서는요 꼭 물안전이 여름방학이래 그렇죠. 예. 물 한 잔에 조심할 때거나 통지를 내려보내거든요.

0: 당연히 뭐 안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또 물안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뭐 여름방학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1세부터 14세 아동들이 이 비정상적 사망 원인 중에서 바로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제일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어찌 보면. 때문에 이 교육부문에서도 해마다 특히 여름방학 때면은 이 물안전에 관한 통지도 내고 또 안전교육에서도 물안전연령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마다 이 학생 익수 예방 이 사업 조기 경보를 발표해서 익수 예방하는 이런 안전 상식을 소개하고 선전하고 이 모든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도록 지금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해마다 이 청소년들이 익수하는 사건들이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무지거나 이런 것보다도 알면서도 어제는 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0: 그렇죠.
1: 때문에 방학을 보낸 청소년들에게 이 위험한 물가에 가지 않도록 하고 또 본인이 물에 빠졌을 때 혹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정확한 방법을 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뭐 학교에서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고 뭐 사회국에서도 더더욱 이렇게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해마다 뭐 이런 일을 강조하고 하지만 그게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갔다가 뭐 큰 사고 또 유람을 갔다가도 아이들끼리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1: 네. 그렇죠. 특히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익수 예방 지식을 알려주고 또 그런 환경을 멀리하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뭐 방학기간은 거의 집에서 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수 사고를 하면 보통 이런 어떤 하천이나 호수, 뭐 해변가 또 특별 농촌지에서 이 농업용 이 수도, 뭐 우리말로 도랑 같은 데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강가 등에서 놀 때도 꼭 얕은 곳에서 또 어른들이 강도가 해서 놀도록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홀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이 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거나 이런 애들이 그 익수사고의 다발지점 오히려 가정 내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정 내 어떤 우리 뭐 어떤 가정에서 보면 물대야나 욕조 등 이런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0: 어른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도 또 노릇에 갔다가 또 그런 경우가 있고
1: 그러니까 어떤 이 유치원생 성도의 자녀들이 집에서도 어떤 그 애서 물놀이 하고 뭐 화장실에서 놀게 하는데 그럴 때도 이 실제로는 그 얕은 물이 가졌지만 애가 뭐 엎어지거나 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의 어떤 그 물 안전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강가나 저수지 등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상황은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경보에서도 농촌 중소학생들을 중점으로 이 익수 예방 선전을 광범위 전개할 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부에는 그래 뭐 호수나 뭐 강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면은 오히려 이 도시 애들은 그 수상학원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이면 그런 곳에 가서 놀죠. 그래서 비록 그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수상학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놀이터가 있는데 그 큰 파도가 밀려오는 뭐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가 오면은 정말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뒤로 막 밀리면서 이렇게 뭐 즐겁게 놀지만은 애들은 이 키가 작고 또 체중이 가벼워서 뭐 넘어져 다른 사람한테 밟히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많을 때면은 아이들이 그 파도에 따라서 멀리 훌 이동하고 그 부모들 원래는 자기 옆에 애가 있었는데 자기 집 아이를 막 찾을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보다 바로 중요한 거는 그럴 때가 있죠. 여름이면 우리가 그 겨울이나 하천 등에서 어떤 뭐 가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 어떤 피서 모임 할 때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럴 때 보면 그 부모님들이 물이 얕다고 이제 방심하거나 해서 어른들끼리 어떤 활동하면서 애를 제멋대로 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즐겁게 마음껏 놀게 하더라도 어른들은 바로 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애를 잘 여겨보고 뭐 너무 깊은 데 가면 제지시키고 이렇게 잘 보호하도록 해야 됩니다.
0: 물불 사고 생기면 사정 없지 않아요. 물불.
1: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어디에 물에 관한 사고 보면 정말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죠. 방학 안전 때문에 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물 안전은 정말 아이 어른 따로 없습니다. 어른들도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0: 그래,
1: 그래서 성인들도 당연히 물 안전에 대해서

0: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또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물안전 사고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방학도 그렇지만 해해년년 뭐 어른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어떤 친구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놀러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렇죠.
1: 항상 방심, 물 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이 방학을 맞아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학생들이 네. 이제 많고 또 같이 뭐 집단으로 움직인다든가 끼리끼리 또 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나 가장들이 또 잘 주의 여기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요즘 또 방학이면 애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이 일상사가 돼버리곤 했어요. 예. 뭐 해서 보면은 뭐 방학이 되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 핸드폰 사용 때문에 마찰을 겪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빈번하다 보게 되면은 뭐 또 인터넷 안전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 기기가 현대 생활에서 안 될 부분으로서 없으면 안 될 부분으로서 아이들한테도 그 뭐 어떤 학습과 오락의 도구로 평소에도 많이 네.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방학 기간에는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심리 상담 받으려는 분들의 방학 기간이면 많아지는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나 온라인 사기 등 이런 인터넷 안전면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진짜 애들이 어떤 시력이 내려가거나 우리가 뭐 거북목 증후군이라 저 목이 뭐 나오거나 몸이 삐뚤어지는 이런 척추 측만증 등 신체 건강상 문제도 이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인터넷 공간에서 이 청소년들이 그 동년배들 어떻게 뭐 자기네 그 모임 속에서 비방하거나 무릎을 펴고 협박하는데 이런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그 가운데 어떤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 자녀는 이런 가해자라도 피해자라도 되지 않도록 이 사회보호 괴롭힘의 문제나 핸드폰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 같은 심리 건강 면에서도 바로 우리가 중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일이 실은 아주 복잡하고 실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정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는 두 가지 방면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나누며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 과다한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시간을 줄이는 그 자료와 감독 방법을 애하고 토론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0: 뭐 부모가 막무가내로서 막는 것이 아니라 집에 사는 상황에 따라서 애가 너무 자가성이 부족하고 자율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된다면은 뭐 어떤 집에서 막 감시 카메라를 장치해서 관리하거나 영상 통화로 지금 뭐 하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또 혹은 뭐 낮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도록 이 기억을 세워서 실시하게 하고 그럴 때는 그 스마트폰을 뭐 사용하지 못해 부모님이 가져가거나 어느에 뭐 잠그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부모님이 귀가한 시간에는 또 일정한 그 시간을 놓을 수 있게 하는 등 그래서 자녀와 토론해서 서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디가 이거 좀 타협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용 시간이나 빈도 등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이 두 번째는 그 인터넷 안전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알선 수는 이런 엄중한 효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해결 방법을 공동 참여로 모셔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네.
0: 네, 이런 인터넷 안전에 관한 무슨 애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어쩌라면 같이 조절하다가 어느새 뭐 돈이 나간다거나 이런 걸 애는 깨우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들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또 불필요한 돈이 결제되거나 인터넷 사기를 당하게 되는 문제나 또 혹은 그 친구 사이의 비방증상으로 이런 상해 사건들이 발생한 문제 등 이런 사례를 읽을 수 있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 사용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청소년 모드를 설정하거나 또 게임 등에서도 자녀가 자기들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면은 그 뭐 어떤 우리 피해사를 보면은 뭐 몇십만씩 뭐 이렇게 결제됐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표면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 조치를 취해서.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하거나 또 실제로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 파괴된대. 어때는 인터넷에서 알아가지고 어떻게 막 만났다가 어떤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0: 것을 그 뭐 앉아서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서도 뭐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고 에어 한담 할 때 이렇게 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하고 연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파악해서 바로 이런 위험성들을 알려주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뭐 학습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어떤 숙제 과제도 그걸로 해결하고 또 받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우리가 단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쓰지 마라 이거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학습과 생활 속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귀인하는 것이 바로 애가 게임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애가 뭐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 예전 뭐 어떻게 나쁘게 변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원인 기술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 심리 상담사들을 보면은 많은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게 오히려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평소에 어떤 무관심하고 애한테 또 혹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혹은 학교 학업이 너무 이 부담감을 애가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도피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에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또 기속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핸드폰의 어떤 사회성 매체나 게임 등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핸드폰을 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 너무 부모들이 무관심하니까 누구한테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인터넷상으로 누가 대화를 나누든지 또 그 게임을 하면은 막 그 보상이 막 나오니까나 그게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게 원인하고 결과가 거꾸로 됐을 경우도 있다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러므로 그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빼앗거나 어떤 부모의 위험으로 금지시키는 등 이런 간단하고 조폭한 방법보다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심적인 수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과 결부해서 방학간에 애와 함께 우리가 뭐 야외로서 놀이를 가거나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면서 이 자녀가 너무 핸드폰이나 금태에 빠지지 않게 다양한 취미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아무 활동도 안 하면 애는 할 것이 없으래도 이런 인터넷에 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실 생활 속의 실천 활동으로서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애가 이것을 뭐 적게 쓸 수 있죠. 때문에 그 실제 생활 속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방학하면은 또 뭐 부모님들은 모두 출근을 하고 중소학생들이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꽤 많잖아요. 뭐 홀로 집에 있다 보게 되면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점, 안전 문제도 여러 저렇게 따져볼 문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부모님들은 출근해야 하고 그래요. 애를 따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애는 어느 집에서 혼자 지내야 되고 또 뭐 어때는 자체로 좀 큰 애들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렇게 뭐 오늘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미리 안전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소학교 학생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들여놓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알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저급학년 애들의 경우에는 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디까지가 알고 가까운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가 혼자 있을 때 이 중간중간 어떤 돌봐주려고 오는 사람도 있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와서 돌봐주거나 혹은 뭐 누구 어머니가 와서 뭐 돌봐준다면은 바로 말해서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누구 엄마 이렇게 구체적인 몇 사람은 된다는 것을 바로 집에 들여도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을 는 된다 하면 애는 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혼자만 있을 때 누가 집을 방문해야 된다면은 먼저 그 부모님께 연락하고 또 부모님이 전화로서 애한테 지금 누가 이제 집에 오니까 문을 열어줘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이 바로 문을 열어주지 말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집안에서 가스나 전기 안전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학교 한 4학년쯤 되면 애들이 호기심도 있고 또 뭐나 자기들로 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뭐 음식을 자기들로 해보려 하고 뭐 시닦기도 돌려보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적당히 가미를 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고 또 어떤 책임감과 자립심 배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그래서 이런 걸 애가 하려 한다면은 집에 어른들이 있을 때 뭐 저녁이라면 그럴 때 뭐 몇 번 시켜보면 되는 거죠. 뭐 니들로 뭐 요리를 해봐라서 가스 켜고 뭐 기름도 붓고 이걸 애가 완전하게 자극을 할 수 있다면은 또 세탁기 돌린 것도 그렇죠. 뭐 애가 조작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면은 몇 번 시켜보고 그러면은 단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어떤 가스코일러를 사용하거나 세탁기나 어떤 청소기 등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걸 바로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절대 집에 혼자 있게 하지 말아야 되죠. 뭐 유치원 시장 정도가 된다면 이 큰 아이들이라도 고중에서도 큰 아이들이라도 잠못 가서 놀다가 어떤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잠못 가서 뭐 이렇게 뭐 얼굴 내밀거나 이러지 말라고 잘 교육하고 또 한 그 다른 한 가지는 그 작은 물건에도 창밖에 막고 버리지 않도록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어떤 그 장난치고 싶고 호기심 때문에 어떤 자기 장난감이나 어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 고층 건물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곳에 떨어지면 아무리 작은 물건에도 그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져서 절대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 좋죠. 얘도 저는 그 집에는 약품들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보면 그 애를 어떤 뭐 영양을 주신다고 뭐 비타민제나 영양제 등을 애를 경상적으로 먹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뭐 애가 감기 걸리면 또 감기약도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약들을 다른 약들과 막 한 잔 오면 애가 어디는 이 잘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 약을 잘못 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애가 먹는 약이 있다면 그런 약은 따로 지정된 장소에서 뭐 식탁에나 올려놔서 먹으라 하고 다른 약품들은 좀 뭐 애가 손이 쉽게 가지 않은 곳이거나 이렇게 잘 보관해서 그 바로 약을 잘못 먹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아요. 애가 홀로 집에 있다 보게 되면 주의할 점들 안전 문제 설마 괜찮겠지 에이 뭐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몇 가지들 보게 되면 정말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에요. 보게 되면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손님 방문도 좋고 기타 뭐 전기 안전도 좋고 뭐 약품 등등 뭐 사용해서도 좋고 뭐 이게 추락사도 좋고 뭐 덮고 짓고 뭐 문 닫고 열고 뭐 이러면서니 뭐 창문이 매달리고 뭐 그렇죠. 언제 어디서 사고라는 것이 눈썹 밑에서 떨어진다고 항상 뭐 경각성을 어른들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이외에 요즘 삼복도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음식 안전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학원이나 오락시설 등을 오가며 교통안전에도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0: 네. 앞으로 이 방과후 무도회가 지속될 텐데 그러니까 음식물들이 쉽게 부패할 수도 있고 또 더위 때문에 애들 어떤 찬 음료나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여러모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학 기간이면 뭐 집에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또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애들이 점심 식사로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 음식 위생 안전면에서도 경각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련 부분에서도 우리가 유령 배달을 하죠. 실제 점포가 없이 어떤 뭐 어느 개인 집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배달하는 이런 같은 것들을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 배달 음식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서 만든 음식인지 출처가 분명한 음식들을 우선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일이 발생 후에도 어떤 책임 추궁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음식이 변질하지 않았는지 잘 얘기해보고 또 너무 찬 음식이나 음료들을 많이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교통안전은 언제나 항상 주의해야 하지만은 방학 기간이면 그 애가 자기들로 공공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다니면 어떤 장난치거나 또 지금은 정말 그 아까도 우리가 핸드폰에서 봤죠.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이 지나가는
1: 그런 친구들 많아요. 한쪽으로 또 여기 이모컨 끼고 무슨 그 대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0: 그렇죠. 그래서 이 걷는 길을 걷는 때 바로 이런 주의를 잘 살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등을 잘 보거나 혹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꼭 차량의 수위를 돌려야 된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게 하고 그것이
1: 차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0: 네, 그렇죠.
1: 크고 작은 차들이.
0: 그러니까 그 수위를 돌리고 이 습관화돼서 그걸 좌우를 그렇죠. 잘 확인하는 걸 습관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말 차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0: 가 문명도시 건설 지나면서 이 보행자를 보면 속도를 낮추고 기다리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죠.
1: 아차 하는 순간에 뭐 네. 끝나버리는 거 조심해야 되죠.
0: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건널 때 보면은 바로 좀 긴장해야 하니까 애들이 빨리 건너려고 오히려 달리거나 호둥지둥이 줄을 잘 잡히지 않고 건널 때가 바로 있는데 그래서 길을 건널 때 오히려 이 보통 속도로 건너면서 특히 차를 운전한 사람과 이 눈길을 마주치면서 확인하고 건너도록 우리가 교육하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운전자도 바로 어때는 사고 난 것이 부주의로 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1: 부주의 그렇죠. 100번을 뭐 결심하고 잘하고 주의를 돌리는데 한 번 실수로 뭐 이런 사고가 생겨서 물건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눈 한쪽을 파는 사이에 사고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많은 삶에서 그런 겪어 보지 않아요 저희들이.
0: 그래서 이 운전 중에는 좀 한눈 파는 것이 뭐 앞으로 몇십 미터가 쭉쭉 나가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래서 이 운전자도 부주의로 이 행위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애가 바로 길을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 운전수하고 눈길을 마주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애도 그것이 지금 자기 쪽을 운전수가 보는지를 볼 수 있고 운전수도 네. 오히려 그러면은 눈길을 마주치면은 이걸 바로 위험을 더 감지해서 사고를 바로 미연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습관하도록 좀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학 기간에 보면은 그 수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 이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 길가를 다니거나 어떻게 보면 저녁에도 저는 보면은 그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1: 맞아,
0: 그리고
1: 맞아.
0: 보면은 어떤 애들은 그 요즘 뭐 앞바퀴를 들고서 막 뒷바퀴로만 타는 미역이라고
1: 부린다고 맞아요.
0: 네. 이걸 길에서 하니까는 지나가는 이 행인이나 차를 주의하도록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 좀 이런 묘기를 그 연습하는 것이 전부 있습니다. 스포츠로서. 그렇지만은
1: 맞아요.
0: 그런 거는 어떤 뭐 길가가 아니라 광장 등 이런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도록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급정거를 한다든가 그 자동차가 급정거 하면 작은 거 급정거에서 부딪힌다든가 그 소리가 아찔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길에서. 그럼 금칙 길 건너가다가도 놀란 경우도 여러 번이 됐어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전거를 뭐 스포츠로서 뭐 묘기를 연습하거나 혹은 지금 애들 보면 그 킥보드도 뭐 길가에서 막 타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뭐 리아문조 진달래 광장 이런 데 좀 이런 것을 연습하게끔 뭐 이런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장소에서 놀도록 이렇게 바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요즘 우리가 이 도시 건설 상황들 보면은 지금 그 바로 빗물과 이런 오수 이런 하수도 계속 공사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거리 작은 거리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껴고 구덩이를 판 곳들도 있고 또 굴삭기나 이런 콘크리트 운반 차등 이런 공동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금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주변에 그 규량시에 이런 보호벽을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린애들 가운데는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막아놓으니까 그걸 또 가보려 하고 또 그 진짜 그 굴삭기나 이런 그 공정 차량들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보려고 뭐 입히 가거나 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도로에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 좁아진 길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과의 뭐 어떤 접촉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연히 방지해야 되죠. 특히 그 보면은 애들은 키가 작고 또 그다음에는 특히 지금 그 제가 말한 그 규량시 보호교육 같은 거는 이 어른이 그 키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떤 시선이 사각지대가 생긴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걷는 길을 건널 때는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주변을 더 잘 살피고 천천히 지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방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걱정해요. 자학기나 부모로서는 큰 차든 작은 차든 자전거를 타든 시내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다가 급정거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도 있잖아요. 예. 갑자기 도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순간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방학이면 또한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이때 운동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의를 돌 것이 꽤 많다고 봐요. 괜히 뭐 신체 단련을 한다는 것이 안전 문제로도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0: 예, 그렇죠. 이 방앗간염의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체를 단련하면서 이 건강과 안전

0: 안전을 보장해서 예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제일 기본적으로 그 뭐 운동도 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서 운동 부상을 예방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뭐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는 안전 모자나 뭐 무릎 보호대 같은 이런 필요한 장비도 꼭 착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하면서 무더운 연휴방학 기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이 탈수 방지를 위해서 수분 보충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도 이 소량으로 물을 여러 번 나눠서 자주 마시고 수분을 보충하더라고. 그다음에는 그 높다고 해서 너무 그냥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셔서 어떤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주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실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고온이나 뭐 폭우, 천둥번개 같은 이런 악천후를 피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부분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애들은 막 소나비가 와도 해도 막 시원하다고 그 속에서 막 볼을 차는 애들도 있기도 한데.
1: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때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기가 걸리거나 그다음에 이 번개에 맞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제때 그 실내를 피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실내 운동이든 실내 운동이든 또 자신의 그 신체 상태와 운동 룰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종목과 강도를 선택하고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서 제때 그 때는 너무 힘들면은 뭐 운동을 그만두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살아가다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작은 사고를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요. 갑작스레 생긴 사고.
0: 네,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각종 돌발 사고 대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뭐 단순한 안전 지식을 전달을 넘어서 어떤 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이런 판단력과 행동 패턴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때 만약 그 올바른 대응 방법들을 잘 장악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도 정말 더 큰 위험이 닥칠 때도 이 편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사고 대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말이나 책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가상 훈련과 일상 과정 속에서의 실제 체험을 잘 결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터득해야 되는 건데
1: 좋죠.
0: 그러니까 유아기 같은 경우는 역할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뭐 모르는 사람에서 애를 뭐 데려가려 한다거나 이런 거 혹은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찌다거나 바로 그런 것들을 역할극 애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합니다. 어린 같이 놀아주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긴급실 연락하는 어떤 10이나 19, 120 등 이런 긴급 번호를 익히게 하고 또 부모님이 전화번호 기억해서 바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안전교육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그런 겁니다. 애가 그러면 손을 빼서 응급처치를 할 때도 그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집에 소독약이나 반창고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도 알려줘서 애가 집에 어른이 없을 때만의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가 대처할 수 있게끔 자기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바로 이런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 예?
0: 그리고 그 또 안전교육을 하면서 특히 나이 어린 아이들은 말로만 어느 위험하다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또 어른은 말하고 있지만 집중에 듣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떤 가스나 전기 안전을 말할 때도 가서 알려주면서 어떻게 조작하고 어쩌면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집 부근에 위험한 곳이 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가서 뭐 보여주거나 실제 장소에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네. 종적으로도 학생들마다 안전한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해 주실까요?
0: 네, 그렇죠. 학생들이 안전한 방학을 보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신 안전과 각 가정의 재산 안전 그리고 전 사회적인 안전과 또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사실을 많이 장악하고 안전인식을 강화한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보호 능력이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 말을 걸 때 뭐 대처한 방법이나 긴급 상황 시 경보 및 도움 요청 같은 기본 자기 보호를 잘 보호 방법을 잘 배우고 숙달해서 비상 상황의 대처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 상식에 대한 교육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또 전 사회적으로도 더 보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구급 훈련 등 기회가 된다면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하여서